화요일 오늘 아침 첫 곡 퀸의 You Are My Best Friend 듣고 왔습니다. 저는 휴가를 떠난 윤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히든펄 데이브레이크 이원석입니다. 히든펄 저에게 아주 멋진 애칭이 생겼죠. 히든펄.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펄디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어제 제가 생방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면서 많은 사랑과 또 조롱과 질책 받았는데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방송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아주 할머니가 우리가 또 조카가 예쁘다고 장염 때문에 4kg나 빠졌는데 근데 솔직히 좀 아파서 좀 초췌하고 살이 좀 빠지고 좀 창백하고 그럴 때 좀 외모가 좀 더 아 조카가 아니고 손녀군요. 죄송합니다. 조금 뭐랄까 더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멋져 보일 때가 있고 좀 뭔가 좀 좀 약간 앙상한 느낌? 그럴 때 좀 마음에 드는 얼굴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손녀한테 지금 제일 예쁘다. 시집가라. 포인트는 예쁘다는 것도 있겠지만 시집가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빨리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자, 5723님도요. 회식 다음날 속이 안 좋아서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출근했는데 동료가 저보고 오늘 좀 청순하다 하길래 뭔 소리야 하며 거울 봤더니 어머 좀 청순하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뭔가 좀 오늘 좀 자연스럽고 뭔가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2902님은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망쳤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망했어요. 근데 끝까지 웃지 않는 남편을 보고 이 사람 정말 날 생각해 주는구나 싶더라고요. 혹시 웃었다가 얻어맞을까 봐 그런 걸까요?

0: 그래요. 뭐 머리도 말이죠. 나는 너무 이상하고 망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남들은 너무 괜찮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십중팔구 남들 눈이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마마 2902님 개인적으로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지만 괜찮을 수 있어요. 남편이 웃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김오키님은요. 몇 년 전 울산 장생포 페스티벌 무대 모습과 매너를 보고 그 이후로 팬이 되었어요. 저희 데이브레이크 무대를 보셨나 봐요. 김이나 별밤 게스트로 나와 두 분의 케미도 너무 좋아서 챙겨 듣기까지 했어요. 오늘 좀 더 친해져 봐요. 아, 별밤엔 제가 수요일 게스트로 나오고 있어요. 그때 선곡 대결로 김이나 씨랑 좀 티격태격하는 그런 케미가 좀 있는데 무대에 있는 저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르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많이 실수하고 오늘도 실수를 많이 하겠지만 무대에서는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실수를 하지 않아요.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밴드 데이브레이크입니다. 아무튼 뭐 김옥희님 오늘 좀 더 저랑 친해져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광고 듣고 오늘 아침 1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티긋티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듣고 왔습니다. 아침에 듣기 참 좋은 노래죠. 아, 전소정님께서 다음에 라떼는 코너 할 때 한 번만 보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상디랑 원성님 두 분이 대화하는 거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목요일 코너를 진행하고 있어요. 상디랑 그때 라떼 코너, 라떼 옛날 차트 막 소개하고 그러는 건데 저도 솔직히 보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저도 저지만 상디의 표정과 너무 웃기거든요. 상디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소리만 들었을 땐 뭔가 차분하고 굉장히 좀 엘레강스한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너무 웃긴 분이에요. 갑자기 상디가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7006님께서 고1 딸아이가 요즘 작곡을 하고 싶다고 해서 큰맘 먹고 음악학원에 등록해줬는데요. 학원비 가격이 후덜덜하네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딸 화이팅! 내 통장도 화이팅! 작곡을 하고 싶다. 아, 요즘에 학원비가 만만치가 않죠. 뭐 음악학원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학원들 정말 천지입니다. 아유, 뒷바라지는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작곡 학원 제가 그래도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학원도 학원이지만 본인이 서툴더라도 조금 조금씩 습작을 해놓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뭐 기능적으로 배워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감각이거든요. 경험이고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재밌고 막 지금 하고 싶은 게 막 생겼을 때 하다못해 핸드폰 녹음기에라도 좀 남겨놓으라고 좀 어드바이스 해주세요. 제가 꼭 얘기했다고 얘기해주세요. 나중에 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아셨죠? 자, 2848님은요. 가족하고 정말 오랜만에 휴가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건 부담스러워서 배 타고 목포로 갔는데요. 낙지, 호롱구이, 갈비, 홍어 등등 맛난 거 천지더라고요. 밑반찬만 먹어도 맛있어요. 목포 진짜 맛있죠. 저희 부모님 고향이 목포여가지고 저는 목포를 진짜 자주 갔었거든요. 아무데나 들어가도 맛있습니다. 목포는. 아, 갑자기 배가 굉장히 고파지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2823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조용필의 Bounce.

조용필의 바운스에 이어서 0813님이 신청해 주신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까지 듣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남편한테 완전 감동했어요. 남편이 미역국을 끓여놓고 출근했더라고요. 참치 기름까지 아주 가득 넣어서요. 한입 맛보고 이런 게 바로 사랑인가봐 싶었습니다. 멜로망스 사랑인가봐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좋네요. 근데 미역국에 참치 기름을 넣나요? 아, 잘 뭘 처음 듣는 레시피라서 한번 이렇게 끓여보고 싶긴 하네요. 아무튼 남편분 또 0813님 너무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치 기름 좋아. 4144님 얼마 전 둘째 딸 100일이었어요. 요즘 6살 오빠가 동생을 얼마나 예뻐해 주는지 몰라요. 동생한테 질투 한번 안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의젓한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하기도 해요. 육아에 휴직하는 동안 첫째랑도 오붓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데 둘째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늘 미안합니다. 태연의 만찬가 신청할게요. 아유 너무 귀엽겠다. 그래서 첫째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6살이든 뭐 40살이든 의젓합니다. 첫째는. 자, 4144님 외에 반혜인 또 5285님도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태연의 만찬가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0: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M's.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내렸습니다. 파주와 연천에서 잡힌 모기를 검사했더니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기생충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올해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보다 43% 줄었고 말라리아 모기도 폭염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더위가 한풀 꺾이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밝은색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파주나 연천 지역에 다녀온 뒤 오한과 고열,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귀여운 강아지 영상을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죠? 실제로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의료진 연구팀이 정상 혈압과 고혈압을 가진 직장인 66명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했는데요. 영상을 본 뒤 두 그룹 모두 혈압과 맥박이 낮아졌고 불안감과 긴장, 우울, 분노, 피로 등 부정적인 기분도 줄어들었습니다. 연구팀은 강아지 영상이 일명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분비를 늘렸다는 평가입니다. 저도 저칼로리 시사 끝내고 나면 신라 박혁것의 설화가 디지털 교과서에 처음 실린 이후 심청전, 춘향전 등 다양한 전래동화가 소개됐고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서도 금도끼, 은도끼 같은 전래동화뿐 아니라 단군, 박혁것의 주몽 등 건국신화까지 교과서에 담겼습니다. 와, 지구 반대편 어린이들도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알게 된다니 참 신기한 일이네요. 여기서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흥부와 놀부, 콩지팥쥐 같은 전래 동화를 보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뭐 이런 같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것을 응징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쉽다. 이건 너무 쉽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겐 유산균 세트, 다섯 분에겐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힌트송으로 권진아의 Rain on Me 듣고 올게요. 이 사랑은 너의 발밑에 두고 싶어.

힌트송으로 들은 노래 권진아의 Rain on Me 였습니다. 자, 힌트송이 힌트가 되셨을까요? 권진아. 자,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것을 응징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정답은 왜 그래나 진짜 오죽토? 정답은 권선징악이었습니다. 권진아. 자, 유산균 세트와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분들은 오늘 아침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의 또 문자 한번 볼까요? 5719님, 가족들과 영주에서 서울 아들이 다녀왔습니다. 국중박도 가보고 인사동도 걷고 한옥마을도 구경하고 서울 구경 제대로 했습니다. 이제 서울이 낯설지 않아요. 서울쥐 다 됐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거 저도 안 가보면 된 것 같은데. 제대로 하셨네요. 그 정도면 뭐 서울 사람 다 되셨네요. 네, 서울쥐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곳곳 서울 곳곳을 다 다녀봐서 그러신가? 아무튼 3613님, 집 내놓은 지 벌써 3년인데 아직도 안 팔렸어요. 보러 오는 사람 한 명 없네요. 올해 안에는 꼭 팔고 이사 가는 게 목표인데 벌써 올해가 네 달도 안 남았어요. 아, 이거 진짜 심란하시겠는데? 왜 안 팔릴까? 아, 진짜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집을 판 적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저도 이제 뭐 월세나 전세 막 나가야 되는데 집이 안 나갈 때 그 초조함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막 집도 한 번 더 청소하게 되고 부동산에 괜히 한번 쓱 가서 아 어떻게 아직 집 안 나 아 그냥 지나가는 길 잠깐 들렸어요. 네 수고하세요. 말고 그냥 그러고 막 싱겁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가을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또 보러 오지 않으실까요? 네, 꼭 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아, 1637님 베란다 창가로 매미 한 마리가 놀러 왔어요.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창문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나가주렴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참 애틋하네요. 뭔가 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매미야 나가라. 응? 서로 눈싸움 기싸움 하지 말고 나가줘.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저를 또 긴장케 하는 제목이군요. 넥타 우드의 How It's Gotta Be.

0: 넥타우드의 How It's Gotta Be 그리고 플로우의 Walk Like This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2941님 문자가 재밌네요. 얼마 전 제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빨래방에서 기다리는 동안 책 좀 읽으려고 굳이 도서관까지 가서 책을 빌렸거든요. 그런데 책은 한 페이지도 못 보고 휴대폰만 들여다봤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책을 챙겨갔다가 그냥 너무 무겁기만 한 그런 순간들. 그래가지고 요즘엔 또 그 휴대폰에 책을 볼 수 있는 구독하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책을 좀 너무 안 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큰맘 먹고 구독을 했는데 그걸 구독했다는 사실조차 까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떠올랐어요. 휴대폰은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아까 MNN's 저 소개해드린 뉴스에도 강아지 영상을 보면은 옥시토신 분비가 된다고. 강아지 영상 너무 많이 봐요, 진짜. 세상에 너무 귀여운 강아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한 강아지의 성장사를 다 본 적도 있어요. 처음에 입양했을 때부터 지금 뭐 7살인데 막 계속 넘기면서. 그래도 책을 읽긴 읽어야겠죠. 네. 광고 듣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0: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니.

0: 의 수양 농장 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에서 떡 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1: 네, 2부 끝곡으로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Problem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당신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길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8월 18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준비한 곡은 찰리푸스의 Beat Yourself Up 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리게슬리의 노래랑 좀 비슷한 질감의 노래예요. 하지만 시대는 많이 다르죠. 올해 나온 노래니까요. 찰리푸스의 노래는 찰리푸스 참 음악 잘하는 뮤지션이고 외모는 약간 이 친구가 음악을 진짜 잘할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평범하고 약간 어두운 면에서 약간 너드미도 좀 있는 그런 분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이런 질감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까 그 7906님 그 고1 딸아이가 작곡 공부한다고 했는데 어제 소개해드린 노래랑 오늘 소개해드린 이 찰리푸스 노래랑 후렴구 코드 진행이 좀 뭔가 비슷한 진행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의 그 공통적인 코드 진행을 우리가 머니 코드라고 부르는데 한번 딸아이한테 이거 카피 좀 해보라고 하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뭔가 굉장히 아침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기운이 확 생기는 그런 노래예요. 찰리푸스의 Beat Yourself Up 듣고 오겠습니다.

0: 자꾸자꾸이비가이비가짬뽕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아니다른돈은다키우면서퇴직연금은왜안키워퇴직연금도키움할때가왔다키움이알아서모아주고굴려주니까퇴직연금 IRP 도 크게키움키움증권
3: 원금손실유의투자전상품설명서및약관필독
4: 온가족에너지충전샤브올데이여름제철신메뉴국내산통영장어구이완도전복보양식으로든든하게여름별미강원도식막국수에마라탕마라샹궈까지달콤한곡성생멜론디저트로완벽한마무리올여름맛있는외식가족에너지충전은샤브올데이에서
5: 토마토가빨갛게익어가는요즘카레가더맛있어지는계절입니다여름의카레토마토카레라이스카레로계절을맛보세요
6: 일요일은오뚜기카레
7: 오뚜기
5: 3일숙성카레하모니가새로나왔어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4997님이 신청해 주신 김현철 피처링 조지의 드라이브였습니다. 아,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네요. 밤에 들어도 좋고 아침에 들어도 좋고 점심에 들어도 좋고 명곡입니다. 9889님께서 취직하고 서울로 상경한 지 4개월 차인데요. 저 나름 사투리 다 고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회사 사람들이 자꾸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울산인지 부산인지 대구인지 토론까지 해요. 아, 진짜 들어보고 싶다. 9889님. 진짜 어디 저요? 근데 이 참 묘하게 뉘앙스가 살아있나 봐요. 저는 이제 전라도 사투리가 되게 익숙하거든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딱 그쪽 출신 분들은 서울 사람 같은데 어딘가에 딱 뉘앙스가 살아있어. 그게 전 되게 좋던데요. 9889님. 이제 안 고쳐도 되실 것 같아요. 뭐 어때요? 3578님. 중학생 딸에게 매달 5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는데요. 엄마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 용돈 좀 올려줘 하면서 5만 원 더 올려서 10만 원으로 맞춰달랍니다. 용돈 시세를 몰라서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게 용돈 시세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중학생, 밥은 요즘 학교에서 주나요? 저는 10만 원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요즘에 5만 원 햄버거를 만약에 하나 사 먹는다. 그래도 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잖아요. 어떡하죠? 3578님? 아무래도 10만 원인 것 같아요. 0516님.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시려고 아침부터 열심히 물을 마셨는데요. 문제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됩니다. 이제 밖에 나갈 때는 화장실 위치부터 알아놔야 돼요. 야, 2리터. 2리터 마시면 좋죠. 화장실 이슈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 거의 막 한 시간에 한 번씩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운전할 때 좀 곤욕스럽긴 해요. 그래도 막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마시지 마시고요. 나눠서 천천히. 그래도 화장실 위치는 꼭 챙기시고요. 강은미님, 20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퇴직하고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들 하나씩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지훈, 윤은혜 씨 나왔던 궁 다시 보고 있는데요. 심쿵심쿵하네요. 드라마 궁 OST

서울제이의 사랑인가요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궁? 이게 나온지 그래도 꽤 되지 않나? 한 20년 됐을까요? 와 저도 혹시 이 드라마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재밌나 보네요. 저도 시간 날 때 한번 챙겨볼게요. 자, 이 노래 강은미님의 신청곡 하울제이의 퍼레스러 듣고 올게요.

하우제이의 퍼렛스 러브에 이어서 서우경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모세의 사랑인걸 듣고 왔는데요. 서우경님 사연이 이렇네요. 오랜만에 모세의 사랑인걸 듣고 싶네요. 대학생 때 노래방만 가면 방마다 남자들이 사랑인걸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노래에 모세가 열쌍둥이인 줄 알았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런 노래 몇 개 있는데 여기저기서 계속 부르고 다니는 노래들, 옛날에 그런 락 발라드들 엄청 많아. 김정민 씨 노래 맨날 그랬고, 최근에는 그 제 느낌에 그 노래 있죠. Drowning. Drowning 엄청 많이 부를 것 같아. 여기저기서 20쌍둥이 드라우닝. 그래요. 사랑인걸이 그렇게 히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9332님, 옷장을 정리하다가 10년 넘은 옷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엔 날씬했을 때 자주 입던 옷인데 지금은 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버리려고 했다가 살 빼면 다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옷장에 넣어놨습니다. 미련이 남는 걸 어떡해요. 버리십시오. 저도 그런 옷이 있거든요.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못 입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그 체중의 변화도 물론 있지만 체형의 변화도 있어요. 그래서 뭐 들어가더라도 그 옷이 썩 맵시가 살지 않는 옷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버리시고 더 예쁜 걸 사십시오. 10년 넘은 옷인데 어떻게 또 요즘 입으면 또 트렌드 안 맞으니까 버려. 6785님, 어깨가 뻐근해서 부항을 떴는데요. 자국이 동그랗게 여러 개 남았어요. 애들이 보더니 페페로니 피자 같다고 놀려요. 웃었더니 어깨가 들썩들썩해서 페페로니까지 같이 들썩들썩합니다. 야, 너무 절묘하다. 진짜 그게 페페로니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문자를 읽고 보니까 진짜 페페로니네. 6733님, 조기 축구하다가 공의 옆구리를 제대로 맞아서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당분간 쉬고 있는데요. 처음엔 서러웠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까 이것도 꽤 좋네요. 아니, 조기 축구에 무슨 메시가 있습니까? 호나우도가 있습니까? 공을 맞아서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캐논 슈터가 있단 말인가요? 아이고, 잘 쉬시고 거기 갈비뼈 잘 보존하십시오. 이거 잘 붙어야 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버나드 박의 Ride.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올라가려고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가냐? 아버지는 왔냐? 고기는? 아흔일곱이신 할아버지는

손녀가 집에 간다는 소식에 이것저것 물었다. 기차역까지 어떻게 가는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간 70이 다 되어가는 아들은 돌아왔는지, 그리고 고기는 좀 잡았는지, 100년 가까이 산 할아버지의 눈에는 모든 게 시시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젊은이들이 지지고 볶는 일이래봐야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할아버지가 겪은 세월에 비하면 그저 우스운 일이겠거니 했다. 그러나 오랜만에 본 할아버지는 아직도 사소한 것들을 궁금해했다. 새우튀김을 하는 엄마에게 왜 굳이 두 번 튀기는지를 물어보고는 더 바삭하게 튀기려 한다라는 대답에 퍽 잼나게 구경하신다. 언젠가 동심의 근원은 호기심이란 말을 들었다. 그러다 모든 게 점점 시시해지면서 동심을 잃는다. 감사하게도 나 역시 할아버지의 호기심 DNA를 물려받았다. 팍팍한 서울살이로 빛이 조금 바래긴 했지만 난 이 DNA를 소중히 지켜내기로 마음먹는다. 할아버지처럼 일상 속 작은 것들을 더더 눈여겨 보기로 한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진 바람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하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윤숙님과 할아버지 두 분 다 이 미세한 계절의 변화를 느끼셨겠죠? 윤숙님도 팍팍한 서울살이에 마음 다치지 말고 동심을 지켜나가길 응원드리며 8월 18일 화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합니다.

문득 너에게 정윤숙님에게 보내는 답장에 이어서 사라 맥락클란의 피처링 또 케이티 케빈의 Reminds Me 들었습니다. 피처링이 있었군요. 노래가 차분해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사연도 너무 따뜻하고 또 정윤숙님이 글을 굉장히 잘 써주셨어요. 뭔가 이 사연을 읽다 보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예전에 막 진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린 마음에 굉장히 귀찮아했던 기억도 나고 그쵸? 아 자꾸 저런 걸 꼬치꼬치 깨물으실까? 막 이러면서 근데 참 신기하죠? 정말 정말 어렸을 때 사람이 정말 아이였을 때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졌다가 나이를 또 한참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또 궁금한 게 많아지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뭐지 싶은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0974님이 뭔 말만 하면 왜? 그건 왜 그런 거야? 하고 묻는 우리 5살 딸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지는 질문에 지칠 때가 많은데요. 저도 어릴 땐 저렇게 세상 모든 게 궁금한 거 투성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어렸을 때는 정말 궁금한 게 많아서 일 것 같고 나이를 먹고 나서는 아는 건 많지만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더 하루라도 더 많은 걸 더 알고 싶고 챙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일까요? 6238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세상만사 다 귀찮고 웬만한 건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것도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중간에 어떤 시점에서는 모든 게 귀찮아지고 저거 알면 뭐해 저게 뭐 내 인생에 도움이 돼 저게 뭐 밥 먹여 주냐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점점 궁금한 게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정윤숙님의 사연 보내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0: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저 눈물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1: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문자가 와 있는데요. 3059님께서 아이가 방학 때 쓴 일기를 몰래 봤는데요. 모든 일기마다 빈 공간을 채우려고 맨 마지막 줄에 오늘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즐거운 하루였다. 이렇게 너무를 계속 늘려놨더라고요. 꼼수가 참 기가 막힙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정말 즐거운 하루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귀엽다. 오늘은 너무 매우 무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보통 곱하기 뭐 4 곱하기 10 막 이렇게 하는데 아 근데 진짜 방학 때 쓰는 일기 예전엔 숙제로 내줬는데 요즘도 숙제로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곤욕스럽긴 했거든요. 막 한 번에 몰아서 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날씨 정보를 항상 저는 누나가 두 명 있었으니까 누나 일기를 펼쳐놓고 이날 날씨가 흐림이었구나 비가 왔구나 그래서 옮겨 적고 막 그랬어요.

0: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즐거운 하루. 1023님께서 피부과에서 비립종을 30개 넘게 빼느라 얼굴에 테이프를 다닥다닥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놀랄까봐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다닙니다. 제가 봐도 제 모습이 무서워요. 솔직히 저도 한번 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목, 저는 목에 좀 몇 개 보여가지고 한 두 개 정도 빼면 되겠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갔다가 의사 선생님 눈에는 다 보이나 봐요. 저도 한 30개 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재생테이프 조각이 다다다다다 붙여놔가지고 그때 다행히 겨울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왜 목폴라라고 하죠? 목 이렇게 올라오는 티셔츠를 계속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금방 회복됩니다. 좀 무섭긴 하겠네요. 근데 아, 3692님 제가 심각한 길치인데요. 큰 마트에 가면 물건 사는 것보다 주차한 차 찾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저도 이런 제가 너무 답답하네요. 아,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 많지 않아요? 저는 이제 꼭 사진을 찍어 버릇해요.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은 왜 그 기둥에 몇 층 몇 번 이 기둥에 있잖아요. 그거가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그거 찾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뭐야 LM, NOP, QR, ST, Q가 이쪽이야 R이 저쪽이야 막 계속 알파벳 읊고 숫자 읊으면서 다 와서는 아 맞다 여기였지. 주차장이 너무 넓은 게 문제죠. 그쵸? 3692님의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이 너무 넓은 게 문제입니다. 일단 광고 듣고 또 얘기 나눌게요.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진구 씨가 오실 예정이래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에 또 라떼를 들었다 놨다 코너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조용희님의 신청해 주신 데이브레이크의 불멸의 여름 이 곡 전하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이틀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편안한 화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데이브레이크 이원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가슴 뛰는 일을 찾기 위해 좋아하던 일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속옷법으로 하나씩 지워나갔죠. 유년 시절부터 한 번도 질리지 않았던 단 하나, 아이스크림이 남더군요. 그렇게 녹기 전에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항상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주지 않죠.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의 즐거운 마음처럼 이 찰나를 정성껏 음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6: FM 102.3MHz 목...

0: 음악이 먼저 문을 연 오늘 8월 18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반가워요. 저는 당신에게 푹 빠졌어요. 당신이 나의 로미오랍니다. 예, 로드 스튜어트의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와 이 다이아나 로스의 우아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목소리가 참 잘 어울려지는 듀엣곡이죠. I've got a crush on you. 당신한테 푹 빠졌어요. 이토록 깊은 감정에 빠질 줄은 진짜 몰랐는데 어쩌죠? 뭐 이런 고백 같은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이런 고백을 받아본 지 저는 무슨 헤아릴 수가 없네. 아니요. 이게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이런 고백을 받아봤나 싶은 앞으로 한 번이라도 이런 고백을 받아볼 수 있을까? 뭐 하는 생각 듭니다. 방송 이 방송을 듣기를 결정하시고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냥 아 나는 이문세 DJ에게 푹 빠졌어요 뭐 이런 그런 고백이라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오늘 괜찮겠습니까? 컨디션이 좋아야 어떤 고백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데 지금 어떤 상태신지 특히 그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저 학부모님들 지금 오늘 개학들 많이 해서 만세 삼창 부르고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오히려 개학하니까 더 분주해지고 더 챙겨야 될 게 또 많아지고 아, 또 너무 힘드네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겠죠? 네. 하여튼 각자의 또 다른 시작으로 연휴도 끝났고 이제 새로운 생활 계획표대로 움직여야 되는 여러분의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6: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5: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9: 지긋지긋 무조맨
10: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 끌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 끌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0: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3: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성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가사 한마디 없어도 그냥 서정적이면서도 따뜻한 위로가 되는 연주곡. 영국의 기타리스트인 피터 와이트의 Till I See You Again. 당신을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을 다시 만날 때까지 난 또 기다릴 거예요. 뭐 이런 마음은 고향에 계신 그 부모님 마음 아닐까 싶어요. 지난 연휴

동안에 혹시나 고향에 다녀오신 분, 특히 부모님 뵙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들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다. 자, 잘들 가. 잘 열심히들 살아. 어? 굶지 말고. 그리고 하여튼 씩씩하게 살아. 어?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 여긴 아주 좋잖아. 그지? 어. 니네들이나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난 여기서 기다린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자식 떠나보내는 순간부터 기다린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당신이 당신을 다시 만날 때까지. Till I see you again. 네. 연주곡으로 들으셨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14분 조금 넘어선으로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짧은 글은 50원이고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청취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어쩐 일이래요? 이렇게 잔잔하고 편안한 이런 분위기의 방송을 또 선호하시는 분 청취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예, 이 프로그램이 청취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광고도 광고도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안녕.

뚜기 카레,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알레스 아우토,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노무법인 폐, 예. 이런 기업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전해드릴 음악은 뭐 이게 영어로는 off my face, off my face 뭐 이렇게 이게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off my fa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다쳤어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사랑에 너무 푹 빠지면 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얼굴이 되듯이 저스틴 비버가 아내 그 헤일리 비버를 생각하면서 만든 아주 달콤한 러브송이라고 합니다. 예, 저스틴 비버, Off My Face.

보통의 연애란 제목의 노래, 어반자카파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이 어반자카파는 뭐 정말 그 널 사랑하지 않아 이 노래, 예, 아주 대히트한 곡이죠. 그 분위기상 보통의 연애 이 노래로 전해 들으셨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네요. 5795님이에요. 저는 50 넘어서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레슨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들떠 들떠 들떠. 사실 어렸을 때부터 첼로 뭐 하고 이러면 그게 뭐랄까 내가 좋아서라기보다 해야 되니까 하는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그 첼로 들고 그 낑낑대면서 레슨 받으러 갔던 어린 시절은 참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정말 간절하게 내가 소망했었던 걸 할 때는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 터득하는데 사실 50 넘어서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한다고 할 땐 이게 또 습득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늦어지잖아요. 늦춰지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하나 그 연습하면서 터득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멋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80 노모셨는데 그분이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집안에다가 드럼 한 세트를 꾸려놓고 드럼을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80대신 노인네가. 그런데 뭐 이제 사실은 그걸 듣는 건 소음이지요. 처음에 그 드럼의 그 박자 맞추는 게 이게 서투를 때는 이게 소음으로 들리는데 그 리듬이 이제 정확하게 맞춰질 때 아 그때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행복한 그런 순간을 맛본 걸로 봐서는 그 나이 들어서 뭔가를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은 매우 더디지만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군요.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I Want It That Way 이 노래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후 2부 만날 준비할게요.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미국에 아주 유명하고 실력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다. 그분은 얼굴이 기형이거나 또는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수술했는데 수술이 아주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얼굴에 적응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뭔가 깨닫게 됐다. 아, 겉모습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마음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의사는 환자들에게 계속 연습을 하라고 했다. 뭘 연습하느냐? 변화에 적응하는 연습.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 매일 조금씩 조금씩 나의 장점을 인식하고 뭐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좋은 쪽으로 상상하는 연습을 하라고 했더니 진짜로 한 3주 지나면서부터 환자들이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3주의 법칙이라는 법칙, 3주의 법칙이라는 게 생긴 거다. 성형수술한 내 얼굴에 적응하는데도 뭐 최소 3주는 걸리듯이 운동이든 공부든 뭐 다이어트든 새로운 생활 습관 익숙하지 않은 변화도 처음에 딱 3주 정도만 적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진다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였나? 아이들 여름방학 시작하고 첫 주에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3주 법칙에 따라 이제 좀 적응할 만하니까 아이들이 개학을 했네? 뭘 좀 해볼라 하니까 끝나버리는 3주간의 여름방학이다. 문자메시지를 보니까 강릉초등학교 또 서울 가락중학교, 제주중학교, 순천효상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도 뭐 다들 개학인 것 같은데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연휴 끝낸 어른들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오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걸 적응하려면 또 3주는 걸리지 싶다.

아일랜드 시스럽지 않아요? 곡 자체가. 예, 아일랜드의 락 그룹인 크랜베리스의 드림스였습니다. 진미영 씨가 드디어 3남매 오늘 계약했습니다. 아, 계약. 나는 계약했다는 줄 알고 3남매가 뭘 계약했지 했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표정이 그려지네요. 너무 좋아요. 애들 계약하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휴, 오늘부터 계약입니다. 예,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애들은 제가 또 맡아서 합니다. 뭐. 그런데 또 의외로 너무 반갑고 행복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유, 그동안 잘 지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얘들아. 뭐 그러면서 아이고, 키가 이만큼 컸네. 와, 깜짝이야. 선생님은 점점 늙어가는데 너네들은 키가 부쩍 크는구나. 뭐.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 오늘은 평소에는 잘 안 보이던 오늘 처음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이 계세요. 이게 참 계약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러신가? 딸이 오늘 대학 졸업이라 평택 출발 서울로 이동 중이시라는 3045님. 예, 감사하고 반가워요. 아직 방학 중인 대학생 아들이랑 점심 먹으려고 준비 중이시라는 8102님. 이게 지금 처음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에요. 재수생 엄마라서 도 닦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0853. 반려견과 함께 충남 태안에서 캠핑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8171. 또 3년 만에 다시 만난 옛 연인과 드라이브 중이라는 1304. 아, 이거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나? 3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드라이브 중이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예. 정말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연애했었었는데 오랫동안 이별하고 있다가 다시 만날 때는 그게 그렇게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 싶은 그 반성과 함께 다시 만날 때 좀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진지하기도 하고 그런 사랑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득형 씨 신청곡이에요. 오늘 제 여자친구 지원이의 생일입니다. 형님이 축하해 주시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이문세 형님의 그대 내 사람이죠를 신청해요. 아, 이 노래 그대 내 사람이죠 생일 축하곡으로도 참 어울리지만 결혼 축하로도 참 괜찮은 곡이에요. 이 노래가 결혼식장 온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는 그날 예, 기대하면서 강득형 씨의 신청곡은 지원 씨의 생일 축하곡이에요. 네, 이문세가 노래합니다. 그대 내 사람이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센스가 참 대단하다고 느껴진 게 그 이전에 들었던 이문세의 그대 내 사람이죠의 그 약간 라틴스러운 그 리듬 있잖아요. 그 거기에 브라스 팀들의 그 섹션이라고 하는데 그 섹션을 들으시면서 마이클 부블레 음악하고 좀 흡사하네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9269님은 Save the Last Dance for Me가 이어지면 참 좋겠다 해서 이 노래를 한 곡도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이 비슷한 그리고 재밌는 건 그대 내 사람이죠의 그 브라스 패턴을 편곡한 분과 마이클 부블레의 브라스 패턴을 편곡한 분이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하죠? 예. 비슷했어. 분위기가 좋았죠? 감사합니다. 참 센스 있는 여러분들의 그 신청에 보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도 처음 문자 보내주신 이다현 씨. 이다현 씨의 신청곡이에요. 아이유의 아주 깜찍한 노래. 이 지금.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진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여름을 지나가는 동안 아이들이 자라고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고 그리고 하늘이 예뻐지고 있을 거예요. 예. 한번 올려다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이쁜지. 아, 지금 좀 흐린가? 좀 흐릴 수도 있겠다. 아까는 맑았는데. 브루노 마스의 차차차 최희원 씨 듣고 계세요? 신청곡 마지막 곡인데 짧아요. 짧게 들으면서 그 대신 희원 씨에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또 만나요. 이문세였습니다.

0: 응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오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며칠 전에 제가 연애 고민 대환영이라고 했더니 이런 사연이 도착을 했네요. 신디, 연애 안 한 지 9년 차라 연애 세포가 다 죽어서 모르겠어요. 모임에서 두 번 본 사람이 제가 먹고 싶다 했...

0: 안녕하세요. 정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예, 화가 많은 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유승우 우효의 선 노래 듣고 오셨고요. 아, 오늘 오프닝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인가요? 예. 얼마 전에 우리 라디오는 희한하게 연애 얘기가 예, 거의 뭐 가뭄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9년간 연애를 안 하신 분이 아, 뭔가 좀 예. 내가 먹고 싶다고 했던 유명 제과점에서 그 두 번 본 남자분께서 아 뭔가 두 시간 웨이팅까지 해가면서 빵을 사다 줬다. 근데 다 같이 먹자라고 했는데 이게 그린라이트냐라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봤더니 간만에 이거 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거예요. 김수진 씨. 그린라이트를 넘어 사랑입니다. 전 제 딸이 사달라고 해도 두 시간은 못 기다려요. 라고. 아, 요거는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 한번 쭉 한번 우선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만나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냉정한 의견이 있습니다. 2266번님,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오지라퍼였던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라고 요거는 이제 경험담, 예, 또 차가웠던 경험담을 하나 넣어주셨고 남자분들도 지금 등판했어요. 오문환 씨, 남자는 맘에 안 드는 여자에게 돈과 시간을 쓰지 않아요? 라고. 이런 얘기 진짜 많더라고요. 예. 9873번님, 남자도 마음에 없으면 물도 안 따다 하십니다. 너무하시네. 9873번님, 그래도 두 시간은 100%입니다. 연애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계일현 씨가, 다 같이 먹는 건 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인기 제품을 좋아하는 유행에 민감한 남자, 틈인남. 예. 그리고 0578번님, 아 이거 단둘이 먹었으면은 100% 확실인데 라고 해주셨는데 아 지금 박돌이
1: 네.
0: 예, 또 집순이
2: 네.
0: 예, 또 어떻게 각자 또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박돌이
1: 아, 저는 네? 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시간을 웨이팅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30분 웨이팅하기 너무 귀찮거든요.
0: 그렇지.
1: 그 귀찮음을 뚫고 갔다 왔다는 거는 썸이다.
0: 썸이다? 집순이는요?
2: 저는 이분이 말한 빵 종류를 사왔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소보로빵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소보로빵을 사왔으면 맞는데
0: 예?
2: 그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나눠먹자 하고 여러 개 이렇게 섞어서 사왔으면 그냥
0: 네. 예, 예. 이게 또 생각이 좀 다르다니까요. 예. 아니면은 빵이

0: 진심인 남자분일 수도 있잖아요. 빵진남일 수도 있잖아요.
1: 트렌드를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0: 그렇죠,
1: 있고.
0: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같이 먹으면 제가 좀 눈치가 이런 눈치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먹으면 그냥 먹는갑다 하고 그냥 갑니다. 예. 0588번님이 또 파워티. 아니 뭐 티라고 제 의견을 뭐 예 이것도 많이 접어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많이 접어두고 예, 마음을 넓히 예 넓히고 말씀드리겠다. 예. 아 2777번님이 확실하게 다른 빵집 한 번 더 얘기해보세요. 또 사다 준다면 인정이라고. 못됐다. 사서 드세요 선생님. 예. 아니 뭔가 그래도 서로의 촉이 있어요. 이거는 그 옆에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서로만의 그 시그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세요. 좀 마음을 편하게. 너무 좁혀가지고 이 사람은 날 좋아해. 그럼 난 어떻게 돼야 되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서로 간의 부담일 수도 있으니까 예. 아 근데 이런 연애 사연 너무 좋다. 예, 좀 보내주세요 선생님. 제가 놀리지 않을게요. 놀리지 않고 혼내지 않을 테니 이렇게 약간 좀 너른 마음으로 예, 좀 바라봐볼 테니까 좀 많이 많이 연애 사연들 보내주시고요. 아, 오늘 3, 4부 파워 T, 파워 F 모두 모두 킹받습니다. 마성의 코너죠. 바로 세계 입 퀴즈. 정말 화요병이 싹 없어져요. 왜냐? 뭐 화가 많다마나 화요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입 퀴즈가 제일 화가 많을 거예요. 예. 아, 지난주에 선생님들이 조금 많이 역정을 내셨어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떨어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박돌이.
2: 네.
0: 아, 박순이. 네. 아, 박순이 아니에요. 네. 이제는 좀 박순이에요.
1: 아, 요즘엔 아닙니다. 또 다시.
0: 아, 그래요?
1: 칩거 중입니다.
0: 요즘 칩거예요. 페스티벌만 있으면 박순이고 아니면은 집순이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아, 정호님하고 1, 2번 기회는 그분들 한번 모셔봐야죠. 들어오세요. 도드라만돈
1: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2: 삼일제약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1: 주식회사 워킷
2: 롯데렌탈
0: 유성물산교역
1: 에어비앤비
2: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0: 음주회엔 티맵대리
1: 오뚜기 카레
2: 백조싱크
0: 감사합니다. 월차 내고 싶은 월요일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6년

있다라는 게 좋더라고요. 예, 이거 주는 기쁨이 말도 못해요. 받는 기쁨도 있지만 선물을 주는 기쁨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 또 저는 또 주는 기쁨이 있고 선생님들은 또 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싸드릴 선물 리스트 쫙 소개할게요. 김신영이도 늘 챙겨다니는 텀블러 세트, 식드래곤 김신영이도 탐내는 곱창 막장 세트. 의료 관리기만큼 비싼 대박 선물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네, 텀블러, 곱창막창, 블랙박스까지 선물 3종 세트 나 탐난다. 그러면은, 저와 연결 후에 퀴즈를, 풀면 되거든요. 예. 뭐, 일단은 뭐, 어제 스튜디오를 뒤집어 놓으셨던 정 선배, 뭐 박경혜 씨, 제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김신영 주변 인물 퀴즈. 자, 저에 관련된 사람들을 설명을 쫙 해드릴 텐데요. 여기 또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한 시간 60초. 이 1분 안에 다섯 사람 이상을 맞추면 바로 성공이고요. 이 3종 세트 한 분께 몰아드립니다. 예. 모르겠다 싶으면 패스 빨리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예. 팁 하나 한번 드리고, 그렇다면 내가 김신영에 대해서, 내가 주변 인물에 대해서 다 꿰차고 있다 하시는 선생님들 지금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사연을 기다리면서 저희 노래 오랜만에 산이의 아는 사람 얘기, 그리고 빅나티 10cm에 딱 10cm만 듣고 올게요.

0: 네, 산이의 아는 사람 얘기 그리고 빅나티 10cm에 딱 10cm만 노래 듣고 오셨고요. 아, 선물 쌉으로 지금 간만에 큰 선물 걸려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지금 사연이 쏟아집니다. 0204번님, 정이 매일 듣고 신영 언니 나오는 방송 다 챙겨봅니다라고. 저희 찐팬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4764번님, 저는 신영 씨 신체 변화를 다 봤죠. 그리고 아이가 계약해서 그냥 기분이 좋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중인데 정차하고 받겠습니다. 마인드 너무 좋으신데. 그리고 우리 3489번님, 신영 언니 나오는 프로 다 찾아보는 숨은 찐팬이에요. 저예요, 저. 라고 해주셨고, 이슬기 씨, 떠오르는 사람들이 한가득입니다. 선물 사브르 퀴즈 매번 통과했어요. 도전! 샌디, 컴온! 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 있어요. 예, 정의를 매일 듣고 예, 저 나오는 방송을 다 챙겨본다. 0204번님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선물 3종 세트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텀블러 세트, 곱창 막창 세트,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예, 매일 이렇게 선물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자, 제가 방송 다 챙겨본다며. 예, 매일 들으시나요 우리 또 고목 남은지. 예,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화의 만국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1: 저는 동대문구 사는 땅콩이 엄마예요.
0: 동대문구 우리 땅콩이 어머니.
1: 네.
0: 예. 일단 태명이에요, 땅콩이가?
1: 아, 강아지예요.
0: 아, 미안합니다. 예.
1: 네.
0: 알죠? 제가 정호의 만곡을 매일 들으셨죠?
1: 네네.
0: 예, 이런 거 너무 잘 아시죠, 제가?
1: 네.
0: 예. 정말 숨 쉬듯. 예. 일단, 정호의 만곡을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제가 이거 일할 때부터 들어가지고.
0: 예.
1: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0: 와, 찐팬이시네.
1: 네.
0: 어허, 그럼 최애 코너는 뭐였어요?
1: 저 입퀴즈요.
0: 입퀴즈 오늘이다. 예, 이렇게 또 매니아층이 있어요. 예, 진한 매니아층이 또 있다. 킹 받을 때는 없어요 혹시 입퀴즈를 들으시면서?
1: 한 번도 못 맞췄어요.
0: 오늘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조금 제가
1: 네.
0: 그 밸런스를 좀 맞춰놨습니다. 예.
1: 네.
0: 혹시 정우의 희망곡을 처음 딱 듣고 나서는 원래 다른 쪽을 듣다가 그래도 그래 재미는 정호의 희망곡이야 라고 하시면서 다시 듣는 분들은 또 계시긴 한데
1: 네.
0: 이렇게 쭉 10년 동안 찾아서 들었던 정호의 희망곡의 매력 세 가지만 뽑는다면?
1: 저는 언니가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0: 열정
1: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듣는 게 제일 크고요.
0: 예.
1: 그리고 일하면서 들을 때 텐션을 높일 수 있어가지고
0: 그렇죠.
1: 좋고 예. 제가 애견 미용을 하는데
0: 네.
1: 하루 종일 말할 일이 없는데 친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0: 맞아요. 예, 이 친구. 제가 요 친구 때문에 10년을 넘게 방송을 했던 거예요, 선생님.
1: 네.
0: 예. 친구 중에서 약간 좀 까불이 친구 있잖아요.
1: 네.
0: 예. 까불싹 친구고. 자, 지금 일단은 우리 땅콩이 어머니.
1: 네.
0: 예, 땅콩 어머니. 일단은 제한 시간 60초고요.
1: 네.
0: 5명을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1: 네.
0: 예. 자, 모르겠다 싶으면 패스하셔도 되고요.
1: 네.
0: 자,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화이팅!
1: 화이팅!
0: 자, 시작! 자, 나 혼자 산다에서 저와 덩어리주로 묶였고, 최근 본인 집에 저를 초대해준 오빠!
1: 구성환.
0: 오케이! 자, 사랑이 넘치는 저의 단짝이자 김원효 씨와 결혼한 코미디언!
1: 심진아.
0: 오케이! 김신영이가 살아가는 천년의 이상형이자 영화 호프를 홍보하러 정에 나온 배우!
1: 조인성.
0: 오케이! 저에게 신영이 형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샤이니의 불꽃 카리스마!
1: 민호.
0: 오케이! 탱구라는 별명이 있는 저와 절친한 소녀시대 멤버
1: 태연.
0: 오케이! 자, 일단 통과! 다 맞췄어! 우와, 하나의 패스도 없이 다 맞췄습니다. 예.
1: 너무 감사해요.

0: 역시 저의 10년 지기예요. 예, 10년 지기. 예. 와, 일단 마지막으로
1: 네.
0: 혹시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1: 지치지 마시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예. 하는 일에 즐거워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예, 우리 땅콩이 엄마도 예, 제가 이런 애견 미용 콘텐츠 진짜 많이 보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그 애견 미용도 힘들기도 하고 정말 진심이 아니면 못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1: 맞아요.
0: 예. 땅콩이 어머니 더운데도 예, 늘 파이팅 해주시길 바랄게요. 3종 세트, 텀블러 세트, 곱창, 막창, 블랙박스까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Thank you. 야, 좋다. 아, 예. 그리고 이 기분 그대로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 주라. 가사가 나오네요. 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예, 이 노래 듣고 신영나에 들어, 신명나게 들어올게요. Come on!

0: 사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파리 피폴! 월요일 같은 화요일 이상하다. 이상하리만큼 우리 텐션이 떨어진다 하시면 들어오세요. 91.9 정말 많고 신형 라이트 오픈하겠습니다. 첫 번째 BGM은요. 예. 이래나 저래나 아싸 거북이의 빙고다 컴온!

제가 신현아 할 때 렛츠고 파리 타임. 오키도키 땡큐 예. 그래 한국 했어요. 예 했으면 됐지. 땡큐. 자 우리 김지영 씨가 밤낮 없이 일에 쩔은 아 나의 오아시스 신형 나이트 랄랄랄라 오케이 땡큐 랄랄랄라 땡큐. 자 우리 최경문 씨가 와이프 절친은 몰라도 신디 절친은 알고 있는다. 오늘도 쉐키 타임 고고 씨라고. 우리 최경문 씨가 아내분한테 매일 혼나요. 예, 그러니까 매일 혼나. 아드님한테도 혼나요. 예, 우리 경문 씨, 우리 막내 웨이터, 예,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노래, 예, 뭐 시작부터 그냥 쭉쭉 달릴게요. 예, 터보의 특킹, 트위스트 킹 갈게요. 트위스트, 비빌 생각하세요. Come on! 자, 호랑나비 아닙니다.

오케이. 예, 열받지 마시고요. 예, 예. 화요일인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최윤희 씨 내일 근무하는 학교 개학인데요. 신디랑 도망치고 싶어요라고. 아, 예, 저도요. 예, 예. 뭐 도망은 늘 예, 가슴속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학은 학생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힘들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개학은 너무 싫죠. 그죠? 예,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고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 좋아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4732번님 신난다. 해가 번쩍 떠서 아들과 공원 나왔습니다. 많이 좋아요. 습도, 온도, 비트, 완벽, 갑벽, 신디 화이팅! 땡큐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띄울렉 갈게요. 이런 거 좋아. 이런 세상 소리. 세상 소리 좋아. 그렇지. 이제 슬슬 비트 와야지. 좋다. 들어와. 뭔가 좀 웅장해요.

1544번님 그렇게 불러놓고 냉정히 탈락. 냉정하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길게 뽑아드렸다. 예, 이거 유료 가입하셨기 때문에 예, 이건 어쩔 수 없었다. 또 말씀드리고요. 지금 비트간별 우리 0119번님 비트간별 듣자마자 궁디 들썩대는 크라잉넛의 마시자 한번 해주세요. 마시자. 오, 마시자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간별 컴온. 아, 이런 세상 소리 좋다니까요. 예, 이런 가게 소리. 마시자. 자, 이거. 그렇지. 이거 들어와야 되는데. 하! 탈락! 야, 알겠어요. 예, 예. 네, 오빠들 목소리 너무 좋아하는데 예, 이렇게 저기 아카펠라 식으로 들어오면은 좀 안 맞지. 예, 우리 0210번님 맞아요. 크라잉너 착하긴 한데 홍대에서 녹음했나?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2006년 7년에 놀던 소리를 따와서 하셨나 싶어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네. 예, 예, 옛날 이야기죠. 또 다음 노래 요거 한번 가볼게요. 예, 장윤정의 추발. 예, 추억의 발라드. 요 정도는 가셔야 됩니다. 컴온! 이대로 뭐 말인지 알겠죠? 노래는 슬프지만 어쩌면 모두 방종

오케이, 땡큐. 예. 아이고, 얼마나 신납니까? 예. 요렇게 운두르다따 따라따라 이게 확 올라가야 돼요. 예. 누가 떠밀어야 돼. 비트로. 비트로 밀어버려야 돼요. 우리 5479번이 와, 처음 듣는데 점심 혈당 스파이크 제대로 깨부시네요. 잠이 확 깬다.

오늘부터 신영 씨와 1일입니다. 왔신나라고. 땡큐. 예. 그리고 7165번님 신디 짱입니다. 남편이 운전하면서 웃어요. 덕분에 신납니다. 이런 방송 처음이래요. 라고. 땡큐. 예, 땡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송. 예, 처음이고. 또 이렇게 놀아본 DJ도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지구상에 없다. 땡큐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지금 비트감별 하나 더 들어왔거든요. 정프롬님. 신디 슈퍼키드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또 슈퍼키드 좋아하죠. 비트감별 슈퍼키드의 바라던 바다 한번 갑시다요 라고 합격하면 비트 명예전당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선물로 떡볶이 세트 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바라던 바다 한번 가볼게요.

0: 이제 소스 들어야죠. 소스.
1: 할라. 네, 알겠어요. 예, 예.
0: 자, 이런 컨츄리 음악 개제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컨츄리 킴인데 너무 좋아하는데 뒤에 소스가 뿅 하고 와야죠. 아니면 세상 소리라든지 문 닫는 소리 피고 뭐 이런 거라도 하나 가야지. 스타워즈 같은 그런 소리 있잖아요. 스타워즈 총소리 피고 이런 거 가야죠. 예, 요거를 예 요런 느낌으로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현의 달아달아 쪽 한번 가볼게요. 컴온.
2: 자,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들 이루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졸음을 깨고요. 창문을 슬쩍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점심에 단 거 많이 먹었죠? 많이 드셨다 하시는 분들 이제 슬슬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엉덩이 들고 일어나고 원, 투,

오케이, 땡큐. 예, 아, 오랜만에 달아달아 시원하다. 예, 달아달아 시원하게 한번 놀아봤고요. 우리 강현희 씨, 완전 실룩실룩 에어로빅에서 3년 동안 들어도 제목이 뭔지 몰라가지고 저 가사도 정확히 몰랐는데 이 노래였구나. 너무 신나요. 달아달아. 예, 달한테 빈다라고 생각했어요. 달아달아. 에미야 국이 달아달아.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금방 외웁니다. 그리고 5444번님 흠뻑쇼 다녀왔거든요. 거기보다 신영나이트가 더 뛰는 것 같아요. 뛰어. 오케이, 땡큐. 제가 계속 뛰라고 하잖아요. 예예, 뛰시면 된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라스트 송. 예, 여러분들 굉장히 또 점심 뭐 이런 거 꽉 차게 먹으면은 이게 짱이죠. 예, 속을 떨어준다. 예, 놀아줘. 사이다 갈게요. 사이다.

사람들이요. 실험해서 말을 잘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관부! 아, 광고 가야 돼요? 아, 광고 가야 된대요. 맥혀. 머리 꽉 맥힐 때 광고 갈게요. Let's go!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

0: 청양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네, 여러분들 신영라이트 시원하게 또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요 노래로 또 감성 한 모금 채우고 세계의 입퀴즈로 돌아옵니다. 노래는 마마무의 I Miss You 듣고요.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실력만큼 인성도 참 중요하죠. 그걸 보여주는 스타 농구 선수가 독일의 레전드 덕 노비츠키였는데요. 하루는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달라고 부탁했다지요. 중요한 약속을 잊어서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알고 보니 체육관 경비원에게 훈련 끝나고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는데 그걸 깜빡했으니 경비원이 퇴근하기 전에 얼른 달려가자는 거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루소가 말했었다죠. 인성은 위대한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소한 걸로 드러난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0: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2: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3: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4: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3: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4: 경농이 만듭니다.
5: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6: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화의 방구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바로 레드벨벳의 서핑보이였고요. 아 잠시 후에 예 여름 봤지만 성취감이 굉장히 큰 코너 세계 입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라면서 박두리
1: 네
0: 집순이
2: 네
0: 저에게 늘 감사한 분들 8월 상품 소개 그리고 3, 4부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정화의 이방국 8월 상품을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안문철 블랙박스
2: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부츠 펀청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 비타 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0: 구주 펀청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2: 조미료 무첨가 덮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1: 지구인의 입맛 정보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0: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2: 믿고 먹는 소팔 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1: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0: 안 입은 도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2: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0: 3, 4부 함께하는 그분들 만나봐야죠. IBK 기업은행
2: 서울우유협동조합
1: 기움증권
0: 주식회사 헤리즈하보해
2: 코끼리베이글닷컴
1: 환인제약
0: 현대해상 화재보험
2: 음주 후엔 팀협대리
1: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0: 감사합니다.
3: 보너스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본나.

들릴랑 말라 알뜰 말뜰 오라라라라라라 고막을 야구리는 세계 이피스 가끔 몇몇 분들이 이 시간만 되면 기계로 만진 거냐 어디서 따온 소리냐라고 의심을 하시는데요. 정말 오로지 김신영이의 목구멍 이 입 안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 강조해보면서 시작부터 지금 입 얼트 입 퀴즈 자신감 뿜뿜하신 분들이 계세요. 전가영 씨 입 퀴즈.

기다려라 라고 하셨는데, 아, 오늘은 일단은 난이도를 굉장히 최하로 낮췄습니다. 예. 아, 먼저 단체전부터 한번 가볼게요. 예. 첫 번째 단체전 입퀴즈 선물 선공개합니다. 조갈방지 토마토 이온 음료. 지금부터 제가 내드리는 소리를 잘 듣고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단체전은 문자 참여입니다. 예,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자, 문제 나가요.

오케이, 땡큐. 나 이거 진짜 다 줬다. 예, 이거는 진짜 오늘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도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받았다. 우리 022번님,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귀엽다. 라고. 킹 받으셨네. 예. 아, 우리 2020번님, 웃다 웃다 웃다 땄다인데. 아닙니다. 아, 예, 이재영 씨, 에이핑크, 미스터 츄, 탈락! 아, 아쉽습니다. 예, 우리 이석윤 씨, 토마토? 아닙니다. 아, 약간, 요런 느낌은 맞아. 예. 아까 자신 있다고, 입 노래, 예, 입 퀴즈 기다리라 했던 정가영 씨가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아닙니다. 자, 바로 정답은, 도고도고도고도고도고, 9835번님.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아, 정답자 도착했습니다. 바로 우리 9835번님께는요, 토마토 이온 음료 세트 보내드리고요. 요거 딱 알잖아. 널려한 내 설레임을 오늘부터 우리는 요거 가야지. 어려웠으면 징징징부터 갈 텐데, 따요, 딱 들리게. 딱 맞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노래 쭉 듣고 오시죠.

네, 입 퀴즈 단체전 첫 번째 정답은요, 바로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요게 이제 첫 번째 정답이었는데, 주정은 씨가, 노래 제목은 생각 안 나고, 구스타토만 생각났어. 라고. 그렇죠. 예,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김정환 씨가, 신디가 한 이래에 지금 처음으로 들립니다. 난이도를 하로 낮췄습니다. 예. 그리고, 3192번님. 너무 똑똑 잘 맞아서 더 열받아요. 라고. 그렇죠. 예, 그덜 봤죠. 근데 들리니까 덜 봤죠. 예, 아예 어려울 거야. 손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가장 쉬운 날입니다. 우리 0841번님, 신디 믿어져요? 이 노래가 나온 지 11년이 됐어요. 세월아라고. 이 노래 11년 됐어요? 오, 진짜? 그러네. 애기들이네. 예, 목소리가 다 애기애기하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단체전 입 퀴즈 가볼 텐데요. 뭐 말인지 알겠죠? 이제 다 들리는 노래예요. 다 들리는 노래고. 두 번째 퀴즈 선물은요. 바로 커피 한 잔의 여유. 핸드드립 커피 걸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내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이 떠올랐다. 즉시 문자 주세요. 단체전은 문자입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바로 갑니다.

땡큐 땡큐. 예, 이거 딱 알아야 돼. 예, 느른해야 돼요. 약간 좀 느른해야 됩니다. 1212번님 트로트예요? 아니요, 요 비트를 좀 좁혀봐 선생님들. 네, 다 들었다. 비트 좁혀봐요. 우리 642번님 신디 살짝 끼부리면 하는데 라고. 진짜 끼부리면 난리 납니다. 이건 끼도 아니에요 선생님들. 예, 아, 우리 이진희씨 임재범의 고해 약간 너른하게 했는데. 예, 어허, 딱 요맘때 딱 들리던 노래 그 있잖아요. 여기 딱 있잖아요. 예, 우리 0577번님 방금 창법 느낌 있었다. 좀 노래 잘하는 사람? 그럼 필? 오케이. 그럼 필. 오케이. 땡큐. 아, 우리 서정석 씨. 아, 우리 메인 웨이터인데 뭐더라? 아, 뭐더라? 뭐더라가 나와. 예. 윤성근 씨. 한오백년. 한이 느껴졌어. 한오백년 사자는데. 아, 우리 서정희 씨. 아이와이 갑자기. 이게 있으면 이제 갑자기인데 이게 아니고. 우리 박준성 씨. 왜 그러시지?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아닙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걸걸했나? 예. 그렇지! 그렇지! 정답 맞습니다! 0365번님, 트와이스의 알코올 프리! 정답!

네, 두 번째 정답은 바로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였는데요. 선생님들, 최지은 씨가 100% 남성 그룹 노래다라고 해주셨고, 아, 이상훈 씨, 아닌데, 신디 목소리 오이 소주인데, 라고. 자, 아시죠? 예, 술 끊은 거 아시죠, 선생님들? 예, 오늘 선생님 덕분에 술 한잔 하겠어요. 예, 우리 022번님, 아, 잠시만요. 저 어제 회식에서 아직도 속이 울렁거리는데 술 이름 들으니까 더 올라온다라고. 아, 또 한번 가봐야죠. 알콜 프리. 예, 알콜 프리인데 왜 이렇게 올라오지? 예, 계혜련 씨. 맞네, 똑같네요. 근데 나는 왜못 맞췄지? 좋아하는 노래 맞는데? 라고. 그러니까 서정석님이랑 비슷해요. 뭐더라? 뭐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들으면 다 생각이 납니다. 이은아 씨가, 아, 이거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라디오를 못 끄겠어요. 한 번은 내가 꼭 맞추고 싶어서요. 라고. 오케이. 우리 은하 씨 회의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전 마지막 문제예요. 예, 단체전. 이번 선물은요, 아, 이제 필요합니다. 밥도둑이죠, 밥도둑. 예. 고랭지 김치 세트? 예, 김치 세트예요. 예, 역시 제가 내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노래 제목, 가수 이름 정확하게 떠올랐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요리로 빨리빨리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예,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예, 남자 그룹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드렸다.

잠시만. 5022번님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가 뭐예요 선생님들 지금. 예? 5750번님 풀필인가라고. 나 많이 서운하네 정말. 예, 김정건씨 박도둑놈은 뭐예요 선생님. 박도둑놈은 나 바로 딱 알아듣기 딱 했는데 강나영씨 타령인가요 라고. 나 많이 서운하네 정말. 예. 응? 이동아씨 2PM의 RB100? 아, 탈락. 예, 우리 0244번님 레드레드 누구의. 예, 누구의 레드레드. 1212번님 으르렁. 죄송하지만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예 보내주세요. 9875번님 아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아닙니다 선생님. 예, 정답 아니고요. 아, 윤성근씨 동방신기의 풍선? 이 지금 이 느낌 아닌데. 예, 이 박자 그대로 갔어요 저는.

아, 잠시만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 08 휴거버님. 비스트의 패션 아닙니다. 으아, 패션 아니고요. 아, 들어왔다. 예, 주웠다. 1016번님. 비스트의 픽션 정답. 고랭지 김치 세트 드립니다. 아, 이 와중에 지금 쇼크고 지금 예, 난 정말 미스테리 지금 난리 났거든요. 비스트 노래 많이 왔는데 오답이 너무 많았어요. 예, 정답은 바로 픽션이었습니다. 예, 요거. 요거부터 하고 싶었는데.

네, 단체전 마지막 퀴즈 정답은요, 비스트의 픽션이었는데요. 지금 안타까운 문자들이 속출합니다. 6727번님, 요섭이 있는 있는 그룹인데, 그렇죠. 예, 비스트. 멤버들 이름은 다 생각이 나죠. 예, 우리 정은혜 씨, 안화. 지금 허리에 손 꽂고 다리 스태. 그 춤만 기억이 나서 환장하겠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단체전은 끝났고요. 곧 있으면 이제 또 개인전입니다. 개인전은 전화니까 여러분 귀 한번 싹 마사지 한번 해주시면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

0: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에너지 기초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 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5: Oh my cute cute 그림 말린 옷 같지 마. 난 다 get to get 또 놓치지 않아.
4: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덜레랑 말랑 알뜰말뜰 오라라라라라라 도망을 약올리는 세계의 이퀴즈. 자, 이번에는 단독 승부 1대1로 킹받는 시간이죠. 바로 개인전 시간인데요. 이번에도 저의 입 알트, 입 예술은 계속되니까요. 예, 귀 마사진 하셨죠? 개인전 선물부터 자랑을 해야죠. 예, 요즘처럼 덥고 습할 때는 정말 딱이죠. 바로 진공쌀통! 아, 예, 개인전은 단체전과 다르게 전화 참여로만 받습니다. 참여하실 전화번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02-368-1562-1572 02-368-1562-1572 전화 두 대 열려 있고요. 지금 미리 전화하시면 아무도 안 받습니다. 예, 제가 문제를 내드린 다음에 예, 알겠다 하시면은 정답을 예 외쳐주시고 전화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일단 한 문제장 우리 또 총 다섯 번의 기회가 달려 있고요. 다 틀렸다 그럼 다음 퀴즈로 선물은 2월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내드리는 소리를 잘 듣고 무슨 노래인지 노래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인전 문제. 이제는 뭐 남자 그룹 여자 그룹 아니에요. 예예. 예. 그것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아이돌 노래 아닙니다. 예, 거기까지만 딱 힌트 드리고 바로 갑니다.

0: 와우 와우. 예, 다 좋다. 예, 진짜 오늘 퀴즈는 진짜 이런 날 없습니다. 예. 자, 우리 022번님이 뭔가 걸쭉한데? 라고. 예, 걸쭉해요.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정답은요?
1: 노라조의 사이다.
0: 으아! 아닙니다! 아, 저 걸쭉했나? 너무 걸쭉했나? 예. 자,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이거 쉬웠거든요? 예,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홍경민의 흔들리는 우정?
0: 우와! 아닙니다! 아, 아쉽습니다. 예. 아, 거의 다 들었는데. 세 번째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 노라조의 카레요.
0: 노라조의 카레! 아닙니다! 지금 노라조로 좀 많이 몰리고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여보세요?

0: 네, 정광태 짜라빠빠.
1: 정광태 빠라빠빠.
0: 짜라빠빠 짜라빠빠.
1: 아, 짜라빠빠 아닙니다. 아, 짜라빠빠 당신 아름다워. 야, 이거 되게 쉽게 냈는데. 자, 이제 마지막 기회만 남았거든요. 이거 못 맞추면요, 두 번째 퀴즈에서 바로 진공살통 두 개로 갑니다. 자, 지금 전화가 지금 왔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보세요?
2: 태양의 리펫 다 있어요.
1: 예? 태양의.
2: 태양의 리펫 다 있어요.
1: 태양의 영어구나?
2: 네.
1: 우와, 아무튼 그건 아닙니다. 아, 이렇게 되면요. 아, 이렇게 되면 바로 첫 번째 문제는 2월이 됐습니다. 다섯 분 모두, 예, 또 정답을 맞히지 못하셔가지고, 다음 퀴즈에 선물 따블로 걸리고요. 아, 그렇다면은 정답을 공개해야죠. 타오르는 뜨거운 이 밤, 나의 가슴을 적셔주는 싸구려 고물 라디오. 크라이넛의 고물 라디오였습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컴온!

0: 네, 개인전 첫 번째 정답은요, 바로 크라잉넛의 고물 라디오였는데요. 안타깝게 정답자가 안 왔어요. 예, 우리 21445번님, 아, 락 좋아하는데 아깝다, 락앤롤이라고 해주셨고, 2888번님, 좋았어. 다음 선물 더블 내 거라고 그러죠. 어, 잠시만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정의에서 굉장히 드문 사랑꾼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우영수 씨가, 신디, 저 라디오 새내기인데요. 제 여친도 정이 입문시켰습니다. 지금 신디 거 듣고 있대요. 다니야, 재밌지? 우리 매일 듣자, 사랑해! 라고. 와. 나 이런 오작교는 내가 할 수 있지, 선생님들. 예. 아, 이게 사랑 표현이 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예. 우리 다니 씨 듣고 있죠? 영수 씨도 듣고 있죠? 예. 선물 지금 2월로 돼가지고 더블로 됐거든요. 예, 진공 쌀통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전. 지금 전화번호 다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68-1562-1572 02-368-1562-1572 전화 두 대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 6089번님. 아, 다음 노래 들으려고 차 세우고 대기 중. 내 거다 선물. 나도 유나 사랑해. 라고. 지금 사랑꾼 코스프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일단 영수 씨가 일단 오리지널로 일단 남았고요. 자, 두 번째 이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가수와, 예, 그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예, 아시는 분들만 전화 주세요. 바로 갑니다. 띵, 띵, 띵, 띵, 띵. 야, 오케이. 5205번님, 랩인데? 랩이야? 랩이야? 예, 랩이야. 맞아. 예. 자, 지금 전화가 왔어요. 자, 첫 번째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정답은요?
1: 스카이 영원.
0: 스카이의 영원. 우와, 아닙니다. 아, 네. 제가 다 드렸거든요. 진짜 거의 다 드렸는데. 예. 자, 두 번째 전화 연결 됐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정답은요? 자, 이제 자체로, 예, 이제 자체적으로 아니다 싶으면은, 예. 자, 이제 세 번째. 자, 정답은요?
3: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0: 와,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아닙니다. 아, 이거 여기 파트에 또 랩이 있긴 한데, 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여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4: 네, 하연우 돌덩이요.
0: 하연우의 돌덩이! 우한입니다! 이제 지금 마지막이죠? 지금, 와, 오늘 진짜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자, 마지막 전환결 됐습니다. 여보세요?
5: 네. 네네.
0: 정답은요?
5: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
0: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 아닙니다! 야,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마지막 퀴즈에 진공살통 3개 지금 걸려 있습니다. 예. 와, 지금 빨리 여러분들 소문 내세요. 예. 아, 지금 우리 0221번님 다음 퀴즈 내 거! 라고 해주셨고, 지금, 야, 그렇지. 6121번님 쌀통 하나 엄마 필요하대요. 제가 맞춥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이번 두 번째 개인전 정답은요, 바로 드렁큰 타이거의 굿라이프. 띠디디디. 여기 갔잖아요. 띠디디디디디디. 간다. 간다. 가자!

0: 네, 두 번째 개인전 퀴즈 정답은요. 바로 드렁큰 타이거의 굿라이프. 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게 정답이었는데 이정현 씨가 아, 이 노래가 잔을 비워 컴온, 머리 위로 컴온 아니었습니까? 라고. 아, 이 굿라이프 이 노래가 그 힙합 역사상 예, 거의 1위를 한 노래 아닌가요? 예, 음악방송에서. 예, 아, 후렴구는 아는데 지금 많이 몰랐다라고 하시는데 뭐 얼마큼 더 낮춰야 되나요? 이게 선물이 예, 장난이 아닙니다. 선물을 그냥 가져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예, 맞춰야죠. 이게 어렵네, 어렵네, 쉽네, 쉽네 하지 마시고 맞추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우 씨 채워줄게 진공살통. 예, 지금 6002번님 오케이 됐고 쌀통 3개 내꺼라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개인전 퀴즈 쌀통 진공쌀통 3개가 걸려있습니다. 지금 2월이 됐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02-368-1562-1572 02-368-1562-1572 전화 2대 열려있습니다. 아 제가 내드리는 퀴즈를 잘 들으시고 알겠다 하시는 분들 전화주세요. 자, 총 5번의 기회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틀렸다. 바로 2월입니다. 다음 주로 바로 2월 가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와! 투! 아! 나 진짜 다 줬다. 예. 나 이거 다 줬다. 예. 0200번이. 아, 쉽다, 쉬워. 이거 모르면 또 이거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정답은요?
1: 노브레인 넌 내게 반했어요.
0: 노브레인
1: 넌 내게 반했어.
0: 넌 내게 반했어. 정답! 야. 아 오랜만이다. 아 오랜만에 정답자 오랜만에 나왔어요. 아 일단 자기소개 한번.
1: 안녕하세요. 전 남양주 다산동에 사는 희성이찬 아빠입니다.
0: 아 예. 또 아이들 이름 예. 네. 희성이 희찬이 아버지.
1: 네네.
0: 예. 아, 네, 목소리가 굉장히 또, 예, 약간, 뭐라 그럴까, 감성적이다? 예? 감미롭다? 예.
1: 아, 내일 아이들이 내일 계약을 해서 그런가 봐요.
0: 그렇죠. 이게 모든 인업

0: 오피스는 계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퀴즈 좀 쉬웠나요?
1: 아, 오늘은 되게 일부러 쉽게 내주신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거는 거의 그냥 거저 주신 것 같은
0: 맞아요.
1: 느낌인데.
0: 솔직히 말하면 거저였어요.
1: 네.
0: 거저였어요. 예. 아,
1: 아니,
0: 지금.
1: 저번에 한번 제가 연결 한번 됐었는데,
0: 예.
1: 그때 그 가수 이름을 잘못 말해가지고 한번 실패했었거든요.
0: 그렇구나. 그래요. 이렇게
1: 그래서,
0: 도전하면 됩니다. 예.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셨길래.
1: 그때도 마지막 그 퀴즈여서,
0: 네.
1: 일단 그 했는데, 제가 제목을 기억을 해가지고 그때 프리티걸이었거든요.
0: 아, 프리티걸.
1: 네, 그래서 이제 제목만 먼저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가수 이름이
0: 네.
1: 리센느잖아요.
0: 맞아요. 리센느.
1: 근데 이제
0: 예.
1: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센느만 기억이 나고 앞에 게 기억이 안 나는데
0: 아.
1: 갑자기 거기서 르세라핌이 생각이 나서 르세라핌인데 샜는데 그런데 리센느인가 르센느인가
0: 그렇지.
1: 헷갈리다가 일단은 그냥
0: 예.
1: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둘 중에 이제 르를 선택해가지고
0: 르센느였어요.
1: 네,
0: 예.
1: 맞아요.
0: 기억나요. 르센느.
1: 네.
0: 아, 지금 마친 소감은 어떠세요?
1: 지금 되게 설마 이번에도 될까 싶어서 했는데
0: 네.
1: 연결돼가지고 되게 신기하네요. 네.
0: 와, 그리고 지금 진공살통 3개의 당첨을 하셨어요.
1: 아, 그러게요.
0: 예. 혹시 지금 어디에 쓸 생각이세요? 진공살통 하나는 집에다 두고.
1: 네, 그 나머지는 가족들한테
0: 예.
1: 하나는 부모님 댁, 하나는 장모님 댁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딱이다.
1: 네.
0: 예. 하나는 본가, 하나는 이제 장모님 댁에다가.
1: 네네.
0: 크,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1: 네.
0: 계약하는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실래요? 아니면 같이 고생한 아내에게 한마디 하실래요?
1: 아, 모든 가족에게 같이 전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아빠랑 같이 있느라고 좀 그래도 고생도 했는데 우리 아들들 잘 방학 보내줘서 고맙고 아빠가 중간중간에 좀 버럭하거나 화낼 때가 있는데도 그래도 계속 아빠 딸잘 따라줘서 고맙고 그다음에 우리 와이프 맨날 새벽에 출근하고 일하고 와서 아이들 케어하고 힘든데도
0: 예.
1: 열심히 또내 입장 잘 헤어주고 챙겨줘서 그것도 고맙고 사랑합니다.
0: 좋다. 예. 역시 남양주예요. 제가 남양주시 홍보대사잖아요. 사람들이
1: 네네 맞습니다.
0: 다정하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진공살통 3개 보내드리고요. 저희 또, 진짜 정답 노래였죠. 예, 바로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풀을 베기 위해 산에 오르면서 부르는 한물짓기 소리입니다.
1: 아기 초근 정년 초근
0: 아기 초근 청년 초근 여럿이 함께 한다고 해서 한물짓기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2: 네, 오늘 세계 입기
3: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2시의 데이트 정상훈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에요. 예, 방학을 마친 아이들은 학교로, 연휴를 마친 직장인들은 회사로, 다들 울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 그 와중에 우리 또 엄마들은 모처럼 자유를 만끽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8월 18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정상훈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A Thousand Dream of You, 너에 대한 천 개의 꿈, 장국영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 이 곡이 여러분들한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좀 선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학을 마치고 엄마들이 얼마나 신났을까. 지금 달달한 휴가를 누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를 떠나보내는데 너무나도 잘 가 얘들아 잘 가. 마치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인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우 참그어 여기 라디오 오기 전까지 한 3시간 정도가 비었거든요. 캬, 와이프랑 저 영화 봤잖아요. 예, 영화도 보고 얘기하고 브런치 먹고. 예. 제가 불러내서 토마토 수프를 해가지고. 자, 정수경님,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 지금 눈이 안 떠져요. 커피 수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다, 장국영 오빠 노래 듣고 가야겠다. 아, 신청해 주셨고요. 김연희님, 반갑습니다. 노래 목소리가 상우님 목소리랑 비슷한데요? Thousand million 아닌데? 감사합니다. 김정현님이 그러고 보니 상우님 중화권 배우 느낌 있으세요. 모이화이만 워 야삼 딕시 양고대행증 다올레 중화권 얼굴이 좀 그렇죠. 예, 중화권.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진짜 장국영님 팬이었고 성룡님 비롯해가지고 그때 그 시절에 그 홍콩 영화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그 말투 있죠. 예, 광둥어. 예, 지금 제가 이렇게 흉내내는 것도 그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소개를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영미의 믿음직한 오빠, 영미의 출산은 곧 나의 출산이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달려왔습니다. 배우 정상훈입니다. 박수! 네, 정상훈입니다. 아, DJ 안영미 씨가 지금 출산 휴가 중이고요. 조만간 복귀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저도 생방이 예, 두 번째거든요. 어제하고 오늘. 오늘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떨려. 그러니까 방송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PD님이 바로 계시거든요. 노래 네 곡이 연달아서 나갔다 그럼 방송 사고야. 여러분들 긴장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2시의 데이트 노중에 노갱 노다지 노노노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만나볼 거고요. 자, 그 전에 저 혼자 30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댕이들 사연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 아니란 생각 안 돼요. 지금 반드시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비싸요? 비싸면은 미니 게시판, 스마트폰 미니 어플, 뭐 무료로 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추첨을 통해서 제가 시원한 커피 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도와주는 분들 듣고 올게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청상훈입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신나게 달리고 시작!

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사훈입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달리고 오셨나요? 날아오셨어요? 네, 저도 한참 같이 불렀습니다. 안영미 씨는 지금 출산 중이에요. 예, 제가 출산 휴가를 잠시 자리를 비운 안영미 씨 대신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두댕이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7928님, 이야! 와, 세상에. 2시의 데이트 처음 듣는 청취자입니다.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원래 직장에 있어서 들을 수가 없었는데 휴가라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안영미 씨가 진행을 했군요. 안영미 씨가 진행을 했었어요. 처음이시니까. 아, 그럼 지금 진행하는 분이 누구신지 검색을 해봤는데 이름을 못 찾았어요. 네, 유쾌하고 흥겹게 들려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것도 사연이 되나요? 오, 사연입니다. 사연. 네, 저는 정상훈이고요. 아시겠어요? 양고 젠칭 다올래. 샤샤. 할래.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아마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우리 동생 안영미 잘 부탁드립니다. 이정숙님, 어제 동생이랑 운전 중에 두 대 듣다가 DJ 누구지? 누구야? 아, 목소리가 저는 변요한이라고 우기다가 졌어요. 내 귀에는 변요한님으로 들렸지? 이상하다. 네, 변요한님은 아니고 전 정상훈입니다. 변요한님도 목소리가 참 좋죠. 네. 저도 좋고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939님, 오늘 개학하는 학교 많죠? 네, 저도 오늘 초4 아들 등교시켰는데 저희 내일 개학이에요. 뭔 소리야 이게? 저도 오늘 초4등학교 시켰는데

저희 내일 계약이에요. 크크 미안해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미안해요. 저도. 네. 자, 윤희정 님이 6개월 아기 육아 중인 엄마예요. 아이고 어쩌나. 네, 밥 먹고 놀아주고 있다 보면은 순식간인데 오늘 2시 데이트에서 반가운 정상우 님의 목소리 들어서 사연 보냅니다. 아기 함께 들으면서 잠깐 육아 여유 즐길래요. 호호호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 정말 힘들죠. 특히 6개월부터 진짜 힘들어요. 아이가 이제 점점 뭔가 사물을 짚기 시작하지 않아요? 아, 이 손에 아기 힘이 점점 세져가지고. 아, 그때 참 귀여워요. 귀여운데 계속 안아달라고 보채고 그러니까 저는 첫째, 둘째 이렇게 둘 다 잠을 좀 너무 못 들어가지고 밤샘 이렇게 둘 안고 재운 기억.

게임을 너무 잘 알아요. 아, 물론입니다. 전 알죠. 1880님 어제 오프닝에서 상훈 씨 그간 배영명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해산물이 엄청 많이 들어서 한참 웃었는데 오늘 아기랑 마트 갔다가 수산물 코너 보고 생각나서 라디오 들으면서 왔어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잘 부탁해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영화 배역 이름을 제가 소개시켜드렸거든요. 제가 맡은 영화 배역에 화성구에서 골뱅이, 목포는 항구다에서 쭈꾸미, 두바날가에서 명태 뭐 이렇게 배역 이름을 했죠. 네, 왜 그렇게 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이렇게 수산물 저도 좋아하죠. 강나영님 숙취 때문에 골골하다가 상훈이 목소리 듣다가 듣고 보라 켰어요. 아직 술이 덜 깬지 상훈이 뽀얗고 잘생겨 보여.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가? 아 그런 얘기 들으니까 참 기분 좋네. 아직까지 참 잘생겼다 뭐 이런 들으면 막 마음이 설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직 덤덤해야 될 텐데. 좋아. 막 좋아. 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술 깨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Pop of Pop of Kiki.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팝업 팝업 키키의 노래 그리고 사뿐사뿐 AOA였습니다. 강남형님 어떻게 술 좀 깨셨어요? 더 깨고 드리고 싶으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혼자 소리 지르고 계시네. 아직 들겠나 보다. 네. 강나영님이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술 깨는 노래 감사합니다. 옆에서 자랑이냐고 놀리네요. 크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지연님이 상우님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듣기 좋아요. 방송사고도 거뜬히 커버될 밝은 음이네요. 근데 사고 나면은 정말 당황스럽죠. 이게 뭐 잘은 모르지만 PD님 뭐 이게 몇 분 동안 말을 안 하면 30초? 30초간 말을 안 하면 방송사고로 해가지고 난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다. 나중에 지금 안 되고 여기서 말고 다른 방송 프로그램 가서 하려요. SBS 가서 하라고요? 못됐다. 자, 0019님 세상 문자 보냅니다. 표준 FM 듣다가 마우스 실수로 클릭했어요. 네. 제목이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로 되어 있는데 정상훈님 목소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안영민 씨 출산 휴가군요. 영미님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음악이 젊군요. 젊습니다. 우리 또 AOA 또 키키 음악. 예. 젊게 또. 좀 전에 장국영님의 음악. Thousands of Million. 예, 그거. 예, 했는데. 아무튼. Thousands of Million. 그거. 앞에 거래서 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김아름님이 어제 막내 아들 생일이었고 오늘은 남편 생일이에요. 이따가 저녁에 스시 먹으러 가려고 해요. 요즘 6살, 7살 애들이 스시에 빠졌거든요. 네, 우리 박 씨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대게 있잖아요. 대게를 비리다고 그러더라고. 예. 네. 그래서 다행이다. 맞아. 이건 비린 음식이야. 대게가 비싸잖아요. 대게가 되게 비싸니까 애들한테 그 소고기도 똑같이 니끼에 그래서 맞아 이건 니끼에. 돼지고기가 훨씬 더 담백하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돼지고기하고 꽃게 뭐 이런 걸 안 좋아합니다. 근데 스시를 좋아한다니까 야 큰일 났는데 스시 비싼데. 네 플러티의 다영 박재범님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배우 정상훈입니다.
1: 위대한 일은 때로는 무게에게서 시작된다.
2: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1: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2: 노 주문해
1: 노킹 노다지 노노노 아 안 맞아. 제가 일부러 저는 이제 처음 뵙잖아요 우리 노중우님을. 그래서 일단 한번 텐션 있게 한번 올라가 봤는데 안 따라오시네. 네.
2: 아, 저는 노중훈 노규획 노다지를 네네 중국어 발음으로는 처음 들어봤어요.
1: 노다지 노다지 노다지 노다지 노중훈님 너 몇 살이야? 파란 티 벗어 녹색 티 벗어.
2: 자, 네. 오, 대단하신데요.
1: 아유, 아유, 별 말씀.
2: 반갑습니다.
1: 처음 뵙겠습니다.
2: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런 문자가 되게 많이 오기도 했지만, 네. 실제로 엄청 잘생기셨네요.
1: 아, 그래요?
2: 그 실물을 직접 본 사람들이 화면으로 네. 봤을 때랑 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는 얘기 되게 자주 듣지 않으세요?
1: 아, 근데 왜 화면에는 안 나올까? 그게 좀 희한.
2: 맞아요.
1: 참 그래.
2: 그게 아무리 그런가? 기술이 발전을 해도 그게 정확히 100%는 표현을 못하나 봐요.
1: 2D라서 그래. 이렇게 돌려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2: 엄청 잘생겼어요.
1: 근데 제가 이제 가운데 있는 코가 좀 크잖아요.
2: 그러네.
1: 그러니까 코가 지금 중우님처럼 네. 코가 좀 작았으면. 코 되게 이쁘세요 지금.
2: 제가요?
1: 코 이뻐요. 그렇게 보면 보이나?
2: 코가 작구나.
1: 코가 작아요.
2: 저는 귀도 작아요.
1: 귀 저 작아요. 저도 작아요.
2: 그래서 항상 예전에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왜 예전에 그랬잖아요. 귀가 크면 뭐 이렇게
1: 잘 산다,
2: 잘 산다 뭐 네. 이런 얘기. 그래서 네. 혀를 끌끌 찾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1: 아이고, 네. 자, 오늘 어떤 곳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 아, 네? 아, 뭐 근황 토크를 좀 하래요. 근데 저런 PD의 말이나 밖에 있는 작가들이 프롬프트에 써주는 걸 다 무시하세요.
1: 저는 본인이
2: 하고 맞아요. 네. 지금 저는 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되고.
1: 어떤 곳으로 가고 싶으세요?
2: 아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하고 싶은 그렇죠? 얘기 어떤 얘기?
2: 그 생애 최초의 DJ입니까?
1: 아니죠.
2: 아니에요?

0: 해봤어요?
1: 아 근데 그 S 방송에서 네. 김영철님
0: 네네 아침 방송
1: 네네 네. 그거 한번 해봤는데 네.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0: 힘들지.
1: 너무 좀 거기는 뭐 큐가 되게 많아요.
0: 특히 왜냐면 아침 방송은 코너가 되게 짧은 게 되게 맞아요, 많아가지고
1: 맞아요. 아, 텐션도 올려야 되고
0: 맞아요.
1: 어 근데 이게 두 시에 데이트도 만만치 않긴 힘든데요.
0: 저는. 아니 좀 가라앉혀요. 좀 누가 뭐 찌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텐션 높이라고.
1: 아 근데 제가 좀 텐션을 높이고 싶나 봐요.
0: 그 원래
1: DJ 같고 지금 네. 듣는 분들이 네. 저는 그 뭐 공연을 오래서 그런지 네. 좀 에너지 있게 하는 면은 계속 보거든요.
0: 아.
1: 근데 에너지가 빠진다.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0: 근데 제 네. 감각에는 마냥 밝은 사람일 것 같진 않은데요. 되게 좀 뭐 어둡고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하고 약간 고독하고 이런 면이 의외로 많은 분 아닙니까?
1: 아닌데요.
0: 뭐 근데 틀릴 수도 있죠. 처음 네. 봤으니까요. 근데 지금 절반 중에 하나 찍은 거예요.
1: 내가 볼 때 본인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딱 그렇게 느꼈어요.
0: 아, 저는 원래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건 되게 자주 얘기해 제가 이 방송에서 네. 어둡고 친구 없고 외톨이고 벽을 늘 쌓고 있고
1: 그래서 그 티도 밝은 색으로 그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0: 이게 그렇게 밝은가?
1: 어, 밝아요. 저는
0: 약간 형광에 가까운 녹색인가요?
1: 네, 아, 되게 밝은 것 같아가지고
0: 네네.
1: 아무튼
0: 뭐
1: 친해질
0: 드시는
1: 하나요?
0: 거 드시는 건 좋아합니까?
1: 드시는 거요?
0: 네, 뭐 음식
1: 먹이는 것 같은데 보자.
0: 아니야.
1: 아, 드시는 거 갑자기 그쪽으로 아니 DJ가 아, 바뀐 것 같아. 내가 물어봐야 되는
0: 우리 코너에
1: 여쭤보세요.
0: 아, 제가 여기 터줄 때감이잖아요.
1: 아, 그러네, 그렇네.
0: 왜냐면 제가 이 코너에서 음식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1: 아, 나 음식이 네. 저는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0: 아, 만들 줄도 알아요?
1: 저는 요리 되게 좋아해요. 요리를 엄청 좋아하고 잘해요.
0: 그럼 그 새 아드님의 요리도 직접 가끔 해주십니까?
1: 아, 가끔은 거의 다 해요.
0: 그래요?
1: 네네.
0: 뭘 제일 잘합니까?
1: 뭐 말씀하시면 다 해요. 웬만한 거는.
0: 그러니까 뭐 양식 한식
1: 양식 한식 다 할 것 없이 다 해요. 뭐 짜장면부터 해.
0: 짜장면을 집에서 만들어요?
1: 짜장면. 그다음에 뭐 어려운 요리 같은 경우에는 뭐 찜 요리 뭐 병어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0: 이야. 네. 어떤 식으로 그냥 약간 빠삐오또 이렇게 쿠킹 종이 깔고 이렇게 위에 뭐 레몬 같은 거 얹고 뭐 이런
1: 오븐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오븐에도 있고 여러 가지 요리들 다 하죠. 네.
0: 되게 그 연기 활동만 다방면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 잘하시는군요.
1: 근데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와이프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0: 돕는다니요. 같이 하는 거겠지.
1: 결혼하셨어요?
0: 아니요. 아니 뭐 결혼을 안 했으면
1: 안 했는데
0: 어디, 그런 말도 못 하니까
1: 어디 선배한테 말이야. 어?
0: 아, 미안합니다. 아니 상처.
1: 아니 그게 미안한 태도야?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0: 아, 저는 73 소띠입니다.
1: 아이고 형님이네 형님이야.
0: 아, 아이고, 저는 이제 상우
1: 형님이었어.
0: 씨.
1: 나 몰랐네.
0: 프로필.
1: 나이 가지고 이렇게 깔아뭉개는 거야 사람을.
0: 박서경님께서 웃겨 죽겠네. 참과 방패. 예 예.
1: 감사합니다. 네. 아 예.
0: 아 코너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1: 네 노중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1: 자 어떤 코너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0: 아, 오늘 처음 듣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네. 제목 그대로입니다. 노중은이 노계획으로 와서 노다지를 캐듯이 수다를 마구마구 캐내는 곳이고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한 네 지역 정도를 예비로 네네. 가지고 와서 실시간으로 뽑기 통을 통해서 지역을 선정하는데 스페셜 DJ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스페셜 DJ에게 맞춤한 지역으로 저희가 미리 골라왔습니다. 저희가 제작진이 미리 물어봤죠. 지역 어디로 하고 싶냐고 그죠?
1: 살짝 물어봤어요.
0: 그죠?
1: 네네네.
0: 그래서 우리 상훈 씨가 고른 지역이 바로 저희 제 5회 고향이기도 한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1: 목포! 목포는 항구다.
0: 맞아요?
1: 목포는 항구다.
0: 맞아요? 그 의미 그게?
1: 몰라요.
0: 아, 그렇지. 여긴 뭐 이게 무슨
1: 아니,
0: 뭐
1: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부르기가 싫잖아요.
0: 미안합니다.
1: 아, 근데 흥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노래 잘하시네요. 보통 그런데 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맥이 조금 안 맞는다 나라.
0: 목포를 고르신 이유는 뭡니까?
1: 아 제가 부모님이 네. 고향이 목포고
0: 어허.
1: 제가 영화 목포는 항구다 차윤표 씨 차윤표 씨
0: 알죠 알죠.
1: 네. 거기에서 영화로 그 배우로 나왔습니다. 쭈꾸미라는 배역으로.
0: 그게 데뷔작인가 영화?
1: 아, 영화 데뷔는 화산고라는.
0: 아 화산고래.
1: 네, 거기서는 배역 이름이 맞다. 골뱅이었었어요.
0: 골뱅이 맞아 맞아.
1: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목포에서. 한 6개월간 생활을 했어요. 여관에서.
0: 아, 그렇지. 영화 찍어야 되니까.
1: 네, 모텔에서 생활했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그 목포를 진짜 오롯이 다 느낀 거예요.
0: 아, 너무 좋죠.
1: 그 목포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0: 맞아요.
2: 그리고 거기서 이제 넓혀가지고 저는 진짜 홍어를 좀 그때 배웠거든요.

0: 잘 드세요 그래서?
1: 네. 지금은 정말 매니아가 됐고 거기 이제 뭐 그 홍어의 원산지 있잖아요. 흑산도까지 제가 갔다 왔어요.
0: 아. 네. 그 저는 진짜 홍어를 저보다 잘 먹는 사람이 없을걸요. 홍어를 원체 좋아해요. 저는
1: 홍어를 한 다섯 개씩 여섯 개씩 막
0: 코에 막 넣고도 다녀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1: 코에다 넣고도 다녀요.
0: 그리고 제가 이거 방송에서 옆에 한 얘기인데 진짜 아주 숙성을 잘 시킨 홍어는 일방적으로 막 찌르는 그런 게 아니라 구수해요.
1: 맞아, 맞아. 구수해요. 이걸 모르시더라니까.
0: 이걸 모르는 거지.
1: 홍어 애탕.
0: 아, 너무 좋아, 좋아.
1: 그게 진짜 네. 그거를 아 지하철을 좀 편하게 만원 지하철을 편하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네네. 홍어 애탕을 드시면은 쫙 홍해 갈라지지 싹 다 없어져.
0: 아,
1: 제 주위에.
0: 야, 좀 아시네.
1: 아무도 없어져. 어머 쓰레기 냄새. 그러면서 다가.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해 왔거든요. 그 충무로에 굉장히 유명한 홍어집 있잖아요. 59년인가 네네, 있어요. 네네, 그 집에서 네네. 자주 가는 집이거든요. 어... 네, 너무 좋아합니다.
0: 아 이거 또 우리가 홍어로 또 대동단결.
1: 도가됐네요. 예. 네네.
0: 아 참 근데 미리 네.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실은 최근에 네. 엄청 뭐 뜨거워서 사실 남부지방이
1: 맞아, 많이
0: 가뭄이 뜨겁죠. 나가지고 굉장히 네네. 힘들었는데 또 며칠 상관으로 어제 뉴스 보셨어요? 아유. 경남 통영 거제는 100년인가 2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비가 내려가지고
1: 아, 너무 걱정돼요.
0: 너무 그 네. 아, 인명 피해도 많고
1: 아, 너무 걱정돼요.
0: 또 목포도
1: 진짜.
0: 비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마 복구 중이실 것 같은데 네네네. 요즘은 진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냥 너무 순식간에 비가 맞았거나 순식간에 가물거나 그래서 참
1: 저도 판교 한 3년 전인가 판교 대장동에 지금 살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이 집중호우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게 하루 동안 진짜
0: 맞아요.
1: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0: 막 시간당 100mm, 200mm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1: 저희 1층이거든요. 네. 물이 그 우수통이 역류가 돼가지고 물이 올라왔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지하도 잠기고.
0: 맞아요.
1: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0: 아, 이 극한호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1: 네, 제발 진짜 그분들 지금 남해 계시는 맞아요. 분들 제발 예, 피해가 적길 바랍니다. 아유.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 예.
0: 이제 저희가 목포에 계신 분들 빨리 일상을 찾기를 기원하면서 네네. 어쨌든 목포로 오늘 이제 떠나볼 건데요. 네. 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항상 그런 걸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 요청을 드려요.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관련돼서 뭐 추억이나 경험담 있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1: 네네.
0: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검색해서 보내주세요.
1: 네네.
0: 검색하기도 싫다 그러면 네. NNC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1: 아, 좋네요.
0: 제가 시범을 늘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DJ들이 네. 목
1: 목젖이 따끔따끔
0: 포
1: 포도당이 모자른가?
0: 와
1: 아, 이상해서 재미없었어. 목
0: 목구멍이
1: 포
0: 포도즙 포도즙 한번 좀 재밌어.
1: 포도즙. 재밌다, 재밌다.
0: 네네네.
1: 재밌다. 자 여러분들 많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네. 예.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좋은 선물 홍삼 선물 세트 여러분들 보내드릴란 게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셔. 예. 자 피철인의 놀아봇에 듣고 와서 저는 작가님과 추억담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아유 좋아.
1: 네,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세븐틴 디노의 부캐죠. 피철인의 놀아보세 듣고 왔고요. 노중의 노다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어우 잘 맞아요. 네네. 다시 한번 노노노. 같이 올렸어, 그지? 아 좋아요. 네. 작가님 먼저 네. 목포의 추억 한번 얘기해 보시죠.
2: 아 저는 진짜 목포를 해마다 가고 굉장히 많이 가봤고요.
1: 아 맛집 좋아하시는구나.
2: 그 지금.

0: 보시고 1층에서 네. 커피 한잔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1: 어, 너무 매우 좋다. 와, 어, 너무 예쁘다. 네네. 지금 PD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네. 지금 당장 가격 물어보고 싶다.
0: 가격이 지금 방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비쌌어요. 안 비쌌고 혼자 또는 두 분이서 가게 되겠죠. 방이 크진 않기 때문에.
1: 목포가 목포가 네. 사실 구도심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하당 말고 구도심 맞아요. 하면은 맞아요. 일제 그 잔재가 조금 있어요.
0: 그죠.
1: 그 풍의 가옥들이 있는데
0: 맞아요.
1: 어, 굉장히
0: 그런 가옥을 뭐라 엔틱해요. 그래요? 네 글자. 자로
1: 예?
0: 일본 일제가 가옥? 남긴 가옥,
1: 일본 가옥,
0: 적산 가옥.
1: 어, 알아서
0: 쓸 줄 알아요? 아니요.
1: 예, 뭐예요? 예?
0: 한자로?
1: 한자로요?
0: 예,
1: 한자로 써볼게요. 적산 가옥. 아,
0: 그거는. 근데 저 그 숙소 겸 카페 책방도
1: 아니, 사람 당황해 하려고
0: 원래 여관 아이고. 건물이었어. 옛날 여관.
1: 아, 그, 그래요?
0: 그거를 개조한 거예요.
1: 그래 그래.
0: 예, 예.
1: 아, 그렇죠.
0: 그러면 우리 상훈 DJ는 뭐 하나.
1: 저는
0: 너무 많겠지만
1: 저는 장터라는 식당이 있어요.
0: 아,
1: 그 꽃게 예, 살
0: 살만 말라가지고
1: 거기 정말 맛있어.
0: 방송에 한 2,500분 정도 나온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1: 고가 홍길동 선호회집 있어요.
0: 그건 처음 듣는다.
1: 그거가 병어집 병어하고 덕자 있잖아요.
0: 네네네.
1: 네 그거 조림.
0: 어.
1: 그거 회.
0: 네.
1: 정말 잘하는 집이에요.
0: 맞아. 그 이쪽 지방 가면은 병어를 진짜 많이 드세요.
1: 아 진짜 맛있어.
0: 너무 훌륭하죠.
1: 자, 0070님이 선배님 드라마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해서 이형 사역에 했던 용도기 어머 용도가 어? 안녕 용도가 안녕 아 최고예요 아이고 이행시 보냅니다
0: 아. 제가 네, 띄워드릴게요
1: 네.
0: 목
1: 목요일에
0: 포
1: 포경수 드렸어요 용도가 용도가 그럼 안 돼 남의 방송 지금
0: 갑자기 아이고, 저는 너무 웃긴 게
1: 무섭다,
0: 용덕 씨가
1: 무섭소.
0: 본인 문자에 본인 그 본인 타이틀
1: 내가 읽어봤으면 나야 안 읽었어.
0: 그 스스로 미안했나 봐요. 아,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네. 파이팅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안 되네 용덕아. 자 3191님께서 목 한번 읽어주시죠. 목
0: 목이 터져라 웃고 싶을 때 이렇게 웃어보세요.
1: 포
0: 포.
1: 이상우님이
0: 목
1: 목 다 남았는데
0: 포
1: 목. 포장 좀
0: 목다 남았는데 뭘까 목살 쪽이 아, 아니면은 닭목 쪽일까요?
1: 아, 아이고 이거 좀 읽기가 좀
0: 제 아 먹다 남았는데
1: 먹다 남았는데 네, 먹다 남았는데 포장 좀 이렇게 아, 해주셨어요.
0: 아,
1: 유남수님께서 네. 네 대박 9월 둘째 주인 친구들하고 목포 가려고요. 야 기차표 예매해놨는데 오늘 방송에서 열심히 잘 들을게요. 목
0: 목포 가려고 아 이거는 사투리니까 목
1: 목포 가려고 했는데
0: 포
1: 포인트가 딱 아, 집어져 있어.
0: 아, 저희 방송 오늘 귀 기울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KTX랑 SRT가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 네네.
0: 어플도 한 가지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9월 초순 예매가 지금 아, 되고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통합 작업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서에서도 내려가는 편이 되게 많아졌다. 두 개가 통합돼가지고
1: 수서에서 타고 왔죠.
0: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보통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뭐 용산에서 많이 출발하잖아요.
1: 아, 그래요?
0: 그런데 수소는 아무래도 SRT가 그 좌석이 그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 기차가.
1: 네.
0: 근데 이제 통합이 되면서 KTX 통합되면서 훨씬 더 좀 편하게 아, 그쪽에 계신 분들도
1: 여유로워졌고
0: 그렇죠. 이용할 수 있게
1: 아,
0: 됐습니다.
1: 523님이 9월 19일에 1박 2일로 새 커플이 목포 여행 가는데 생차돌 먹을까요? 아니면 산낙지 먹을까요? 민어회 먹을까요? 홍어는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민어 드셔야 돼.
0: 그 여름이네 또 여름이네.
1: 나 민어집 진짜 유명한 집 많아요.
0: 목포에서.
1: 네.
0: 어.
1: 아, 내가 그 집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0: 영란의 집.
1: 어 영란 네, 맞아.
0: 네, 네, 네. 방송에 3,700번 나온 집. 굉장히 유명한데.
1: 아이고
0: 민어회.
1: 사람이 기운이 쭉 빠져.
0: 그런 걸 잘해요. 누가 이렇게
1: 올려놨다가
0: 들뜨는 걸 못,
1: 그
0: 볼을 못 봐요.
1: 뒤통수 막 네네. 때리고 이런 거 좋아하고 아, 나 어떡해.
0: 예.
1: 여기 시발낙지 먹어야죠.
0: 아, 그것도 좋지.
1: 시발낙지.
0: 그것도 좋지.
1: 무안을 한번 내려가세요. 거기 막 낙지 골목 있잖아.
0: 가까우니까.
1: 가까워요. 가까워.
0: 맞아요. 바로
1: 근데 목포만 그러니까. 먹을 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가면 무안도 그렇고 무안에서 살짝만 넘어가면 여수가 아니 저기 뭐죠? 저기 전복 많이 완도.
0: 완도.
1: 완도가 조금 걸리긴 걸리는데 거기 바다가 너무 예뻐요. 바다가 색깔이 완전 달라버려. 목포 바다하고 완전 달라버려.
0: 맞아요.
1: 네.
0: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또 어떻게 보면 가서 응원해드리고 거기 또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팔아드리는 게
1: 맞아요,
0: 중요합니다.
1: 맞아요.
0: 여러분.
1: 제가 진짜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네. 진짜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맞아요. 많이 방문해주고 거기도 가서

0: 맛집도 많이 맞습니다. 드셔보시고 이런 맞습니다. 게 그분들을 응원하는 길입니다.
1: 마침 목포 지금 계시나 봐요. 9765님인데 2박 3일 남편과 대구에서 목포로 휴가 왔습니다. 방금 해상 케이블카 타고 왔어요. 목포 완전 추천이에요.
0: 괜찮으신가 보다. 네. 이분들 지금 계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1: 그 네. 해상 케이블카 지금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네. 타셨어요 그때?
0: 저는 타진 못했어요.
1: 되게 좋아요.
0: 거기 말고 저는 그 앞에 대교를 쭉 따면 그게 바다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천 몇백 개 섬이 볼 수가
1: 신안,
0: 있는데
1: 신안
0: 신안 앞에 대교. 네네. 거기가 진짜 드라이브 코스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1: 멋있죠.
0: 그거 한번 가보시죠.
1: 요즘은 또 신안에 있는 섬들이 또 육지 가까운 쪽은 또 다리로도 많이 연결돼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이브 삼아서 가시기도
0: 맞아요.
1: 되게 좋습니다.
0: 거기 너무 좋아요.
1: 맞습니다.
0: 한번 꼭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전남 목포에 관한 얘기들 계속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받는 동안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100% 애드리브로 진행되는 너 좋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먹포는 한 거다. 입니다. 에너지 기운 좋죠.
1: 너무 좋습니다. 네. 요 문자도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투리로. 자,
0: 5010님이 여기는 목포여라. 목포는 목포라는 말은 제가 말에 라디오 볼륨을 높여놨지라잉. 여기는 물립치료실이야라잉. 지금은 홍어보다 민어회가 제철이지라. 네. 지금 말씀하신 데는 다 아는 곳이고, 자, 지역 맛집도 꽤나 많습니다. 꼭 놀러 오시쇼잉.
1: 네, 정확히 이제 지역민 네. 맛집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5010님이 네네네. 그 거기 사시는 분들만 아시는 그런 귀중한 정보들 싹 정리해서 저희 3부까지 일괄적으로 올려주시면
0: 그런데 이분들은 네네. 또 그런 게 있더라고.
1: 왜요?
0: 안에 계신 분들이 네. 지역민들이 자기가 하는 맛집은 네.
1: 오픈을 안 해?
0: 안 붐볐으면 한 바람이 있더라고.
1: 당연하죠. 네. 맞아요.
0: 맨날 가서 네.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먹고 싶은데
1: 맞아요.
0: 막 사람들이 물밑듯이 오면은 근데 하지만 좀 올려주십시오.
1: 네. 네. 저희가 네. 차례 잘 지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님 목포 사는 사람인데요. 하당에 있는
0: 하당 좋죠.
1: 한국포차 꼭 가보세요.
0: 나 가본 것 같은데.
1: 해산물이 싱싱하고 가격도 착합니다. 여기를 한국포차를 네.
0: 작년에 부모님을 메시고 두 분 메시고
1: 여기 분수도 있잖아요, 그죠?
0: 네, 하당 거기 쇼가 유명하죠. 분수쇼, 네, 분수쇼에서 봤어요.
1: 맞아요.
0: 아 근데 부모님 두 분이 지금 70 넘으시고 그리고 80 갓 되셨거든요. 어머님께서
1: 80
0: 네, 80까지 되셨는데.
1: 아 그러시구나.
0: 야, 두 분 아직까지 에너지가 넘치죠. 아우 아들 편한가봐. 두 분이서 그렇게 싸우시는데 나 정말 아우 그만 좀 싸우는 거야, 엄마. 엄마 진짜 그만 좀 싸워요, 아버지.
1: 상훈 씨의 그 에너지는 부모님께서 그대로 물려받으신 거군요.
0: 그런 것 같아요.
1: 특히 그래도 어느 쪽이 더 강하십니까?
0: 엄마 쪽이.
1: 어머님이.
0: 어머님이 성격이 아주 갈갈하셔요.
1: 그게 나는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0: 따냥.
1: 그렇죠.
0: 말도 못해.
1: 건강하시다는 얘기잖아요.
0: 건강하시죠.
1: 그게 얼마나 좋아요.
0: 감사합니다. 아유,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자, 이렇게 목포에 관련된 얘기 계속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아, 미니는 무려구요. 4576님이 둘이 조합이 너무 좋네요. 예, 그쵸. 저도 오랜만에 이런 조합 처음입니다. H.이준의 피처링 예은의 환상의 짝꿍 듣고 사연 3부에 소개해드릴게요. 듣고 시작.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고요. 저는 출산 휴가 떠난 우리 영미를 위해서 달려온 후니후니 정상 후니입니다. 네. 자, 지금은요. 노중은의 노계획 노다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포 여행 계획 주신 분들 엄청 많네요. 네, 소개해 주시죠. 노주무님, 노미들 후원님.
2: 뭐 힘들어요?
1: 네?
2: 뭐 힘든 일이 있는 거 아니죠?
1: 아, 집에서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2: 그런 거 같네. 네. 오늘 뭐.
1: 자, 여기서 스트레스 풀로 왔어요.
2: 아, 잘 오셨습니다. 네. 9566님 안녕하세요. 지금 가족끼리 목포 가는 길인데 맛집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1: 네네네.
2: 9566님만 제가 귓속에다가 대고 사근사근 작게 말씀드릴 테니까
1: 사근사근?
2: 다른 분은 다 귀 닫으시고.
1: 소근소근 아닌가?
2: 작가인데 소근소근이겠죠. 아, 사근사근한 태도로 소근소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당동에
1: 용당동
2: 네. 제가 이제 목포에서 가장 사실
1: 구도심 구도심
2: 여러 번 말씀드린 집인데 네. 그 목포에서 제일 좋아하는 집이에요. 어채 용당동 어채 치면 나오고요. 거기 이제 한상차림이에요. 근데 그게 갈치 한상차림으로 드셔도 되고 깡다리 한상차림으로 드셔도 돼요.
1: 네, 네.
2: 깡다리는 뭐냐?
1: 깡다리 뭐예요?
2: 황석어의 사투리요. 황석어.
1: 황석어 알지?
2: 네. 근데 그걸 우리 보통
1: 황석어 젓갈로
2: 그렇게 이제 1차원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황석어 찌개를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깡다리 찌개.
1: 아, 회도 있네. 회도.
2: 근데 그 한상 차림이 말이 안 되는 게요.
1: 네.
2: 홍어 삼합도 나오고 병어 회도 나오고 열기 그때 다른데 열기 같은 생선 구이 같은 것도 나오고.
1: 아, 제철로.
2: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1: 아이고,
2: 만약에 예약해서 드실 수만 맛있겠다. 있다면은 이 가족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한 식당이 될 겁니다. 제가 확신. 만약에 실망하시면 우리 방송국을 통해서 연락 주세요.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진짜로.
1: 아, 진짜 웃기다.
2: 예, 예.
1: 진짜 환불 어차피, 요청 들어왔으면 좋겠다.
2: 어차피 왜냐면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서.
1: 아, 그래요?
2: 농담이죠. 예, 예.
1: 8302님 목포인이에요. 예. 손님 모시고 가기 좋은 식당. 아, 근데 역사관 쪽에 명인집이 최고예요. 삼치만큼에다 두툼한 갈치구이가 아주 그리고 현지인들끼리 갈 때는 구자유 식당 쪽에 자유기사 식당 내가 네. 이게 들어봤어요.
2: 어어.
1: 김치찌개, 예, 제육볶음 저렴하고 맛도 좋고 뒤집어지게 맛있어요. 자 사장님 근육도 뒤집어져요 맛있어요. 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 아 여기 이제 기사식당 특유의 또 바이브가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아마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 목포 분들이 난리 났답니다. 0978님 목포 사람입니다. 88 포장마차 생똥집 덤장 하모회
1: 하모
2: 갯장어죠. 갯장어 샤브샤브
1: 네.
2: 선이 식육식당 삼겹살 아 식당 이름을 쫙 지금 적어주신
1: 아,
2: 거구나. 대양정의 속꼬리곰탕 뭐 상동 한우 식육식당의 토시살 생고기 하나 뭐 많이 보내주셨어요. 요거는 저희가 이따가 인별그램 올려드릴까요?
1: 야 이건 너무 좋다. 이건 네.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모 지금 제철 아닌가요?
2: 맞아요. 여름이 갯장어 제철이고 네. 그 이제 잔가시가 많아가지고 손질하기 되게 어려운데
1: 네.
2: 칼집을 굉장히 촘촘하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 담글 때 마치 꽃이 핀다라고 보통 표현을
1: 맞아요.
2: 하거든요.
1: 맞아요. 꽃 펴요.
2: 근데 한 3초만 담그셔야 돼. 금방 질겨지기 때문에 살짝 담갔다가 드셔야 되고.
1: 너무 맛있어.
2: 맞아요. 맛있죠.
1: 하모 아 너무 맛있습니다.
2: 근데 어쨌든 좀 전에 거기 중 88은 진짜 그 생똥집을 먹어요.
1: 생똥집을?
2: 예, 예, 예. 그게 양념해가지고. 근데 맛있어요.
1: 회로?
2: 예.
1: 아니, 저는
2: 육회나 생고기들 많이 먹잖아요.
1: 저는 저기에서, 저 네. 뭐죠? 광주에, 네. 광주에, 그 닭, 지금 앞살인가? 뭐, 하여튼. 닭가슴살.
2: 네네네.
1: 그 회로.
2: 아, 손은 내리시고요. 네. 예예.
1: 앞가슴살.
2: 보이는 라디오예요?
1: 예, 예. 소막회, 광어 1황?
2: 그러니까 1등이라 이거 황제
1: 와,
2: 최고
1: 1황 예 오감동의 독촌골라키 여기 이거
2: 유명한 집이죠 이 집도
1: 아 최 추천드려요
2: 예, 예.
1: 뭐 다들 목포시 재미있고 맛있는 추억 가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 보내주셨어요
2: 어느 지역에는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목포에도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중요한 건 진짜 가능하면 좀 더 머무시면서 여러 곳을 가시면 좋다.

0: 맞아. 근데 좀 잘 드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 너무 맞아.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1: 맞아. 저는 그렇게 네. 추천해요. 일단 하당이란 곳에서 네. 숙소를 잡으시는 게 참 좋아요.
0: 오케이.
1: 그에 네. 그쪽에서 왜냐하면 네. 그쪽에 맛집으로 갈 수 있는 그 거기가 그 거리가
0: 맞아요.
1: 다 가까워요 하당이.
0: 맞아요. 네. 실제로 목포역 그 구도심을 앞에 두고 있는 목포역부터 하당까지 택시로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1: 아, 맞아요.
0: 그 목포 되게 다니기 쉽습니다, 여러분.
1: 네네네. 네네. 자, 목포에 계신 분들, 다녀오신 분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구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친.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노중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해주시죠.
5: 그걸 잘 못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해외를 떠돌고 미국에서 또 어학연수를 해서
4: 미국도
5: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외국어는 유창한데
4: 오히려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난 토종. 맞아요. 나 외국어 전혀 모르시는.
5: 저 30년째 여행 작가, 전 세계 66개국 700여 도시를 다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설의 여행 작가, 인도 관광부가 선정한 최고의 기자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고요.
4: 와우!
5: 예예. 어제는 그렇습니다.
4: 대단합니다.
5: 아, 사투리는 상훈 씨 전문이잖아요.
4: 아,
5: 근데 예. 아니 전라도 쪽뿐만 아니라 경상도, 충주 다 사투리 잘하시잖아요. 그럼 뭐 비결이?
4: 아,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사투리를 배우려고 예. 그 각 도별로 예. 시장을 갔었어요.
5: 일부러?
4: 네, 배낭 메고 녹음기 들고. 그래서 그때 녹음한 거 듣고 막 많이 배우고.
5: 그때는 데뷔한 다음이에요? 아니면은?
4: 그 데뷔한 다음이죠. 그 98년
5: 와,
4: 이후니까.
5: 대박이다.
4: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 만나기 전에 한 2008년 뭐 9년 그때 배낭 메고 많이 돌아다녔죠. 그때 많이 배웠어요.
5: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오늘날에 탄탄한 연기, 어떤 배역을 맡겨도 200% 이상을 해내는 최고의 감칠맛 나는 연기자 정상훈 씨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피는 아이고. 꽃은 없잖아요. 자, 아, 네, 오늘의 지역은 목포고요.
4: 얼굴 다 빨개지네.
5: 이주희 님인데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께서 목포에 계셔서 어렸을 네. 때 여름방학이 되면 가족이 목포로 갔는데요. 좋겠다. 시골 집 앞에 부럽다. 바다가 있어서 고동, 소라, 올빙이를 잡는 올빙. 재미가 있었고 네. 바늘을 이용해서

0: 여친과 목표 고하도 전망대.
1: 목표가 아니겠죠. 목포겠죠.
0: 여친과 목표래.
1: 예. 무슨 여친과 목표를 잡은 거예요.
0: 아 미치겠다. 네. 여친과 목포 네. 고하도 전망대 올라 네. 목포대교 배경으로 커플 사진 찍으려고 삼각대 세웠어요. 타이머를 누르고 냅다 뛰어가도 전망대 턱을 턱에 발에 걸려서 여친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죠. 프로포즈 해야죠 바로. 그때 지나가는 관객들이 프로포즈인 줄 알고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친이 저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했어요. 오빠 이왕 꿇은 거 반지는.
1: 야 어차피 꿇어야 될 거 기가 막히게 또 미리 꿇은 것처럼 돼버렸네.
0: 아, 너무 웃기다. 네.
1: 그 고하도가 어디냐면 네. 그러니까 목포 시내에 있는 북항승강장에서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타면 네. 북항승강장 첫 중간이 그 유달산 정거장
0: 아, 유달산. 그러니까
1: 마지막이 고하도 바다를 건너서 아~ 고하도 섬으로 들어가는 아~ 거거든요. 예. 근데 고하도는 트레킹하기 참 좋습니다.
0: 어, 그래요?
1: 그리고 약간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닮았던 전망대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되게 멋있고.
0: 아, 그렇습니다. 꼭 가보고 싶다. 진짜.
1: 아, 목포는 너무 좋죠. 네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포가 제 5의 고향이라고 진짜로.
0: 어, 1, 2, 3, 4는 또 따로 있고 5.
1: 1은 서울 태어난 네. 2는 지겨우실 텐데 아무튼 대형 여러분들은 프랑스 파히가 이제 저희 제2의 고향이고
0: 네,
1: 정신력 고향이 봉수 맞은 모아세 제3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0: 네,
1: 제4는 캐나다 노바스코시아가 제4의
0: 아,
1: 고향이고
0: 캐나다 캐나다 I love 캐나다 그냥 취임새 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영어 진짜 못하는데죠. 김진애님이 보내주셨어요. 해질녘 유달산에 고하도 보면 예뻐요. 유달산 예쁘죠. 정상도 좋고요. 네, 노적봉을 봐도 굿이에요.
1: 그래서 그 네. 케이블카를 탈 때 이렇게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해질녘을 미리 검색하셔가지고
0: 맞아.
1: 유달산 정상에서 보시는 게 진짜 예뻐요.
0: 맞아.
1: 너무 예뻐요. 네. 네. 특히 아. 케이블카 타면서 그때쯤 이렇게 해질녘을 지나가도 너무 훌륭하고.
0: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만 붐비더라고.
1: 맞아요.
0: 자 소개해 주시죠.
1: 6982님 저는 목포가 고향인데요. 유달산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장관이고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코롬방 제과점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빵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아,
1: 이 뭐 빵집은 뭐 너무너무 유명하죠.
0: 유명해요. 아 여기 못
1: 그냥
0: 가봤어.
1: 사철 이제 늘 사람들 많이 생기
0: 성심당처럼 뭐
1: 그죠.
0: 아, 목포 가면 꼭 들려봐야 되겠다. 그죠. 강소영님이 보내주셨어요. 경기도 이천이 고향인데 어쩌다 목포에 와서 코롬방 제과점에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목표 뜨기들 축하드립니다.
1: 빵집에서 만난 인연.
0: 야매 아따 빵 먹다가 남편을 만나버렸어요.
1: 빵도 좋아하세요? 네.
0: 빵이요. 빵 좋아하죠.
1: 밥보다 빵?
0: 아니요.
1: 그거는 밥이지.
0: 네. 저는 밥. 아 빵을 더 좋아하시겠다.
1: 저는 왜냐면, 밥만큼이나 빵도 좋아해요.
0: 아 프랑스 파리의 그 바게트.
1: 아 파리라고 하면 파히.
0: 파히.
1: 네.
0: 아 프랑스 파히에서 네. 빵 먹었어요?
1: 바게트.
0: 바게트 먹었어요. 맛이 어떡해요?
1: 연변 쪽? 자 강... 아 이거 아까 읽었군요.
0: 자 그 사이에 노래 듣고 올게요. 목포 출신의 시온의 멤버로 있는 그룹 NCT Wish의 Surf.

0: 공감하고
1: 맞아요.
0: 될 수 있으면 그분을 즐겁게 해주고 네네. 그러면은 오늘의 목표는 끝.
1: 맞아요.
0: 이거는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오늘
0: 그 장기간의 목표는 안 잡습니다.
1: 즐겨라 오늘을 잡아라. Seize the day, carpe diem. 그러니까
0: carpe diem.
1: 죽은 시인의
0: carpe diem.
1: 죽은 시인에서 지금 연극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0: 지금 차인표님이 연극하고 있죠. 한번 저는 보고 왔거든요.
1: 아, 보셨구나.
0: 너무 좋아요.
1: 그러니까.
0: 한번 보시면은 carpe diem.
1: 예. 맞아요.
0: 아쉽습니다.
1: 아 근데 우리가 네. 처음 뵙지만 하여튼 장소팔 고춘자
0: 아, 난 너무 좋아. 왜 이렇게
1: 예, 현생 예. 다시 오신 것 같은
0: 합이 이렇게
1: 아, 잘 맞아요.
0: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주 뵙고 싶어요. 근데 난 자주 뵐 수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내일도 나와주시면 안 되나?
1: 안 돼요.
0: 안 돼요? 아 비싸시지?
1: 아, 절대 안 돼요.
0: 어디 여행 가세요?
1: 갈 거예요. 갑자기 결정됐는데 갈 거예요.
0: 그렇게 싫구나. 그렇게 싫어.
1: 이선아님.
0: 네네네.
1: 작년에 목포 다녀왔는데요. 근대 역사박물관 근처에 무화과 빙수가 진짜 맛있습니다.
0: 아 맛있어.
1: 지금 무화과 철이어서 가시면
0: 무화과 너무 맛있다.
1: 너무 맛있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보통 옛날에 그 이게 그 목포 역 앞에
0: 네.
1: 그 어머님이나 할머님들이 이게 농사 지으신 거
0: 소크리,
1: 무화과 소크리. 이렇게 박스째 막 네. 팔고 많이 그러셨거든요. 요즘은 잘 모르겠네.
0: 근데 무화과가 왜냐면 그 남쪽에 일조량이 좋잖아요.
1: 맞아, 맞아.
0: 그래서 무화과가 너무 맛있어요.
1: 너무 맛있죠.
0: 저는 하우스에서 무화과를 직접 따가지고 먹어본 적 있어요.
1: 즉석에서
0: 네. 달지 않은 무화과 한번 드셔봤어요.
1: 아 기가 막히겠다.
0: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1: 아, 나 좋아해.
0: 난 세상에 그 왜 이집트 저 클레오파트라가
1: 네.
0: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무화과였었대요.
1: 오, 네. 몰랐네 그건 또.
0: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1: 지금 알았네.
0: 그렇죠.
1: 와, 아, 우리
0: 우리 만담 좋다.
1: 오,
0: 아무튼 한번 그때 와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뭐 익혀가지고 당이 막 이렇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것도 좋지만
1: 네네.
0: 갓 따온 무화과도 정말
1: 신선한
0: 맛있습니다.
1: 거 그렇죠. 네네. 오, 좋네.
0: 자, 네 884님이 목포역 근처에서 유달콩물 이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요.
1: 매우 유명한. 네.
0: 예, 콩물과 콩국수가 진짜 예술이에요. 부드러운 그 자체에서 크림을 먹는 기분이에요. 비빔밥도 파는데 솥밥으로 지어주셔서 얼마나 맛있는지 유달콩물에서 식사 후에 디저트로 목포만 즐길 수 있는 쑥떡. 맞아요. 쑥떡. 쑥굴레 그렇지.
1: 맞아요.
0: 쑥굴레 먹어주면 네. 완벽. 맞아요. 이거 쑥굴레 가봐야 돼.
1: 아, 쑥굴레 먹으면 진짜. 단맛이 정수리까지 쫙 차오르면서 아 후식으로 너무
0: 쑥굴레가 예전에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2004년도에서 그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쑥굴레 처음 알았어요.
1: 어.
0: 그래서 이분들이 압구정도에서 쑥굴레를 차렸어요.
1: 이 집에
0: 이분들이
1: 그 사장님들이
0: 네. 네. 올라와서 근데 이게 안 맞나 봐.
1: 아, 안 됐을
0: 안 됐어.
1: 안 됐구나.
0: 안 됐는데 그게
1: 또 뭔가 자리를 옮기면 또 쉽지 않은 지점이 생기긴 하더라고.
0: 맞아.
1: 물론 이 집은 계속 목포에 있습니다만은.
0: 근데 지금 맞아요. 다시 올라온다면 된다.
1: 아 오히려. 네네. 그러게.
0: 제가
1: 그런 사연이셨구나.
0: 프랜차이즈 한번 해볼까?
1: 아 그런 거는 아까 계획 목표가 없는 인생이라면서요. 내복에 목표가 엄청 많고 뱃속에 야심으로 그득찬 상당히 어떻게 보면 탐욕적인 면도 갖추고 있는
0: 아, 맞아.
1: 본인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

0: 남긴 멘트와 함께 레이저쇼가 펼쳐졌습니다. 여친은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펑펑 울고 그 여친과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야,
1: 그 어떻게 하셨습니까? 프로포즈?
0: 아 프로포즈요? 저는 네. 엉망진창이었어요. 저도 몰래카메라 저희 와이프 고향이 평택이에요.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지인들을 모를 수 없으니까 우리 그 처남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1: 네.
0: 근데 처남이 이제 중학교 때 그 누나의 네. 지인으로
1: 네.
0: 이제 헤어졌으니까
1: 네.
0: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1: 네.
0: 그 다 모았단 말이죠.
1: 네.
0: 근데 알고 봤더니 헤어진 친구도 있고 오랜만에 본 아. 친구들이 많은 거야. 우리 와이프가
1: 아 조심히 안 좋네.
0: 그러니까 네. 네. 보고 나서 너가 어쩐 일이야? 다 그런 분이었어. 아니 동생이 프로포즈 한다길래 오라 그래서 나도 왔어. 야 축하한다.
1: 아,
0: 뭐 이런 분위기였어.
1: 미리 세워 나간 거구나 그러면.
0: 아 그래가지고 조금 아. 오빠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1: 아.
0: 그 친구랑 연락하는지 10년이 됐는데 그 친구를 지금 부르면 어떻게 해? 나 축하 받기도 되게 웃겼어.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가 너무 그때 다시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1: 네. 계획 없는 삶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군요. 뭘 준비해서 잘 안 된다.
0: 맞아 안 돼.
1: 아, 그래.
0: 안 돼 안 돼.
1: 되는 대로 해 그냥. 흘러가는
0: 그래
1: 대로.
0: 인생은 몰라요.
1: 그렇습니다.
0: 여러분들.
1: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6904님.
0: 네 목포에서 케이블카 타고 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1: 네.
0: 뒤에서 오던 택시가 빵빵거리는 거예요. 긴장해서 다가갔더니 어이 아가씨들. 하고 이 쿠폰으로 유달산 구경하고 와 하시면서 케이블카 할인 쿠폰을 주셨어요.
1: 어허.
0: 원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케이블카를 타려고 했는데 할인 쿠폰 덕분에 바닥이 뚫린 걸로 탔어요.
1: 아, 크리스탈. 네.
0: 야,
1: 네.
0: 우리 태워주신 택시기사님도 아닌데 인심 좋으신 택시기사님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요. 목포 사람들 너무 친절해요. 아따 그래불지 우리 목포 사람들은 아따 따뜻해불지.
1: 예. 그러니까 음식이나 뭐 장소로부터 받는 감동도 물론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의 어떤 사람한테 받은 추억이 제일 오래갈 뿐만 아니라 그
0: 맞아,
1: 도시에
0: 맞아.
1: 대한 이미지를 제일 좋게 만드는 건 결국은 사람의 힘이다.
0: 맞아. 저도 네. 그 둘째한테 네. 인사를 좀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인사 좀 해라.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면 좋은 것 좀 와. 너한테 폰인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놀러를 갔어요.
1: 네.
0: 솜사탕을 걔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솜사탕을 먹고 나서 또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아저씨가 이제 끝물인데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우리 둘째 아들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했어. 놀러 와봐. 인사도 잘하네. 자, 인사 잘해서 주는 거야. 그때 이제 보상이.
1: 그렇지.
0: 인사를 잘하니까 솜사탕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
1: 아.
0: 그때부터 그냥 냅다 인사만 하고 다니는데.
1: 지금도 계속 이어집니까?
0: 지금도, 예, 지금도 인사하고 다녀요.
1: 그분 너무 고맙고.
0: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이런 작은 정들이 쌓여가지고 우리
1: 맞아요.
0: 아이들도
1: 결국
0: 이렇게
1: 사람.
0: 잘 크고 있어요.
1: 맞아요. 결국 네. 사람. 맞아요. 네.
0: 자, 위은경 님이 친한 친구 DJ였 던 갓세븐 영재님도 목포 출신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1: 영재 씨랑 방송해본 적도 있는데 목포 이분이 목포구나. 까먹었었네요. 네. 네.
0: 자 노래 들어야 되겠죠.
1: 네.
0: 갓세븐 딱 좋아 듣고 홍삼 선물 레츠 받아갈 최고의 사연 뽑아볼게요.

0: 와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4: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노중은의 노갱 너다지
5: 노노노
4: 아따 노엽으로 네. 자 오늘 목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중요한 문자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네. 1615님이 오늘 아따 목포 편이군요. 예. 네. 저는 지금 장보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목포에서 테이블 4개인 작은 양식당 토리를 운영 중입니다. 로컬 맛집이라고 하시는데 널리 널리 홍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자 보냅니다.
5: 그러니까 1615님이 되게 내가 제 이제 저 뇌피셜입니다. 수줍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좀 알려 잠깐이나마 이 집은 용해동에 위치해 있고요.
4: 맛있겠는데?
5: 목포 2로 초등학교 후문 근방에 있고 오. 그다음에 메뉴를 제가 살펴보니까 대표 메뉴가 야 맛있겠네.
4: 뭐요?
5: 돼지 안심 수비드 스테이크. 그러니까 수비드 저온 조리하는 거잖아요. 네. 돼지 안심을 이용한 돼지 스테이크고 네. 그다음에 파스타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요. 네. 아 그다음에 피자 또띠아를 이용한 피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양식을 내는 작은 규모의 식당인데 그 토리 사장님 제가 갑니다. 반드시.
4: 야,
5: 아니, 저는 이렇게 알려주고 반드시 가거든요.
4: 아 가셔야 돼요.
5: 꼭 가겠습니다. 네.
4: 저도 만약에 목포 갈 일 있으면 꼭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네.
4: 테이블 4개니까 맞아요. 가족들 딱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죠?
5: 아 가족 4명이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따로 따로 앉는 거예요?
4: 아 테이블 4개. 아 그렇구나. 테이블 4개.
5: 테이블 4개인데 한 명
4: 되긴 줄 알았어.
5: 가족이 찢어지는 거야 이렇게?
4: 네. 그러면은 또 훨씬 더 이득 아닌가? 한 네.
5: 이득이 아니겠죠. 네. 다른 손님도 앉아야 되는데.
4: 아 그래도 네. 1인분. 네. 그렇습니다.
5: 잘못했다고 빨리 하면 좋은데.
4: 좋은데
5: 예, 예.
4: 잘못했습니다.
5: 예, 예.
4: 자 8764님이 예, 예. 저 아까 일하다가 못 들었는데 목포의 유명한 빵집 다시 알려주면 안 될까요? 빵순이 못지않는 빵돌입니다.
5: 코롬방. 그 8764님 그냥 목포 빵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예요.
4: 네, 코롬방.
5: 그 목포 여기서 가깝고
4: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요?
5: 아 여기는 코롬방. 다 유명한 사실은 코롬방도 있고. 네. 이건 자기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안에서 또 무슨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또 브랜드 또 있어요. 거의 비슷한 이름 브랜드가 또 두 가지 다 맛있습니다.
4: 자 이제 최고의 사연을 한번 뽑아볼까요?
5: 네.
4: 자 최고의 사연은요?
5: 네. 16년 전 목포에서 프로포즈를 하셨다는 우리 정춘만님 축하드립니다.
4: 예예예예예. 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5: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도 여전히 봄이. 행복하고 봄이고
4: 봄이다.
5: 봄이 계속 지속되고
4: 이분을 만나가지고
5: 그렇죠.
4: 와이프분을 만나가지고 나는 봄을 만났다.
5: 그 비로소 흐드러지게 꽃이 네. 피는 비로소 봄을 만나신 거 아닐까라는
4: 근데 지금 아니 지금 이렇게 문자를 네. 보내주신 정도면 네. 사이가 부부 사이가 굉장히
5: 너무 좋은 거예요. 거죠. 네. 16년 벌써 됐는데
4: 지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이 네네. 문자를 보내주실 리가 없어. 네. 네.
5: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작진의 사심으로 고른 픽인데요.
4: 네네네.
5: 아마 죄송해요. 제가 되게 냉정합니다. 원래 두 대 노노노 코너 역사상 최악의 이행시를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4: 아, 누구예요?
5: 용덕 씨라고.
4: 아 용덕이.
5: 네네 0070님. 네네네. 0070님.
4: 아이고 용덕아.
5: 이분께 네. 이 열심히 닦고 깨끗한 입냄새로 더 아름다운 이행시를 말씀해 보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4: 치약이요?
5: 칫솔치약 세트를
4: 주고. 아 칫솔치약. 이야. 영덕아, 아유, 자 진짜 제가 뮤지컬 하면 꼭 보러 오는 우리 후배입니다.
5: 너무 좋네요.
4: 네.
5: 하지만 좀 더 발전된 이행시를
4: 네네네.
5: 부탁드리겠습니다.
4: 자, 아 그러죠. 아니 근데 재밌었어요. 자, 정슬기님입니다.
5: 네.
4: 예, 목포에 사는 두댕이에요. 익숙한 명칭들이 참 반갑네요. 저는 라디오 잘못 튼 줄 알았어요. 목포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놀러 오세요. 목포 좋아요.
5: 너무 좋아요, 진짜로.
4: 목포 좋습니다.
5: 저희 제5의 고향.

0: 네.
1: 그렇습니다.
0: 더불어 BPA가 하루빨리 복구돼서 우리가 좋아하는 목포 다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예.
1: 장세별 님이요. 두 분 합이 최고입니다. 예전에 서영춘 배삼룡 선생님 같아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또 자, 노중훈 정상훈 팀 이름 투훈이 어때요? 뭐라도 해 주세요.
0: 아, 그러니까 근데 뭐 헤어져요, 저희는. 아우, 아쉬워.
1: 우리가 뭐 서로 눈 감기 전에 다시 보기는 어렵겠죠. 확률상으로.
0: 그래, 맞아.
1: 그죠?
0: 사실. 그러니까 오늘을 최대한 즐겨봤어요.
1: 맞아요. 저는.
0: 언제 볼지 모르니까.
1: 맞아요.
0: 작가님 어떠셨어요, 오늘? 솔직히.
1: 솔직히?
0: 네.
1: 제 예상보다 훨씬 기운 차고
0: 네네.
1: 훨씬 긍정적이고 훨씬 센스가 좋고
0: 네.
1: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0: 저는 저랑 진짜 이렇게 잘 맞는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같이 여행 가보고 싶다.
1: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했지만 평생 다시는 못 보는. 이게 무슨 피천득의 인연 같은.
0: 피천득의 인연이?
1: 너무 안타까운 그런.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0: 저도 네네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1: 영미 씨 잘 좀 챙겨주시고.
0: 영미는 지금 영미가 그렇죠. 제가 잘 챙겨야죠.
1: 하게 하게 되면.
0: 네, 아니 영미가 여기 너무 잘하니까.
1: 잘하지.
0: 너무 알지, 잘해. 알지. 영미가 너무 네. 잘하니까. 영미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 네.
0: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1: 네.
0: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1: 고맙습니다.
0: 저는 앤마리 마시멜로 프렌즈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앤마리 마시멜로의 프렌즈, 제이 하울의 사랑인가요까지 듣고 왔고요. 저는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사훈입니다. 안영민 씨가 이제 출산 휴가로 잠깐 떠

0: 하고 계시고요. 이제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 우리 용덕님이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이행시가 수준미달이라 소개될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용덕님이 뭐라고 이행시를 해주셨냐면요. 목. 한번 운 한번 띄워주시죠.
1: 목.
0: 목표는? 에? 목요일에 포경수술할 거. 아이고, 네. 아유, 참, 감사합니다. 한참 웃었고요. 자, 0409님이 태어나서 이 52년 동안 한 번도 목포에 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 방송 듣고 너무 가보고 싶어졌어요. 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그 중에 유달산은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추천해주신 맛집도 꼭 가볼게요. 목포야 기다려줘. 내가 꼭 방문할게 해주셨습니다. 네, 0262님이요.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직업이라 꼭 낮잠을 자거든요. 꿀잠보다 더 좋은 정상우님 어쩜 좋아요. 네, 목포에 가고 있는 저를 상상하면서 샌드위치 만들고 있습니다. 휴가는 못 가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아, 샌드위치. 얼마 전에 저 샌드위치, 오이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봤는데, 오이를 얇게 채 썰어가지고, 햄하고, 다른 거 안 들어왔어서 계란하고, 예,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이 샌드위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6546님. 저희 집에 초, 중, 고딩이 다 있는데요. 지난주에 고딩 첫째, 오늘 중딩 둘째가 개학을 했고, 다음 주엔 드디어 초딩 5학년 4남매인가봐. 아무튼 그동안 집이 가득했는데 텅 빈 거실에 즐길 날이 어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 다음 주가 기대되는데요. 예, 1228님 드디어 돌아온 육아방송 너무 좋습니다. 제자리를 찾은 느낌. 저는 전직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이전에 유튜브에서 정상훈님 메이크업을 할 뻔한 적 있어요. 아쉽게 다른 분이 했지만 정말 팬입니다. SNL에서 보다가 라디오로 들으니까 색다르네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 계속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고 올게요. 와,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 곡 들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스페셜 DJ 정상훈과 함께하는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0: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2: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아,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되게 긴장됐거든요. 근데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들으면서 아, 그래. 이 스페셜 DJ 도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행복감이 느껴졌고. 아, 감사합니다. 우리 두댕이 여러분. 그리고 영미야 고맙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망원 한강공원. 넓은 잔디밭에 돗자리 하나 펴놓으면 한강을 바라보며 피크닉 즐기기 좋은 곳인데요. 특히 성산대교 너머로 지는 노을이 유독 예뻐 한강의 일몰 명소로도 꼽히는 곳입니다.

망원 한강공원에 갈 땐 망원시장에 들러 먹거리를 포장해 가는 재미가 있는데요. 나들목을 지나면 강 쪽 비탈을 따라 평평한 자리가 층층이 이어집니다. 이곳에 돗자리를 펴고 시장에서 사온 닭강정이나 전을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해질 무렵엔 강물이 주황빛으로 물들면서 성산대교와 양화대교에도 조명이 켜져 낭만적인 풍경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먹을 것만 잘 챙겨오면 나머지는 한강이 알아서 해주겠네요. 8월 18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죠. 로랑 불지의 클레어 드셨어요. 왠지 불어로 하는 노래 뭐 이 노래는 특히 더 그렇지만 불어로 노래를 하는 노래를 듣게 되면은 참 낭만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프랑스 특히 또 파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어로 이런 노래가 나오면은 참 매력적인 언어죠. 어렵고 굉장히 배우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그 발음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부드럽고 뭔가 낭만이 깃든 그런 언어가 아닐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그 한국말을 발음하는 이 느낌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프랑스를 그런 식 프랑스어 불어를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느낌이에요. 아 너무 좋은 노래 우리 로랑 불지의 클레어 오늘 완벽한 하루 첫 곡으로 선곡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윤희님이 앗 가을 노래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트렌치코트를 입고 좀 낙엽이 쌓인 곳을 걸으며 이 클레어 이런 노래 들으면 참 분위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김지민님은 순디 퇴근하고 왔어요. 너무 좋아요. 휴일 끝났죠. 휴일이 이제 끝나고 우리 화요일 오늘 또 출근하신 분들 많죠. 우리 어제 그렇게 외롭게 일하시는 분들끼리 똘똘 뭉쳐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잖아요. 오늘은 또 출근하신 분들 힘드시죠? 오랫동안 놀면 또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요. 그렇게 또 오늘 힘들어도 오늘 화요일 완벽한 하루 들으시면서 좋은 시간 빨리 퇴근 시간이 오는 그 매직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일 76 쓰시는 분이 오늘 얼마나 바빴는지 출근길에 먹으려고 싼 토스트를 퇴근길에 먹게 되네요. 그래도 완화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토스트를 포장을 싸가지고 갔는데 드실 시간도 없이 바빴군요. 아 월요일 어제 쉬었더니 오늘 큰일이네요. 오늘 또 화요일 이렇게 어제 월요일 다 노느라고 문자 안 보냈는데 오늘 화요일은 또 바빠서 못 보내는 분들이 많겠군요. 뭐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려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3일제약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브람싸머의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유성물산교역,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IBK 기업은행,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문자 보내신 분들께 선물 보냈다.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아까 보내왔잖아요. 근데 우리 제작진이 오늘 문자가 안 올까 봐 이런 공약을 건 것 같은데 첫 번째 괜찮을까요? 첫 번째 오늘 문자 보내신 분께 우리는 사실은 항상 첫 번째 문자 보내주신 분께는 항상 큰 선물 드리는데 제가 진행하는 거의 2년 동안 두 번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도 오늘 첫 번째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말 큰 선물 뭔지 모르겠어요. 큰 이렇게 아주 큰 선물이라고 해놨는데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티긋티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친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이소라의 트랙 2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이 앨범은 이제 노래 제목은 없고 노래 제목이 트랙 1, 트랙 2, 트랙 3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들었고 많은 이제 뮤지션들이 참여를 한 곡인데 그 앨범인데 이 트랙 2는 델리 스파이스의 김민규 씨가 만든 곡이고 작사는 우리 이소라 씨가 한 거고 이 앨범에 뭐 우리 젠지의 음악을 진행하는 토마스 쿡도 같이 했었고 뭐 이한철 씨도 썼고 많은 뮤지션이 참여를 했습니다. 역시 좋네요. 우리 제작진이 조금 무리수를 뒀죠. 뜬금없이 첫 번째 문자 보내신 분께 큰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무슨 선물인지는 밝히지도 않았어요. 0985 쓰시는 분이 문자 보내요. 제가 첫 번째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4번째 문자였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2150 쓰시는 분 지금이다 첫 번째 라고 보내주셨는데 32번째 문자였습니다. 지금 초반이에요. 이 천 번의 문자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꾸준히 두 시간 남았으니까 꾸준히 보내셔야지 여러분 제가 너무 지금 이런 식으로 짧게 계속 보내면은 언젠간 1000번이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서 힘내지 마시고 제가 1000번째 문자 가까이 가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다면은 그때 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안 보내실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최근에 잘 못 들었는데 핸드폰을 보니 정각 4시길래 미니를 켰습니다. 순디의 동굴 보이스는 여전하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셨군요 담비님. 그래요. 시간 될 때 종종 들리셔서 이렇게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야 뭐 여전하죠. 조정치의 노래 듣겠습니다. 정말 조정치다운 제목이에요. 사랑은 한 잔의 소주.

숫자가 너무 소박해서 하나 보내봅니다. 소박하죠. 아, 그래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문자에 선물을 큰 선물 보내준다고 하니까 예전보다는 예전 매주 화요일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금 한 150분 정도 150번 정도가 수신이 됐습니다. 많이 보내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걸죠. 손우정님 이름이 1000번째 인분이 더 빠르겠어요. 맞습니다. 손우정님 아주 예리한 지적이셨어요. 7168 쓰시는 분 저는 선물에 상관없이 오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초사 딸과 같이 드라이브하며 듣는 중이에요. 고맙습니다. 초사 딸 왈. 순디가 맨날 제작진 하는데 제작진이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대요. 아, 제작진. DJ가 있고 이제 MBC에서 이제 이 방송을 같이 만드는 제작진이죠. 제가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리죠.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은 아시고요. 노래를 듣죠. 레이븐 르네의 Love Me Not. 이렇게 노래를 듣는 와중에도 계속 보내줘야지 천 번째가 될까 말까 한다. 뭐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곡 듣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정치의 사랑은 한 잔의 소주 들으셨습니다. 우리 조정치 씨는 참 소주가 잘 어울리는 미션이죠.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이제 차 타고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반바지 입고 항상 그렇게 돌아다니는 조정치 씨를 볼 수가 있어요. 자, 8406 쓰시는 분이 문자 몇 번째라고 얘기하는

0: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뭐 오늘 샘플링에서 앨범을 냈고요. 슬림스 리턴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진 해리스와 그가 있던 그룹 The Three Sounds의 연주곡 The Book of Slim을 바탕으로 노래를 완성했는데요. 원작의 질감을 살려두고 묵직한 힙합 비트를 더해서 과거와 현재가 같은 선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매들립의 Slim's Return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음원을 샘플링해서 이렇게 리믹스를 하는 작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 곡은 또 재즈와 힙합이 같이 만난 곡이죠. 재즈와 힙합, 힙합 리듬에 재즈가 얹혀진 것도 있고요. 또 찾아보시면은 클래식 음악을 또 이런 식으로 리믹스를 해서 나온 그런 앨범도 있고 마스터 앳 웍스라는 뮤지션이 그런 리믹스도 있고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 동시에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또 이런 메들리

19금 힙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뮤지션의 음악 중에. 오늘은 이렇게 재즈 음악과 힙합을 같이 리믹스해서 만든 이 곡 슬림 리턴이라는 곡 같이 들으셨습니다. 권윤경님이 느좋 음악들로 가득하네요. 아, 느낌 좋은 음악들로 가득한 완벽한 하루.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3548 쓰시는 분이 선생님 누가 자꾸 코 골아요. 아까 거기서 계속 이런 악기가 퍼커션 악기죠. 이렇게 그런 소리들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자꾸 코 고는 것처럼 이 악기는 비브라슬랩이라고 하는 악기라고 하네요. 잘 들었고요. 권지은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존의 Drive All Night 공유예요. 퇴근하고 바로 집에 들어가기 아쉬워서 근처 드라이브하고 발길 닿는 대로 야경 보고 군것질하면서 요즘 제가 자주 듣는 노래예요. 사무실에서 그 기분 느끼며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 저녁 되면은 조금 바람이 선선해지고 온도가 좀 낮아져서 그래도 야경 보면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기 좀 괜찮죠. 다행입니다. 이렇게 퇴근하고 바로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설렁설렁 걸어다니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권지은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존의 Drive All Night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권지은 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존의 Drive All Night 들으셨고요. 그 뒤로 5328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에픽하이 피처링 타루의 1분 1초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권지은 님께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닭가슴살 그리고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문자 상황을 조금 알려드리면은 지금 아직도 문자가 첫 번째 문자가 되려면 조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73건 수신했습니다. 4372 쓰시는 분, 남편이랑 같이 쌍둥이 육아휴직한 지 3개월째예요. 적막한 집에서 아기들만 보면서 절간같이 지내다 심심한데 라디오나 들어보자 해서 청취한 지 한 달째예요. 라디오 감성 너무 좋네요. 고등학생 때 공부하는 척 몰래 듣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공부하는 척 하면서 이제 라디오 틀어놓고 예전에 이문세의 별밤 이런 거 듣고 새벽에도 막 라디오를 듣고 그랬었는데 낭만이 있죠. 4372 쓰시는 분 라디오 듣는 거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음악 같이 FM4U

0: MBC FM 보유 같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님, 고등학교 딸아이 라이딩 할 때는 매일 들었었는데 졸업 이후엔 조금 뜸했네요. 여전히 선곡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523 쓰시는 분이 순디 아내 허락 없이 완화 굿즈 구매를 했는데 아내가 어디서 난 거냐고 묻길래 혼날 것 같아서 완화해서 선물 받았다고 둘러댔어요. 아,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예쁘고 좋은 선물 주는 완화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다고 자기도 앞으로 애청하겠다는데 듣다 보면 굿즈는 선물이 아니라는 걸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듣게 해야 하나요? 못 듣게 하나요? 아 정말 여러분 우리 8523 쓰시는 분 일단 아내가 어디서 난 거냐고 물을 때 혼날 것 같아서 이분 많이 혼나셨어요. 우리 남편들은 왜 이렇게 뭐 사고 나면 이렇게 혼날까요? 저도 많이 혼납니다. 선물 받았다고 주셨다고 저는 많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가격을 제대로 얘기 안 하죠. 가격도 굉장히 싼 거라고 둘러댔는데 너무 8523 쓰시는 분 너무 저랑 뭔가 공감이 되는 남편분들 지금 많죠. 자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굿즈는 그냥 선물이다 이렇게 굿즈는 다 선물 받은 거라고 우리 이제부터 그렇게 미니에도 그렇게 쓰고 굿즈를 뭐 어디서 샀다 어떻게 사야 하나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이제 굿즈 얘기하지 웬만하면 굿즈 얘기하지 말죠. 다음 굿즈는 지난번 굿즈는 선물로 드렸지만 이번 이제부터는 굿즈는 사야 합니다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8523 쓰시는 분 커피 드립백 세트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선물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한숨이 나오네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486 쓰시는 분이 아직 1000번 안 됐겠죠? 초조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네요 라고. 아, 뭐가 그렇게 초조해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지금 306건 수신했습니다. 아직 한 700번 오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자, 1130 쓰시는 분이 우리 모두 순디 도와줍시다. 아, 제가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0번째 문자 그 보내주신 분께 큰 선물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작진이 선물이 뭔지 그 얘기를 안 하네요. 큰 선물이 정말 어떤 큰 선물인지 뭘 좀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참 기대를 하고 할 텐데 어쨌든 큰 선물이라니까 한번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1403 쓰시는 분이 와나 1000번째 문자 당첨 안 돼도 순디 힘내라고 응원 문자 보냅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순디 야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고찬용의 거리 풍경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거 2부 끝곡으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선물이 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315번째 문자 방금 수신했습니다. 자 노래 듣고 3부에 만날게요.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1413년 태종은 조선을 8구역으로 나눠 불렀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인데요. 여기서 온 말이 팔도죠. 1896년 고종이 이 중 5개를 남도, 북도로 나눴고 1946년에는 전라남도 관할이었던 제주가 도로 승격되면서 현재는 14개의 도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팔도가 아니지만 여전히 팔도는 우리나라 전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0: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위저의 해피투게더로 시작했어요. 아주 익숙한 곡인데 위저가 또 부르니까 또 멋지네요. 아주 시원한 사운드의 위저의 해피투게더 들으셨고요. 0618 쓰시는 분이 순디 문자 500은 채울 수 있는 거겠죠?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우리 그래도 500개는 거뜬히 넘어요.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500개는 거뜬히 넘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1000개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됩니다. 너무. 아, 됐으면 좋겠어요. 네. 0687 쓰시는 분, 순디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디오 잘 듣고 있는 초4인데요.

0: 내일이 계약인데 숙제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팔 빠지겠어요. 방학 숙제가 저도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았어요.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일기죠. 일기를 이제 방학 내내 일기를 안 쓰다가 방학 계약하기 한 전전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죠. 그럴 때는 이제 친구하고 둘이 모여가지고 오늘은 얘랑 놀았다, 오늘은 쟤랑 놀았다, 날씨가 어땠다 이렇게 짜가지고 같이 많이 했는데 그런 것 같네요. 그래도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숙제는 어떻게든 해낸다. 이렇게 몰아치기라도 해낸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0687 쓰시는 분, 팔 안 빠지니까 하시고요. 제가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햄버거 먹고 또 하시고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400개가 넘는 문자가 왔습니다. 분발하시면 됩니다. 3부에도 계속 여러분 문자, 신청곡,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 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베스트 슬립,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본나.

카더가든의 러버스 들으셨고요. 그 뒤로 바바레츠의 한여름밤의 꿈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지금 배철수 DJ의 휴가로 지금 카더가든이 스페셜 DJ를 어제부터 하고 있죠.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저는 참 이렇게 카더가든 주위에 이렇게 아는 뮤지션들이 참 많은데 어제 처음 만났어요. 이렇게 마주친 건 저도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참 오늘 반갑게 어제 이렇게 만났고요. 오늘도 이따가 또 잠깐 인사하겠죠. 내일까지 아마 카더가든이 스페셜 DJ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연님이 해남 강진으로 휴가 4일째입니다. 쉬엄쉬엄 여기저기 둘러보는 남도 여행 참 좋네요. 늘 잘 듣고 있어요. 롤러코스터부터 팬인데 순디 재미있는 분이었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휴가하는 와중에 완벽한 하루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조심해서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김주승님, 저 순디 방송 때문에 MBC 미니 가입했어요. 매일 운전 중에 듣기만 하다 오늘 드디어 시간이 생겨서 가입 완료라고. 축하드립니다. MBC 미니 앱 가입하시면 또 거기서 또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MBC FM4U 그리고 다른 95.9, 91.9 뭐 다 들을 수 있어요. 미니 앱 하나 가입하면은 계속해서 문자도 무료로 보낼 수 있으니까 자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0985 쓰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내가 선물을 못 받아도 천 개는 채우자 이런 마음으로 문자 하나씩 보냅시다 라고 이렇게 문자 캠페인을 보내고 버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계속해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 벌써 제가 얘기했죠. 500개 훌쩍 넘었습니다. 560개를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8814 쓰시는 분 1000개 당첨 안 되더라도 밑돌 문자 보냅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님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악뮤의 노래입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으셨습니다. 아주 뭔가 문자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긴박하다가 이 노래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평온해졌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선숙님이 순디 목소리 지금 나오는 노래 정말 모든 게 완벽하다. 평온하고 잔잔한 일상이 행복하네요. 아, 이선숙님도 이 노래를 탁 들으면서 이 분위기를 잘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노래가 이렇게 참 사람의 마음을 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편안하게도 해주고 긴장감 있게도 해주고 이렇게 바꿔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3575 쓰시는 분이 지금 선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 에어컨 고장났어요. 햄스터 더울까봐 아이스팩 넣어주고 저는 도서관 왔네요. 아, 오늘 또 날씨가 또 낮에 좀 더워졌는데 또 이럴 때 하필이면 에어컨이 고장났군요.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에어컨이 고장난 에어컨을 고쳤는데 고치니까 좀 살 것 같습니다. 빨리 에어컨 고치시기 바랍니다. 7852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순디.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길수연입니다. 아, 수연 씨 오셨군요. 병원 선생님들 모두 순디 팬이에요. 순디의 안정적인 보이스와 꿀맛 같은 선곡들 열정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참 병원의 선생님들이 모두 이렇게 또 완벽한 하루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시다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참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예스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Owner of a Lonely Heart. 이 곡 듣고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750년 오늘 8월 18일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라이벌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당대 최고의 음악 스승으로 불리며 수많은 음악가를 양성했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루트비 반 베토벤도 살리에리의 제자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그래요. 우리가 모차르트와 그 살리에리의 그 어떤 라이벌 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살리에리가 정말 이런 음악 스승으로 최고의 스승으로 불린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루트비 반 베토벤, 베토벤은 그냥 천재 아닌가요? 그래도 아마도 이렇게 어릴 때 음악을 모를 때 뭔가 스승이 있었겠죠. 그 스승이 과연 살리에리일까? 오, 전 오로 오늘 찍어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얼핏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베토벤이 그렇다면은 모차르트보다 훨씬 더 어리다. 살리에리보다 훨씬 어렸다. 이런 느낌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베토벤도 예전에는 클래식 아무리 천재라도 그 천재성을 발견해 줄 스승이 있었겠죠. 그런 스승이 그 당대 최고의 스승으로 불린 살리에리였다. 저는 그렇게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문자 이 상순 퀴즈에서 퀴즈 정답을 맞추면서 문자 1000번째까지

생순 퀴즈에 이어서 토니 레니스의 관도 관도 관도 들으셨습니다. 오늘 생순 퀴즈 루트비 반 베토벤도 살리에리의 제자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O로 맞다. 베토벤도 살리에리의 제자였다. 당대 최고의 음악 스승으로 불린 살리에리의 제자여서 베토벤이 이렇게 그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찍었습니다. 8814

쓰시는 분이 저 잠시 딴짓하다 문제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찍어요. X. 뭐 문제 들었어도 찍었을 겁니다. 네. 6126 쓰시는 분 답은 X. 베토벤은 혼자 잘했을 것 같습니다. 아, 아니에요. 혼자 잘했을 것 같진 않고 분명히 어릴 때 굉장히 어릴 때 스승이 있었을 텐데 그게 살리엘이냐 아니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X로 찍으셨고요. 6615 쓰시는 분 음악 관련된 건 순디 따라가야죠. 정답은 O. 첫 번째 선물도 가자. 얍 하셨습니다. 너무 저를 믿지는 마세요. 음악 관련됐다고. 저는 뭐 클래식 음악의 역사 뭐 이런 건 잘 이거는 음악도 음악 관련됐지만 역사죠. 네. 이선아님 정답 O. 유명한 선생님이었으니 베토벤네 아빠가 배우게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요. 어쩌면 살리에리가 베토벤보다 늦게 태어날 수도 있었고요. 너무 베토벤이 너무 늦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장중호님은 오! 모차르트 생가 다녀왔어요. 오! X일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이거 이거 이런 경우에는 X가 많은데. 자!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오입니다. 루트비 반 베토벤도 살리에리의 제자가 맞습니다. 베토벤은 빈에서 활동하던 시절 살리에리에게 성악 작곡과 이탈리아어 가사에 곡을 붙이는 법 등을 배웠는데요. 1797년에는 자신이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를 스승 살리에리에게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살리에리의 제자로는 베토벤 외에도 슈베르트, 리스트, 체르니 등이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스승이네요. 이야. 어쨌든 정답은 오! 음악 관련해서는 그래도 제가 맞춰야죠. 기본적으로. 음악인이니까. 자, 오늘 정답은 오고요.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6413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곡 듣죠. 주혜린의 노래입니다. 미친 건가?

주혜린의 미친 건가에 이어서 완벽한 하루,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가 나왔다는 건 아시겠죠? 야, 대단하네요 정말. 아, 7377 쓰시는 분이 인트로 듣고 소름 돋았어요 라고 하셨고요. 9629 쓰시는 분이 아니 왜 눈물이 나지? 그럴 일입니까? 박효정님, 와, 1000개 넘었나 봐요. 야르. 백정현님은 와,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도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 노래가 반가울 수가. 아, 1000번째 문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1000번째 문자. 제가 완벽한 하루를 진행하고 세 번째 1000번째 문자가 나온 게 세 번째입니다. 야, 정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1000번째 문자 보내신 분 1645 쓰시는 분입니다. 매일 퇴근 시간에 짬짬이로 듣고 있네요. 아마 처음 보내는 것 같은데 1000번째면 더 대박이겠죠. 이야, 그러니까 될 사람 된다니까. 처음 보냈는데 1000번째 문자로, 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최초로 저희의 대표 상품 3종 세트, 블랙박스, 그리고 김치 세트, 그리고 뷰티 상품권까지 풀로. 이야, 정말 큰 선물이네요. 대단한 선물인데요. 야, 처음 보냈는데. 이야, 정말 1645 쓰시는 분 정말 행운. 오늘 정말 행운입니다. 1645 쓰시는 분도 그렇지만 이 완벽한 하루 이 노래가 나올 때 정말 기분 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밖에 제작진들도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휴가 간 신보미 작가도 아마 지금 울고 있을 거라 저도 못 듣고 있나요? 아, 1000번째 문자가 뭡니까? 지금 거의 와 1175개의 문자가 지금 수신됐고요. 미니까지 합치면 엄청난, 여러분들 오늘 정말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2: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3: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아, 오늘

문자도 참 많이 오고 너무 기분 좋은 정말 완벽한 하루입니다. 8844 쓰시는 분이 와 역시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오늘 또 이렇게 인생에 대한 반성을 해봅니다. 당첨자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유 8844 쓰시는 분도 굉장히 착한 분이세요.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에게 벌써 이렇게 축하까지 해주시는 이분 착한 분 맞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시면은 언젠가는 1000번째 문자 선물 세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리겠습니다. 1000번째 문자 우리가 오면은 저희가 선물 드릴 테니까 문자 많이 참여 많이 해달라는 이런 그런 의미죠. 6251 쓰시는 분 순디 축하합니다. 1500 도전. 아 저는 천 번째 문자로도 1000개가 넘 된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면은 아 많은 분들이 정말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기분이 좋습니다. 뭐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주보름님 완화에서 이런 도파민 터지는 순간이라니 하, 정말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죠. 내일도 이 진정한 도파민 완화의 도파민은 좋은 음악이죠. 내일 젠제 음악 토마스 쿡이 또 좋은 음악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 도파민을 빵빵 터트려 줄 거라 믿으니까요. 내일 또 와서 좋은 음악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 국가스텐의 꼬리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그리고 휴가 떠난 신보미 작가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어봤을 겁니다. 한다고 했는데 일의 결과가 좋지 않다. 차가 꽉 막힌 터널 속에 오래 있자니 숨이 막힐 것 같다.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싸운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이 차갑게 변했다. 어쩐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쑥덕거리는 것 같다. 이런 상황들의 공통점은 분명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막막하다는 겁니다. 마치 길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같이 심정이라고 할까요? 세상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다는 무력감. 이런 상태를 우리는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대체로 불안합니다. 불안해보지 않은 사람 없고 시시때때로 불안하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불안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안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땐 몸과 마음을 살살 달래주기로 합니다. 음악도 그 한 가지 방법이겠죠. 자, 8월 18일 화요일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첫 곡으로 도이치의 엔자이어티 듣고 오셨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 불안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안해지기도 한다라는 글을 좀 읽다 보니까 저도 불안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불안들이 올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과하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마음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불안이 조금 생겼던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불안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잘 찾는 길을 각자 잘 찾아봐야

0: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봤고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3일간 여름 휴가를 떠난 배철수 DJ를 대신해 음악 캠프 진행을 맡은 스페셜 DJ 카더가든입니다. 벌써 좀 이틀째 DJ를 조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금 괜찮으실지 괜찮게 듣고 계신지 계속 좀 걱정 어린 마음뿐입니다. 고윤경님, 카더가든 오셨다고 해서 미니 틀었어요. 8시까지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희님, 반가워요. 카더라님이시군요. 목소리만 듣고 누구시지 했는데 기대돼요. 잘 부탁드려요.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TV.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2282님이 신청해 주신 셀레스트의 Stop This Flame이었습니다. 네, 사연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동환님, 카더가든님, 수염이 저랑 비슷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수염 기르신 분들을 보면 저도 요새 뭔지 모를 친근감이 들면서 반갑다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김근영님, 노래 줍줍 시작. 라디오에서 노래에 줍는다기보다는 노래를 알게 되는 기쁨,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김근영님도 좋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김희연님, 오빠 제 이상형인데 친구들한테 말하면 비웃어요. 전 진짜 레알 진심인데. 희연님만 진심이시면 되죠. 친구들이 뭐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도 비웃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웃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신청곡 더 만나보겠습니다. 2140님, 대청소하며 듣고 있어요. 초파리 박멸을 위해 남은 음식물이며 재활용 쓰레기까지 다 갖다 버린 중이에요. 대청소할 땐 음악이 빠질 수 없죠. 토토의 조지포지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저희 집을 청소해 주시는 어머님도 청소를 하실 때는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으십니다. 그게 이제 어머님을 신나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저는 더 크게 들으시라고 항상 블루투스 스피커도 준비해 드리는 편이고 아주 좋은 선생이십니다. 청소할 때 신나는 음악. 5870님, 중학교 동창들이랑 캠핑 왔어요. 지금은 저녁 장보러 마트로 이동 중입니다.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노래 신청해봐요. 자미로콰이의 버터플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나는 노래에 자미로콰이 뭐 약간 국룰 같은 느낌인데 요거 2140님의 신청곡 토토의 조지포지, 5870님이 신청해주신 자미로콰이의 버터플라이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자미로콰이의 버터플라이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토토의 조지 포지였습니다. 토토 자미로콰이는 저와 함께 연주하는 저희 밴드 멤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곡을 어떤 앨범에 어떤 곡을 아무렇게나 재생하셔도 무조건 좋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두 팀의 곡이었고요. 다음 곡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4200님, 공항에서 교대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오늘은 야간 근무라 집에서 편히 쉬며 듣고 있어요. 요즘 휴가철이라 그런지 공항엔 여행객들이 엄청 많답니다. 저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네요. 존 메이어의 벌처스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휴가철인데 본인은 여행객들을 바라보면서 떠날 수는 없고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계신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연휴철에는 쉴 수가 없어요. 보통은 그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일할 때 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래서 4200님도 그런 마음에 좀 위안을 가지시면서 신청하신 노래 틀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아직은 여름의 힘이 쌩쌩합니다. 비그치고 나니까 다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25도 안팎으로 시작돼서 낮에는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이 심해지면서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는데 내일도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5에서 많게는 60mm까지 되겠는데요.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되는 만큼 우산 챙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남 해안은 이미 지반이 약해져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은 어떻게 구분될까? 정상적이지 않을 때 비정상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상은 좋고 비정상은 나쁜 것인가? 그 이분법적인 경계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 크리스토퍼 볼라스라는 영국의 정신분석가는 정상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증후군이라는 것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정상 증후군이란 정상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 정상도 너무 정상이면 병이라는 얘기다.

겉으로 그런 사람은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안정돼 보인다. 외향적이고 영리하고 조직에서 맡은 일도 완벽하게 해낸다. 무엇보다 자신의 충동과 욕망을 완벽하게 컨트롤한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정상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과 기대에 맞춰 사느라 자기 감정을 무시했고 성찰 같은 건 필요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내면은 점점 공허해져 갔고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더 큰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늘이 없다. 정호승 시인은 그의 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한 채의 그늘을 얻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카더가든은 오늘 사람이 마음에 품고 사는 그늘에 대해 생각한다. 그늘은 시련이나 눈물, 고통이나 실패를 가리킨다기보다 그 관문을 통과해서 다지고 이뤄내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토대를 뜻할 것이다. 그늘은 빛이 뜨거울 때 쉬어가는 곳이다. 올 여름의 그늘을 떠올려보라. 그늘이 지닌 깊이와 그 위대함을 알 수 있다.

네, 카더가든은 오늘에 이어 들으신 곡 스키드로우의 In a Darkened Room이었습니다. 저는 그늘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동의를 좀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좀 생각해보면 고생을 조금 많이 해서 가끔 얘기를 나누는 조금 뮤지션 친구들한테는 고생을 전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냥 단번에 스타가 되어라. 단번에 스타가 되어서 그 자신감과 그 기세로 쭉쭉 좋은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이 많은 사람인지라 그 조금 고생을 하면서 조금 저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를 좀 알게 된 것도 있었고, 지금도 하루하루 좀 이 음악 캠프 진행하면서도 얼마나 제가 모자른지를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을 조금 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글들이었던 것 같고요. 음악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7180님,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드디어 신호가 걸렸네요. 블랙퓨마스의 컬러스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249님, 헬스장 와서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새벽에 와야겠어요. 신청곡은 커머도어스의 Night

shift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헬스장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새벽에 가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저는 식당에도 사람이 많아서 줄을 서는 것도 좀 잘 못 견디고 헬스장은 뭐 가보진 않아서 잘 가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널널하게 운동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퇴근하면서 듣고 계신다는 분도 블랙피마스 노래는 너무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서 블랙피마스의 컬러스, 커머드 월스의 나이트 시프트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0: 모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오늘은 저 카더가든이 DJ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다 갔네요. 잠시 후 3, 4부에는 제가 애정하고 평소 즐겨 듣는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음악 생활을 하면서 저희에게 영향을 준 곡들도 있고 추억이 담긴 인생 음악들, 개인적으로 정말 아끼는 곡들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많이 준비해왔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부 끝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316님이 신청해주신 디인터넷의 홀드온 듣고 3부에서 만나요.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실력만큼 인성도 참 중요하죠. 그걸 보여주는 스타 농구 선수가 독일의 레전드 덕 노비츠키였는데요. 하루는 훈련을 마치고

0: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달라고 부탁했다지요. 중요한 약속을 잊어서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알고 보니 체육관 경비원에게 훈련 끝나고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는데 그걸 깜빡했으니 경비원이 퇴근하기 전에 얼른 달려가자는 거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루소가 말했었다죠. 인성은 위대한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소한 걸로 드러난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3부 첫 곡으로는 제가 골라온 곡인데요. 컬치의 Always Forever였습니다. 이 노래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분이 좋아하던 곡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배철수 선배님 성대모사 하는 거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었어요. 똑같지도 않은데 왜 자꾸 따라하냐고. 장기하 형은 곧잘 따라하는 것 같은데 제가 따라하는 건 굉장히 싫어했어서 여기 나오는 김에 뭐 그때 생각도 나고 이 노래도 듣고 싶어서 좀 골라와봤고요. 카더가든의 음악캠프 3부 시작했습니다. 여름휴가로 자리를 비운 배철수 DJ를 대신해 저 카더가든이 월요일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3, 4부는 제 추천곡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벌써부터 정말 설레는데요. 남은 한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생각이 됐었던 어떤 싱어와 프로듀서의 조합으로 완성된 음반들이 저한테는 요새 굉장히 너무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합의 음반들 중에 조금 대표격인 음반과 곡이라고 생각되는 곡을 조금 골라와 봤고요. 다음 곡은 최근에 음악을 하는 친구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고 많은 어떤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뮤지션이에요. 특히 기타 톤에 있어서 아주 특유의 그 바리톤 기타와 또 특유의 디스토션이 있는데 그게 정말 어떻게 찢어놓은 기타 톤인지 모르겠는 그 맥기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맥기라는 뮤지션을 사운드 톤 메이킹보다는 이 뮤지션이 만들어내는 멜로디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저는 80년대 약간 시카고 같은 팀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쨌든 조금 본인 나이와 맞지 않는 연도의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아주 기이한 능력이 있는 뮤지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는 뮤지션이 아니더라도 정말 듣기 좋은 음반과 곡들이라서 특히 이 Are You Looking Up이라는 곡은 멜로디가 정말 좋거든요.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맥기의 Are You Looking Up 듣고 오셨습니다. 멜로디가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어요. 좀 올드팝 같은 기운이 있어가지고 백햄 청취자분들에게도 충분히 익숙한 온도의 노래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곡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밴드, 제 몸에 문신까지 새기게 만든 Arctic Monkeys라는 밴드의 I Bet You Look Good on the Dance Floor라는 노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곡은 제가 사실은 Arctic Monkeys의 모든 음반들을 다 사랑하지만 Arctic Monkeys가 조금 이제 외형적으로 음악의 스타일적으로도 조금 분기가 좀 나뉘는데 비교적 초창기에 조금 위치해 있는 곡이에요. 그때의 기세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런던 올림픽 세레모니에서 라이브를 할 때가 정말 너무 멋졌습니다. 너무 멋졌고 런던 올림픽에서 영국 팀이 이제 공연을 한다는 거에 너무 잘 어울렸고 그리고 저는 사실 너무 부끄럽지만 제 영상 중에 이제 제비다방이라는 곳에서 제가 공연을 하는 영상이 돌아다니는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알 수 없는 꼬랑지 머리를 하고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정확히 제가 알렉스 터너가 입었던 자켓을 똑같이 입고 그 꼬랑지 머리를 똑같이 제가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알렉스 터너의 스타일링은 정말 정교하게 스타일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알렉스 터너는 머리가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꼬랑지 머리를 해도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그 영상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누가 그렇게 자꾸 찾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그 영상 좀 지워주세요. 그 영상을 지워달라는 이 간곡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액티브 몽키즈 I bet you look good on the dance floor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악팅 몽키즈의 I bet you look good on the dance floor 듣고 오셨고요. 아, 역시나 기세가 있네요. 저 기세에 반이라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두 곡은 최근에 제가 작업을 이제 하려고 작업실을 조금 구해서 거기를 조금 이제 악기들을 들여놓는 과정에서 80년대 빈티지 신스들 그리고 드럼 머신들을 조금 많이 구비를 좀 했어요. 마침 좋은 매물들이 있어서 이게 상태가 좋은 빈티지 신스들은 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80년대에 출시가 됐던 악기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선배님들이 이제 보존을 잘 해두신 그 매물들이 그 비싼 가격과 함께 이제 제 손으로 이제 넘어오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다행히 어떤 분이

악기가 저처럼 이미 있는 상태에서 구비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악기가 세상에 그냥 처음 나와버렸고 이런 악기들을 통해서 음악을 만든 분들의 음반이 좀 궁금해서 또 뉴오더의 템테이션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80년대 후반쯤 90년대 초반부터 음반을 또 냈었던 에어의 플레이그라운드 러브도 같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난 사흘간 거제에 내린 비가 무려 960mm가 넘습니다. 지금도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위험한 곳으로는 접근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과 호남, 경북에 최대 30mm의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체로 많게는 30에서 40mm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남부권은 최대 60mm까지 요란하게 올 수 있어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이렇게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고요. 낮더위도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곳곳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인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9: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4부가 시작됐습니다. 4부 첫 곡은 더 킬스의 굿나잇 배드모닝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제가 잠이 많이 안 올 때 정말 단골로 듣던 곡이에요. 근데 제가 금주를 하고 잠을 정말 잘 잡니다. 그래서 요런 풍의 노래들을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내 안에서 정말 훌륭한 공연을 보여줬던 더 XX 같은 팀도 제가 잠이 안 오는 시간대에 많이 들었던 팀인데 이제는 킬스나 XX의 음악을 들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잠을 잘 잔다는 것만은 큼은 사실은 기쁜 일인 것 같아서 그래도 저에게 저를 잠을 재워주려고 노력해줬던 킬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바치면서 이 노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킬스의 굿나잇 배드모닝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청취자분들께서는 들으셨을 때 잠이 오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음악을 들으면은 그 시기로 확 돌아가게 되는 게 너무 그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단관극장 가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약간 VHS 기계를 좀 구하고 있어요. 그 기분 좀 느끼고 싶어서 배트맨 1이라든지 저는 그 배트맨 시리즈 정말 좋아하거든요. 배트맨 1, 2 그리고 이제 3, 막 배트맨 포에버, 배트맨 앤 로빈으로 가면서는 이제 막 비평가들의 이제 어떤 비판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단관극장 가면 중간에 영화 보기 싫으면 복도로 나오면 거기 TV 틀어놨거든요. 그럼 뭐 그 드라마 피아노 같은 거 그냥 보기도 하고 저는 반지의 제왕은 저는 지루해가지고 나와서 막 엄마랑 그냥 피아노 마지막 회 이런 거 보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요 굿나잇 배드모닝도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이 음반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자가 많지 않고 근데 분명히 시끄러워요. 근데 반주가 많지 않아요, 악기가. 그래서 이런 음악이라는 게 있구나. 정형화되지 않은 어떤 편곡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게 만들어준 그런 영국 뮤지션들이 있는데 킬스도 저한테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여서 그때 막 음악을 탐구하던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중한 곡입니다. 다음 추천해드릴 곡도 요 뮤지션도 제가 고등학교 때가 아니면 20대 초반쯤 알게 된 뮤지션이에요. 제임스 블레이크고 지금 뭐 거장이죠. 신이죠. 제임스 블레이크는 매번 어쩜 이런 음반을 만들지? 이런 음반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제임스 블레이크는 음반을 좀 자주 냅니다. 최근에 발표한 트라잉 타임즈라는 음반도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고 이것이 어떤 제임스 블레이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라는 게 정말 너무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데 이 Barefoot in the Park는 그 전에 전전쯤인가 나왔던 음반이에요. 이건 아마 이 음반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로살리아와 함께 했던 트랙이고 이거 노래 정말 좋습니다. 뭐 제임스 블레이크가 풀어내는 전자음악에 조금 반감이 있으실지라도 이 노래는 아마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블레이크를 아예 모르셨던 분들도 이 노래는 한번 꼭 들어보시는 게 어떨지 특유의 감정선이 있습니다. 이 노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임스 블레이크의 Barefoot in the Park 듣고 오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제임스 블레이크가 안내하는 어떤 울적하지만 울적하진 않아, 보고 싶지만 보고 싶진 않아, 이런 특유의 저는 그 가운데의 감정선에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 곡이었고요. 다음 또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디온이라는 뮤지션이에요. 디온이라는 뮤지션의 Only You Know라는 곡인데, 이 노래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약간 특별하지까지는 않고요. 그냥 약간 하하하 웃음이 좀 지어지는 전 사연이 좀 있는데, 최근에 디존이라는 뮤지션이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습니다. 요새 굉장히 좋은 음반을 발표를 해서 최근 코첼라나 이런 페스티벌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또 펼치고 자기만의 이제 음악 세계를 펼쳐나오고 있는 뮤지션이 있는데, 저는 친구가 이 노래를 추천해줬길래 디존 노래인 줄 알았어요. 스펠링이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은 디온이고 디존은 중간에 이제 J가 있는데, 그걸 헷갈려서 제가 디존이 음악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 디존은 어쨌든 좀 네오소울 기반의 뮤지션이기 때문에 요 Only You Know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평화롭고 상당히 일요일 아침에 어울리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를 생각에 빠진 거예요. 디존이 갑자기 왜 이런 노래를 할까? 정말 혼자 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접을 떤 겁니다. 저 혼자. 디존은 가만히 있고 디존도 디온도 다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 착각을 좀 했어도 그 친구한테 그래서 야 디존 갑자기 왜 이런 노래 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예, 그래서 아 역시 똑바로 알고 똑바로 듣자, 똑바로 사고하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줬던 곡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한번 들어보세요. 디온의 Only You Know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하드네 음악 캠프 벌써 끝곡 소개할 시간만 남았네요. 저와 함께한 두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첫 회 때보다는 조금 낫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신청곡을 전부 다 틀어주셔가지고 저는 실제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진행을 한다. 너무 기쁜 자리네요. 여기는 굉장히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선배님이 하시던 자리에 요 며칠이라도 이 공백을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좀 나아지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도 함께 하니까요. 제가 골라온 끝곡 LCD 사운드 시스템의 오 베이비 골라봤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뮤지션입니다. LCD 사운드 시스템의 오 베이비 들으면서 카더가든의 음악 캠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남혜정,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카더가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가슴 뛰는 일을 찾기 위해 좋아하던 일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속옷법으로 하나씩 지워나갔죠. 유년 시절부터 한 번도 질리지 않았던 단 하나, 아이스크림이 남더군요. 그렇게 녹기 전에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항상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주지 않죠.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의 즐거운 마음처럼 이 찰나를 정성껏 음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차분히 돌아보면서 쓰는 생활일기. 고마운 일을 떠올리며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이끄는 감사일기. 오늘 하루 휘몰아친 감정을 글로 확인하며 나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감정일기 등 일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기는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기억력을 뒷받침해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쌓인 감정을 쏟아냄으로써 머릿속을 비워낼 수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입니다. 일기 쓰기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가득 찬 오늘을 비워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야 또 내일을 살죠.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가끔씩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아, 이건 진짜 나중에 돌아보면은 좋은 기억이 될것 같네요. 뭐, 그리고 공연장에 여러 가지, 뭐, 기념?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눠주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 콘페티라고 하죠. 색종이나 뭐 이런 거, 팡! 터트렸을 때 그거 몇 개씩 주워오기도 한 거, 저도 좀 모아뒀었는데, 이 다음에 보면은 이게 얼마나 찬란했던 날들의 기록으로 보일까 싶더라고요. 자, 오늘 별밤이요.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일기장이 되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감정, 뭐, 또 털어놔야 편히 잘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미니창, 문자창에다가 쏟아내세요. 그러다가 생각난 노래 있으면 같이 보내주셔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이번 주에는 부엉이들을 위해 준비한 영화 티켓 선물 있습니다. 8월 26일에 개봉하는 영화 경주기행인데요. 이정은, 공효진, 박소담, 이연 배우가 내 모녀로 출연해서 따뜻한 가족의 뜨거운 울분, 예측 불가의 전개까지 모두 담긴 영화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해외 영화제에서도 주목한 이번 영화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문자로 성함 적어서 신청해 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0: 액셀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흔들리는
1: 시간 속에 한여름밤 별밤에서 펼쳐지는 음악축제 썸머 페스타 인 별밤. 세 번째 무대를 뜨겁게 달궈줄 주인공은 밴드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기다릴게요.

0: kissed me under the lamppost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듣고 오셨고요. 별밤을 일기일장 삼아서 보내준 사연들이 왔군요. 0715님. 아들 논산훈련소 입대시키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벌써 보고 싶네요. 무탈하게 훈련 잘 받으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마음이 너무 헛헛하시겠어요, 0715님.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 건 너무 폭염일 때를 살짝 피했다라는 거 정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0715님 마음도 그렇죠? 무탈하게

잘 돌아오시기를 진짜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녀분들 지금 입대시킨 부엉이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종종 사연 보내주세요. 4072님은 조금 늦게 온다던 학생이 연락두절. 수업에 오지도 않네요. 1대1 수업이라 수업 마치는 시간까지 저 혼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열받죠? 헐. 이거는 그거 뭐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노쇼라 냉정하게 그 레슨? 이라면 레슨비에서 이제 삭감해야죠. 이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해도 돼. 벌금 차원으로. 근데 뭐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던 학생이 그런 거면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늦게 온다던 사람이 아예 안 오고 있다. 뭐 어떤 상황이지? 그리고 어떤 수업인지? 많은 것들이 궁금해지는 사연입니다. 7116님, 존경할 수 없는 어른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힘겨워요.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지치는 게 정말 괴롭네요. 퇴근길에 갑자기 라디오에 하소연 해봅니다. 아유, 어른이라고 다 존경할 수 있나요?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은 드물게 나타나서 더 빛나는 법이거든요. 그냥 나와 나이에 그냥 그 숫자만 다른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언어만 당연히 예, 공경의 언어를 쓰시고 어른인데 왜 저러지 하면서 모든 행동을 보면은 7116님만 손해니까 그렇게 우리 한번 정신 승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별밤이 일기장이다 생각하고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문자랑 미니로 다 보내주시고요. 소란의 스위치 들을게요.

0: 뭐해?
1: 왜?
0: 아니, 아, 내가 요새 좀 신경 쓰이는 애가 있거든. 근데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 에? 그래서 네 마음은 뭔데?

0: 끊겼어. 오!
1: 소란의 스위치 이어서 다비치의 지극히 사적인 얘기 들었습니다. 송혜민 님이요. 중앙아시아 3개국 가족 여행 후 내일 한국 갑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에 키르기스스탄 트레킹이 제일 힘들면서도 기억에 남습니다. 11살 아들과 50km 정도 트레킹했거든요. 너무 더워서 빨리 한국 가서 냉면 먹고 싶습니다. 와, 진짜 인상 깊은 그 기행일지입니다. 와, 멋져요. 진짜 이 나라별로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 오셨죠? 11살 아들이 트레킹 한 것도 그것도 대단한데요? 이런 경험이 좀 쌓여 있던 아드님일까요? 아무튼 지금 이제 아직 해외에 계신 건데 살짝 그래도 시원해진 한국이라서 돌아오면은 또 기분까지 더 좋으실 것 같네요. 돌아와서 냉면에 만두도 살짝 추가하지요. 최지연님은요, 오늘은 3주간의 딸아이 방학이 끝나고 개학날이었습니다. 그간 아이들 챙기느라 돌보지 못한 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차 한 잔과 책 한 권 그리고 운동하며 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이들 방학이 끝날

할 때가 이제 비로소 살짝이나마 숨 돌리면서 한숨 돌릴 때겠군요. 우리 학부모 부엉이 분들은. 자, 노래 하나 듣고 2부로 다시 올 테니까 사연과 신청곡은 계속 보내주시고요. 존 박의 블러프.

0: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날씨는 어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뀔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 아침부터 태양이 무서운 기세로 떠올랐는데 이젠 그 시간에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 보면 팔에 닭살이 올라올 정도로 쌀쌀하다. 8월 중순이 지났으니 2026년도 절반을 지나 하반기로 접어든다. 더위가 가시니 좋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도 있다. 우리 집에는 내년에 16살이 되는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덜 부지런해도 될 텐데 말이다. 이제 노환이 오면서 급하게 차에 태워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때도 있고 처치를 기다리는 동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흘러가는 시간이 속절없이 느껴질 때도 있다. 상태가 괜찮아져서 다시 산책을 할 때도 또 숨이 가빠오진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되지만 우리가 함께 보내는 지금을 소중히 여기려고 한다. 우리 집 강아지 하동이의 시간이 잔잔하고 무탈하길 바라며 말이다.

The Sacred Souls의 Live For You 오늘 사연 주신 백현아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갈 때 처치를 받고 다시 복귀했을 때 상태가 괜찮아지면서 다시 공원을 산책할 때 항상 우리 하동이와 김이나 씨 라디오를 들어요. 이나 씨가 만드는 별밤이란 공간은 매우 호젓하기도 하고 잔잔한 삶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려서 편안해지거든요. 노견과 함께 살면서 조마조마해질 때마다 저를 진정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려고 사연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희 고양이보다 한 살 어립니다. 제가 그 마음 너무너무 잘 알고요. 이제 올해 또 그 형아 고양이는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 보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에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진짜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을 마음 깊숙이 하나하나 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건강하게 잘 키우셨네요, 현아님. 강아지랑 고양이랑은 또 달라서 고양이는 이제 15세를 종종 넘기는데 자주 강아지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온 거 보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올해 현아님이랑 행복한 날들 오래오래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현아님도 마음 힘들 때마다 여기다가 툭툭 털어놔주세요. 백현아님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무탈했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하루 얘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는 동안에 이소라의 그대와 춤을 들을게요.

이소라의 그대와 춤을 이어서 정승환의 에필로그 들었고요. 요즘이 개학 시즌인 동시에 코스모스 졸업 시즌인 것 같습니다. 0581님께서 저 드디어 오늘 코스모스 졸업했어요. 처음 선택한 게 저랑 맞지 않아 중간에 편입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여름 졸업을 했는데 그래도 몇몇 안 되는 졸업생들과 학사모도 던지고 부모님과 사진도 찍었어요.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된 하루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축하드릴게요. 몇몇 안 되는 분들과 함께 한 만큼 추억의 밀도는 더 높을 겁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홍은수님은 대장부엉, 저 오늘 드디어 척척 석사 됐어요? 학위복이 너무 더워서 안에 수영복 입고 싶었음. 교수님이랑 사수 오빠한테 편지랑 선물도 드리고 연구실에 간식도 마련해 놓고 오니 뿌듯해요. 섭섭한 마음 없이 시원하기만 한중 드디어 끝이다라고. 아, 여기 또 너무너무 고생한 부엉이가 한분더 계셨군요. 수영복 입으면 더 더울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이게 딱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날 너무 지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입으면 위험한가? 수영복, 더운 날 수영복 입는 게난 너무 싫은데 물에 들어갈 순 없잖아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칭찬도 드리고요. 박진희님은 우리 집 미니미들이 다 개학해서 그런 건지 쉽지 않은 날들이 계속 되는 게 평범한 일상이겠지만요.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보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시원섭섭 또는 시원만한 사연 또는 약간은 섭섭한 사연 각지각색의 풍경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버레츠의 Be My Baby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하루님이 오늘 해 떨어지고 자전거 좀 타봤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내가 직접 움직여서 바람을 가르는 느낌 너무 신나요. 이번 가을까진 자전거다. 신청곡 남겨요. 정인 게리의 자전거라고 남겨주셔서 요 노래 듣고 3, 4부로 와서 계속해서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정인 게리의 자전거.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0: 어깨 힘줄 수술 시 팔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보호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들으면서 별밤 3부 왔는데 너무 또 귀여운 사진이 도착했어요. 사연과 함께. 6047님. 예전에 별밤에 사연 쓰면서 저희 집 강아지 사진 보내니까 이나님이 스컹크인 줄 알았다고 하셔서 저 길 가다가 완전 빵 터졌잖아요. 저희 집 강아지는 블랙 시츄입니다. 파양돼서 보호소에 있던 한 살 아이를 입양해서 6년간 키우고 있어요. 얘는 진짜 바둑이네 하는 분들이 있고 블랙 시츄는 난생 처음 봤다며 신기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보내주셨나? 이름 모르는 거죠. 저는 그냥 일단 가끔 사진 보내주실 때 스컹크라고 불러도 되나요? 너무 스컹크야. 털의 느낌이 너무 예술이고요. 그리고 약간 크루엘라도 닮았어. 그 101 달마시안, 그 뭐지? 101마리의 강아지인가? 그 아무튼 동화책에 나오는 크루엘라. 크루엘라가 강아지가, 크루엘라가 키우는 강아지. 아, 너무 귀여운데 6047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저희 별밤에서 또 강아지 고양이 사진은 언제나 널리 널리 자랑하고 싶어서 올리고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좀, 그리고 강아지 이름도 좀 알려주신다면, 물론 저는 스컹크라고 부를 수 있지만요. 아, 정들 강아지가 또 생겼네요. 예.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자, 읽을 게 있고.

나 오늘 부엉이 만난 썰을 안 풀었네. 여러분 제가 그 하는 운동 중에 기능성 트레이닝이라고 제일 강도 높은 운동이 있는데 원래는 저 혼자 또는 한 명 정도 더 있는데 오늘따라 저 말고 두세 팀이 더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데 하필이면 남은 두 팀이 너무 운동 그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오늘따라 좀 위축되는데 좀 구석으로 가면 안 돼요? 나 괜찮습니다. 선생님, 좀 저를 안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도 내 또래이거나 나보다 조금 위신 것 같은데 몸 이 근육이랑 운동 능력이 저분도 너무 잘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유 남자분은 물리치료사고 여자분은 필라테스 선생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 필라테스 선생님이라는 분이 와서 저 부엉이에요 하시는 거예요. 와 그분 진짜 운동 멋있게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들으러 오신댔는데 어떻게 됐지? 아무튼 그런 썰이 부엉이로도 마주쳤다. 근육 부엉이였다. 이 얘기 드리고요. 별밤 3, 4분은 미분당,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화요일 별밤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만나보고 있는데 장혜진님이요. 저 오늘 정말 누구한테라도 하소연하고 싶은 날이네요.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하는 것도 서러운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전남친이 새로운 연애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쉽게 새로운 마음을 드릴 수 있는지 저는 어렵던데. 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괜찮았나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예진님. 이 와중 야근하는데 이거 언제 아신 거예요? 오늘 아신 거예요? 하, 참. 그래도 사람 마음에 쉽게 안 들였다가 떠나보내는데 오래 걸리는 예진님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제 짝을 만났을 때 그 안정감은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알겠죠? 쉽게 새로운 마음이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뭐 그게 막 크게 뭐 잘못됐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예진님처럼 좀 이렇게 그런 템포 있잖아요. 좀 묵직한 템포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같이 살 짝은 아닌 게 확실해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진님 같은 분은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마땅합니다. 너무 혼자서 야근하신다는 거 너무 서러울 것 같아서 별밤에서 선물 하나 챙겨드릴게요. 주승유님,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불합격하고 말았어요. 떨어진 아쉬움보다도 주위에서 믿고 응원해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못내 미안한 밤입니다.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 신청해요. 승유님, 뭐 아쉬움보다 왠지 근데 사연에서 여전히 씩씩함이 느껴집니다. 예, 네, 알겠죠? 여전히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시험이 합격 소식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서 그렇지 그런 사연을 우리는 주로 그리고 그럴 일이 있을 때 사연을 많이 보내서 그렇지 불합격이 뭔가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일이에요. 또 한 번 도전하실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김진희님, 아이들이 개학하니 천국이에요. 퇴근 후 느긋하게 간단한 저녁을 챙겨 먹고 설거지까지 끝내놓고 이렇게 간만에 별밤을 두 귀에 가득 담을 수 있다니요. 오늘따라 대장범 목소리가 더 꿀같이 달콤하게 들려요. 도경수의 팝콘 신청을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런 사연들 도착하는 시즌이군요. 예. 아이들 계약했다. 이제 약간 좀 나도 쉰다. 이런 사연들 좋습니다. 두 분 신청곡 들을게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도경수의 팝콘.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에 이어서 도경수의 팝콘 들었고요. 김영식님, 5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13개월 아이의 엄마 아빠는 각자의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엄마는 야근이라 아빠가 아들 재웠고 이제 라디오 들으며 집 치우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영식님. 휴가를 마치고 난 뒤에

배웠고 이제 라디오 들으며 집 치우고 있습니다. 화이팅이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영식님. 휴가를 마치고 난 뒤에 묵묵히 일상으로 바로 복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일상이겠지요. 김혜원님은 늦은 여름 휴가 갈 준비하고 있어요. 휴가 가기 전에는 항상 설레는 것 같아요. 여름 더위 시원하게 해소하고 올게요. 로지의 바다 가자 듣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렇게 약간 휴가를 남들 다갈 때랑 다른 시기에 쓸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더 고즈넉한 휴가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번 저를 화나게 하는 사진이 도착했어요. 저 귀여운 걸 보면 화가 나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6694님인데 비 오는 날 강아지한테 우비 입히고 좋아하는 산책했는데 집에 와서 싫어하는 목욕시키니까 애기 표정이 시무룩하네요. 산책하지 말고 집에서 놀아줄 걸 그랬나요? 장범준의 소리 없는 비가 내린다 신청합니다 라면서 강아지 사진 두개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두 장인데요. 저는 이두 마리가 한, 이두 사진이 한 마리의 사진이라는 것을 일단 놀랍니다. 이것도 빨리 허락 받아보세요. 왜냐면 부엉이들의 판결이 필요한 게 강아지의 비율이요, 몸의 비율이 약간 그러니까 그 투어스 같달까? 5세대 아이돌의 비율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10등신의 느낌? 왜냐면 한 사진만 그 우비 입고 서 있는 사진 봤을 때 다리가 너무 길고 너무 늠름해요. 근데 집에 와서 시무룩해진 얼굴을 보잖아요. 그냥 두 손바닥에 올라올 것 같이 생긴 작은 강아지예요. 이게 좀 이상해.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저는 조금 화가 나요, 지금 또. 너무 귀엽고 웃음이 나고 다리가 왜 이렇게 긴 거예요? 얼굴 왜 이렇게 작고 진짜. 아, 오늘 강아지 사진 참 좋네요. 아까 그 스컹크는 잘 있나? 로지의 바다 가자, 장범준의 소리 없는 비가 내린다 들을게요.

로즈의 바다 가자, 장범준의 소리 없는 비가 내린다 듣는 동안에 역시 강아지 사진 얘기 나오면은 질 수 없지 하면서 반려동물 사진 많이 도착해서 너무 좋습니다. 3808님이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제가 본 야옹이 중 최고 고양이 사진 보냅니다. 라면서 약간 이분은 존댓말을 써야 될 것 같은 포스의 고양이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양이이고요. 근데 화가 좀 나셨어요. 확실히 알아요. 난. 미간이 저렇게 조금 도톰하게 부풀어 올라있는 거 보니 이제 사연 보내신 분이 뭔가 크게 잘못을 한 모양이에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건지 저 지금 일단 다녀와야 되니까 4부에서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신청곡이랑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고 4부로 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4부 시작했는데요. 부엉이들 그리고 부엉이들과 함께 사는 고양이 강아지들도 다 지금 4부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하루님이 모두 공유 원추 사진 다 공유해달라고. 앞으로 사진 보내주실 때 이름도 좀 알려주시고 사진 올려도 됩니다. 안 됩니다. 꼭 대장보고만 보세요. 이렇게 꼭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반려동물 사진이 또 자랑하려고 이제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분들은 그 이유도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별밤 인별 오시면은 볼 수 있게 지금 올리고 있나 봐요. 허락받은 사진인데. 더 많은 또 털복숭이 사진들 좀 보내주셔도 좋고요. 양민영 님이요. 저녁 과식해서 뛰러 나왔는데 바람도 불고 선선해서 뛰기 좋네요. 목표 지점까지 와서 쉬면서 메시지 보내요. 하으라, 너무 쿨해. 달리기 하는 사람들 너무 힙한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못하고 있는 거. 큰맘 먹고 몇 번 해봤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듯이 러닝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이 골반 비대칭 좀 있어갖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뛰면 한쪽 발만 발목만 이렇게 휙휙 돌아요. 약간 운동 좀 또는 신체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이거 왜 그런지 아실 텐데 요거 좀

고쳐지면 저도 힙하게 뛸 겁니다. 6346님은 마음이 복잡해서 공원을 걷고 있어요. 제법 선선해진 밤 공기와 포근한 대장 목소리, 진한 풀향기까지 별밤 덕분에 모처럼 편안한 밤입니다라고. 그래요. 지금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건 내가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더 걔네들이 기승을 막 부리면서 자꾸 영역을 넓히는데, 진짜 그냥 몸을 움직이면 내 마음 안에 있었던 지저분한 것들이 내가 들어가 정리하여 다정 깨끗해집니다. 더 편안해지시길 바라겠고, 엄나영님이 초등학생 둘째 셋째가 개학했어요. 여름방학은 짧아서인지 금방 지나간 것 같네요. 아직 낮에는 많이 더워서 걱정되지만 아이들 새 학기 적응 잘하길 엄마가 응원할게. 제이레빗의 해피띵스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305님은 친구랑 한창 떠들다가 방금 헤어지고 혼자 가는 길인데 뭔가 쓸쓸하네요. 집에 가는 길에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요. 진영 피처링 최유리의 왜 사랑. 뭐가 쓸쓸해요. 저랑 이렇게 놀면서 가고 있는데. 저랑 한참 떠들고 있는 걸요. 저 여기 있다고요. 신청곡 보내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린대요. 신청곡도 같이 듣죠. 제이레빗의 해피 띵스 그리고 진영 피처링 최유리의 왜 사랑.

제이래빗의 해피띵스에 이어서 진영 피처링 최유리의 외사랑 들었습니다. 4213님께서 1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던 쇼핑몰 시작했어요. 아직 시작 단계라 매출도 저조하고 직접 사진 찍고 페이지에 올리는 과정을

들어와서 작업할 게 끝도 없지만 대장부 목소리 비타민 삼아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용기 있는 결정. 그리고 지금 에너지가 너무 좋게 느껴집니다. 이 진짜 힘든데 제가 친구랑 한 2년 넘게 했나? 저 인터넷 쇼핑몰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었어요. 2년 못했나? 그치만 그때 되게 재미는 있었어요. 예, 친구랑 둘이 시장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떼어서 사진 찍고 그리고 꼭 그 새벽에 가면은 맛있는 그 야식 파는 식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친구랑 저는 꼭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 그게 참 추억입니다. 3854님 저희 집 사랑둥이들입니다. 어, 털복숭이들이 왔군요. 오늘 임플란트 심었고 지금 수술 후 집에 가고 있어요. 범진의 인사가 듣고 싶네요. 아, 임플란트는 3854님이 심으신 거겠죠? 그죠? 강아지. 근데 이제 강아지 보내주신 강아지의 얼굴이 본인이 임플란트를 심었다는 뜻이. 그러니까 너무 아련해요. 왜, 뭐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 강아지는 어떤 틈에 이렇게 아련한 얼굴로 네? 우리 사연자분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며 옆에 이 수많은 고양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7마리예요. 고등어, 치즈, 깜장이. 아, 뭐가 약간 식당이거나 집? 집이면 되게 멋있고 아니면 이렇게 일터? 장사하시는 곳 같은데 고양이들 머물고 가게 공간을 마련해 두신 분 같아요. 좋은 사람. 빨리 이분께 선물 보내드려요. 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 고양이들. 치즈냥이는 왜 이게 망보고 있나? 다른 영역의 고양이도 못 오게? 너무 귀여워요. 강흥천님께서 오늘 개학 대비 출근

이렇게 계약 때문에 또 한풀다시 바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범진의 인사에 이어서 이적의 가치 걸을까 듣고 올게요.

0: 구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8월 18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털복숭이 친구들의 사진이 너무 밀려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들 자랑할 줄 알았으면 내일 조금 더 하고 싶다. 9731님이 보내주신 우리 검은고 케이스에 도대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 조폭의 표정을 하고 있는 깡패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권나리 고양이님. 그리고 0248님의 율무는요. 조금 너무 예쁘게 생겨서 약간 사료 모델해야 돼. 예. 코기거든요. 코기. 외식 코기인데 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죠? 즐거운 일 있었나? 너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인데 7734님의 또당이라는 할머님이라고 합니다. 강아지. 문학. 이건 문학견입니다. 뭔가 지금 시를 떠올리고 있어요. 틀림없이 시를 떠올리고 있는 게 틀림없는 또당이. 그리고 7530님의 행운군. 11살인데 놀랍도록 동안인 치와와로 추정됩니다. 근데 약간 뭔가 멍하니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1552님께서 아이 학원 대기하면서 문자 보내요. 사실 저희 강아지 비앙코 자랑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신청곡은 술탄 오브 디스코의 숱한 밤들이요. 비앙코는 어딨죠? 아, 오늘의 헤드라이너답군요. 비앙코는 정말 여러분 비앙코처럼 생겼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궁금한 분들 지금 별밤 SNS 그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쪽 그쪽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고 있으니까 비앙코처럼 생긴 강아지가 뭐지? 생각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린 강아지의 모습들 고양이랑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휴! 우리 털 친구들까지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가슴 뛰는 일을 찾기 위해 좋아하던 일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속옷법으로 하나씩 지워나갔죠. 유년 시절부터 한 번도 질리지 않았던 단 하나, 아이스크림이 남더군요. 그렇게 녹기 전에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항상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주지 않죠.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의 즐거운 마음처럼 이 찰나를 정성껏 음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릴 때는 왜를 진짜 많이 묻지만 크면서 좀 줄어들죠.
1: 괜히 물어보기 귀찮고 몰라도 사는데 문제 없고요.
0: 근데 사실 그런 궁금증이 있어야 진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새로운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몰랐던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1: 그래서 또 제 DJ 애칭이 궁금한 게 많은 궁디 아니겠습니까? 도균이는 왜 팬들이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할까? 성일이는 왜 동네 친구 같은 편안함을 추구미일까? 매일매일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0: 그 대상이 무엇이든 누구든 세상에 쓸데없는 궁금증은 없습니다. 더 많이 궁금해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밤.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82 메이저 남성모.
0: 저는 조성일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8월 18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하츠투하츠의 스타일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번 주 친친방 스페셜 DJ 궁금한 게 많은 궁디 에리투 메이저 남성모
0: 빵을 좋아하는 빵디 에리투 메이저 조성일입니다. 예.
1: 좋습니다. 자, 친한 친구 방송반은 학교 방송반 컨셉으로 진행되는 라디오로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더 학교 방송반스럽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0: 그래서 착장부터 교복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궁디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1: 저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입니다. 오. 장학생. 네, 학교 행사 뭐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받은 장학금은 아니었고요. 오. 행사 이런 것들 많이 참여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네,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0: 저도 사실 우리 궁디처럼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고 오. 그리고 이제 저는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엄청 많아서 오. 교과도 제가 만들고 그리고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랑 엄청 친해서 아직까지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 선생님들과 친한 아이 였습니다. 저는
1: 선생님들 굉장히 예뻐하셨습니다.
0: 그래요? 네. 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 궁디 안 예뻐할 수가 없죠.
1: 하긴
0: 궁디는 이렇게 되게 착장을 진짜 학생처럼 잘 입었는데 네. 저는 사실 이렇게 교복에 넥타이만 맸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또 선도부였어요. 고등학교 오. 때 교복 제대로 안 입으면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적고 댕겼는데 아. 근데 지금 하서 지금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좀 미안한 게 저도 교복을 제대로 안 입었거든요.
1: 아, 뭐야 그러면.
0: 약간 내로남불이 좀 있었던 선도부였습니다.
1: 그러니까
0: 죄송해요.
1: 아직도 내로남불 있잖아. 자, 아무튼 네? 1642님이 선도부 성일이한테 잡히고 싶어요.
0: 저한테 와. 잡히진 않고요. 저한테 이름만 적히고 선생님한테 잡힙니다. 아. 어떡하죠.
1: 맞아요.
0: 제가 저한테 오면은 제가 꽉 잡아드릴게요. 손이라도 꽉 잡겠습니다.
1: 오호.
0: 네. 자, 그럼 민주님께서 고등학교 가면 궁디빵디 같은 선배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없더라.

0: 없겠지 이미 졸업했는데.
1: 아 너무 티다.
0: 네? 아니
1: 너무 티예요.
0: 아 선배 있는 줄 알고. 아 근데 약간 저는 중학교는 선배가 없었어가지고.
1: 아 저는 고등학교 때 선배가 없었어요.
0: 네, 저 1회 중학교 1회 졸업생, 얘는 또 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었으니까.
1: 네. 그래서 저희는 위에가 없어가지고.
0: 맞아요.
1: 그런 게 없었습니다.
0: 후배들만 계속 생겼습니다.
1: 맞아요.
0: 유진님께서 빵디 오늘 왜 이리 잘 생겼나요? 나 아나.
1: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또 지금 교복을 입었지만 학생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거의.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교복을 입은 김에 학생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은 하루네요, 오늘. 오. 박예은님께서 궁디 오늘 너무 쿼카 같아. 진짜 닮았어, 근데?
0: 아, 근데 나도 이게 부정하고 싶지만 점점 그게 보이더라.
1: 그치? 어. 그게 이미지가 있다니까. 눈 동글동글하고 약간 그 뭔가 그러니까 장난기 많은.
0: 내 오른쪽 얼굴이 약간 있어. 이렇게 왼쪽 얼굴은 그냥 그렇거든. 내 오른쪽 얼굴 쪽으로 하잖아. 그럼 약간 코카가 있는 것 같아.
1: 있는 것 같네.
0: 이렇게 하면
1: 오케이. 확실히 코카 네. 같다.
0: 지금 저희 모습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 가능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1: 자, 오프닝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봤죠. 요즘 궁금한 것이 있는가? 궁디는 이름부터가 스포 아닙니까? 많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0: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뭐 비행기를 타도 궁금한 게 있고 뭐 기차를 타도 궁금한 게 생기고 뭐 네 되게 진짜 궁금한 게 많은데 그 약간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잘 얘기를 안 하는.
1: 그쵸.
0: 네.
1: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저는 궁금한 거는 못 참아요. 바로바로 바로 질문을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주변 사람들이 귀찮을 때가 많죠. 우리 궁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막 하나하나 물어보면 야 그건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알아서 해?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많이 질문이 많아요 저는.
0: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끼리 또 상식 퀴즈 대결도 했었는데
1: 맞아요.
0: 저희가 뭐 그렇게 막 상식이 뛰어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성빈이가
1: 그니까
0: 에이스더라.
1: 성빈이가 네. 생각보다 유식합니다.
0: 맞아요. 성빈이가 혼자서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하고 있었는데 성빈이가 오더니 갑자기 계속 답을 술술 말해버려서 야 그냥 너 저리 가 하고 이제 네.
1: 아 근데 약간 저는 그 약간 뭔가 상식이 많다고 해서 거들먹거리면서 아 이거 그거잖아. 그게 너무 약간 킹받더라고요.
0: 그니까
1: 아
0: 뭔지 알아. 자 오늘도 친친방 생방송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왜? 라고 묻고 싶은 게 있다면 뭐든 질문해주세요. 다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예요.
0: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선착순 출석부터 불러볼 거고요.
1: 궁디 빵디의 하루 소식도 언박싱 해드릴 겁니다. 또 2부에서는 저희가 가져온 추천곡도 들으실 수 있어요.
0: 3부는 반말 모드로 진행됩니다.
1: 아, 긴장하셨어요?
0: 네. 아니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진짜 친구랑 대화하듯이 반말로 토크 나누면서 더 친해지는 시간 가져볼게요.
1: 또 교환일기 시간에는 저희가 직접 써온 일기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0: 그럼 이제 출석 부르러 가볼까요?
1: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립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출석 부를게요. 친친방 출석부 엽니다.
0: 먼저 0번 남성모 아잉.
1: 0.5번 조성일
0: 아잉. 그리고 1번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눈물을 흘리며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궁디빵디 파이팅.
1: 파이팅.
0: 아이고.
1: 2번 궁디빵디가 원한다면 되어줄게. 너의 팔리아치 나 오늘부터 삐에로 입문해서 정통삐가 되어 돈 많이 벌어서 궁디빵디 먹여 살릴게. 삐에로 여친 어때님.
0: 오, 3번 금송아지 사랑단.

0: 송아지 쓰다듬으로 출석합니다. 님.
1: 4번 독창적 별명 짓기. 예를 들면 꿍디꿍딥 궁디빵디 오늘 야자 잘 부탁해 님.
0: 5번 저기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연락처 주세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1: 아 저를 잠깐 이거 다시 해주세요.
0: 네?
1: 저기 마음에 들어 그러는데 연락처 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0: 아 그래요? 저기 마음에 들어 그러는데 연락처 주세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를 연락처 주세요. 연락처 아니면 연락처 연락처 주면 연락 꼭 연락줘. 예 연락처님.
1: 네. 6번 빠빠 빨간맛 일신모의 빨간맛 궁금해 허니님.
0: 7번 이니미니마니모 니마니마니 미나모님.
1: 8번 아니 나 얼마 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받으러 갔는데 들어가서 앉자마자 선생님이 돈 아깝게 왜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딱 봐도 퍼스널 컬러가 조성일이라고 조성일 보러 가야 안색이 확 살아난다고 더 이상 봐줄 게 없으니까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보러 왔다 님.
0: 9번 나 뭐해? 왜 내 연락 안 봐? 누나 안 바쁘잖아. 누나 나한테 질렸어? 누나 이제 나 안 보고 싶어? 누나가 좋다면서 누나가 그랬잖아. 근데 왜 지금 와서 그러는 건데? 나 버릴 거야? 누나 나 안 버린다고 했으면서 왜 거짓말해? 누나 나 지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님.
1: 마지막 10번 아무래도 궁디빵디라면 오늘도 이거 꼭 해줘야겠지. 궁디빵디 아궁빵 궁디빵디 볼지빵 우리 아빵이보다 조성일 남성모 오빵님.
0: 네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체크 완료! 소개된 분들에겐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0: 하루 언박싱! 띵동띵동! 남성모씨 배달 왔습니다. 집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을 열어 랄라.
1: 아휴, 기골도 장대하시고 성대도 대단하시네요. 일단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성모의 하루 언박싱. 새로운 향수를 샀다. 그리고 립밤도 샀다. 그 립밤 잃어버려서 다시 산 건데 또 잃어버렸다.
0: 아니 왜 이렇게 잘 잃어버리는

0: 거예요?
1: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립밤을 이렇게 조그만한 것들을 자주 잃어버리네요.
0: 그럼 약간 평소에 그러면 주머니에 넣고 댕겨요? 아니면 립밤을 가방에 넣고 댕겨요?
1: 가방에 넣고 댕기는데 제가 이제 가방을 막 두다 보니까 이게 흘러나오는 건지 아니면 주머니에 넣고 안 빼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0: 근데 궁디 가방이 약간 힘이 없는 가방이긴 하던데.
1: 맞아 맞아. 그리고 그 립밤을 이게 건조기에서 발견해가지고
0: 그럼 또
1: 열어봤는데 다 녹아있더라고요. 아...
0: 근데 이거 저 딱 이틀 전에 저도 건조기에서 립밤을 주머니에 넣고 돌려가지고 아쉽습니다.
1: 정신 좀 차리자 궁디빵디.
0: 그렇죠. 근데 새로운 향수를 샀다고 왔는데 어떤 네. 향수 샀어요? 뭐 약간의 좀 정보를 드리자면
1: 저는 르땡땡 향수에 이제 몇 번인지는 비밀입니다.
0: 아 그쵸. 근데 네. 이것도
1: 직접 마트로 네. 와보세요.
0: 공감이 되는 게
1: 알려드리겠습니다.
0: 저는 제 향수를 남들이랑 같이 쓰는 게 뭔가 조금 저한테만 났으면 좋겠어요. 이 향기가.
1: 맞아 맞아 맞아. 네.
0: 그래서 약간 저는 최근에 산 향수를 이제 공유 안 하는 편입니다. 잘.
1: 아
0: 직접
1: 오케이.
0: 직접 마트로 오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2629님께서 궁디님 조그만 도균이는 안 잃어버리도록 조심하세요. 아, 도균이는 잃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아서 잘 찾아올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네,
0: 도균이는 뭐 잘 진짜 찾아올 수 있고 되게 그러니까. 성숙한 친구라서
1: 맞아요. 걱정이 안 됩니다.
0: 네, 그래서 뭐 잃어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잘 찾아올 거예요.
1: 맞아요. 저희가 단체 스케줄 같은 거 있으면 도균이는 없어도 저희가 굳이 찾으러 나서지 않는데 석준이나 성빈이가 없다 현장에. 그러면은 저희 다 총 출동해서 선배 어딨어 어딨어 전화하고 하는데 도균이는 절대 안 찾습니다. 알아 잘 옵니다.
0: 네. 그리고 2095님께서 건조기 제발 살려줘.
1: 미안해.
0: 건조기야 미안하다.
1: 어쩔 수가 없다. 너가 운이 안 좋은 거야. 우리 숙소로 온 건.
0: 너가 너무 따뜻해서 그래. 그래서 립밤이 다 녹았어.
1: 그러니까 립밤이 살려달라 해야지.
0: 그치.
1: 띵동 띵동 띵동 띵동 띵동 조성일씨 택배 와다가세요. 3초 안에 안 나오면 집어 던집니다. 3 2 1
0: 택배 들어와 들어와. 성일이의 하루 언박싱. 꿈에서 포켓몬 카드 당첨이 돼서 너무 좋았다. 기분이 좋아서 엘리베이터에서 노래를 크게 부르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갑자기 타셔서 좀 멀쭘했다.
1: 그니까
0: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원래 포켓몬 카드를 구매해 본 적이 없거든요.
1: 요즘 근데, 유행이잖아.
0: 네, 근데 요즘 유행해가지고 그 이제 당첨되는 쇼폼을 보다가 잤어요. 근데 그랬는데 꿈에서 당첨이 딱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꿈에서 당첨된 카드가 거의 한 몇 억이 되는 카드였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아 너무 기분 좋다고 딱 이제 딱 했는데 갑자기 꿈에서 깬 거야. 아 근데 그래도 꿈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기분은 좋은 거야.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샵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원래 샵에 엘리베이터에 많이 안 타잖아요 사람들. 그날따라 노래를 크게 부르고 있었는데 띵동 하자마자 이제 문이 쓱 열리면서 이제 다른 분이 타셔가지고 그래서 딱 이렇게 아 뭐라 하고 이렇게 좀 머쓱하게 엘리베이터로 나왔습니다.
1: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0: 저희 신곡이요.
1: 아
0: 그거를
1: 위험한 사람이네.
0: 크게 부르고 있다가 사람이 타셔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포켓몬 카드 당첨된 게 약간 그 골드 리자몽이라는 카드인데
1: 오.
0: 그게 진짜 엄청 비싼 카드로 알고 있거든요.
1: 전 잘 몰라가지고.
0: 그래서 광어 지느러미님께서 당첨된 거 여기 말하지 말고 복권 샀어야지.
1: 아 저걸 믿고 제가 많이 사봤는데
0: 네.
1: 절대 당첨되지 않고요.
0: 네. 그걸 믿고 많이 산 궁디를 보고 안 샀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1: 근데 가끔 이제 사볼까 고민을 하긴 해. 왜냐하면 맞아. 약간 진짜 막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럴 때 그치. 그럴 때는 이제 당장 오늘이나 내일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럴까 했는데 현금이 제가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녀가지고 자주 잘 못 삽니다.
0: 네. 이렇게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1: BTS의 노멀. No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노멀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더 만나볼까요?
1: 좋아요.
0: 백구찌님께서 과자 야무지게 먹네 오도독 오도독 오도도도독 오독 오도독. 맞습니다. 오랜만에 이, 네. 추억의 과자여가지고
1: 네 맞아요. 좀... 저 과자가 또 오도독 거리는 식감이 좋죠.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세모님께서 궁디님 물건을 찾을 때 도깨비한테 돌려달라고 말하면 돼요.
0: 음? 저게 무슨 말이야?
1: 저희는 사실 도깨비한테 돌려달라고 말하면 된다고요?
0: 진짜요?
1: 이게 도깨비님 립밤 찾아주세요. 아. 이렇게?
0: 아, 전 그런 거 안 믿어가지고.
1: 차라리 그냥 뭐 성냥이나 이렇게 딱 켜서 후 불고면 이제 Beautiful life.
0: 아니
1: 바로 난 너의 곁에 있을게. 바로 도깨비 그렇게 불러야죠.
0: 진짜 한번 해보고 효과 없으면 세모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나연이님께서 궁디빵디 오늘 교복 입은 기념 설레는 학교 선배 느낌의 멘트 하나씩 부탁해요. 어, 학교 선배 설레는 느낌?
0: 아 오케이.
1: 누군가를 설레게 하는 느낌 있나 내가? 오케이.
0: 나연아 내일 빼빼로데이다 알지? 기대할게. 한 요 정도.
1: 오케이. 학교잖아. 나연아 급식 먹고 같이 산책하러 갈래?
0: 어 느끼해.
1: 예. Yeah. 네 문자 주신 분들
0: 나연이가 네. 왜? 선배님? 저랑요?
1: 약간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면?
0: 그러니까
1: 좀 학창시절 그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아 모르겠어요 잘.
0: 오케이.
1: 네 문자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많이 남겨주세요.
1: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트레저의 파라다이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어떡해.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떠들지 마. 사랑한 마음에는 죄가 없지만 야자 시간에 떠드는 거는 죄다. 자, 조용히 자습해.
2: 쌤 나가셨지? 그럼 시작해보자. 야간 자율학습.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3: 몰래 몰래?
2: 조용 조용. 지금은 야자 시간. 먼저 빵디는 야자 해봤나요?
3: 저는 야자는 안 해봤어요. 오. 야자가 이제 옛날에는 필수였던 걸 알고 있는데 저희 때는 이제 선택제로 바뀌어가지고.
2: 맞아요, 맞아.
3: 야자는 안 해봤습니다. 네. 궁디는 해봤어요?
2: 선택적이면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죠.
3: 그렇긴 하죠. 네. 저희가 그렇게 야자까지 하면서 공부를 챙기는 그런 네. 성격은 아니었어가지고.
2: 맞습니다. 바로 네. 연습실로 갔었죠.
3: 그렇죠. 저희는 그랬죠.
2: 그렇죠.
3: 원래 야자 시간은 각자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공부를 해야만 하지만 눈앞에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공부만 할 수 있겠어요. 몰래 조금씩 딴짓도 하게 되잖아요.
2: 맞죠.
3: 야자 때가 아니더라도 자습 시간에 딴짓 해봤나요, 공디?
2: 좀 많이 해봤죠. 저는 뭐 미니카도 접어보고 뭐 그 딱풀로 네. 이렇게 거미줄 만드는 것도 해보고.
3: 그거 무조건이죠.
2: 네.

0: 뭐 샤프심 이렇게 앞으로 넣는 것도 해보고.
1: 저는 이제 필통에 저는 펜을 엄청 많이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펜들을 이렇게 두고 또 요 위에 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해서 탑을 쌓은 적도 많고. 오. 그리고 그때 제가 한창 유치한 적이 있었는데 펜이 있잖아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심심하니까 팬들끼리 막 싸움을 붙여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싸움을 붙였는데 네, 그때 진짜 좀 유치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나도 많지. 앞 친구 괜히 이렇게 툭툭 쳐보기도 하고. 아 정말 추억입니다.
1: 그쵸.
0: 네.
1: 네 그리고 2693님께서 과자 녹여 먹어야 됨.
0: 아 저거 뭔지 알지.
1: 나는 무조건 이제 과자나 젤리 이런 거 이렇게 서랍 안에다 쓱 넣어놓고 싸움 볼 때 이렇게.
0: 아니 나는 이게 고급 기술이 있는데 이게 서랍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 일단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은 약간 그냥 턱을 개고 있는 학생이거든. 어. 이러면서 약간 피곤한 척 하품을 이제.
1: 오. 아, 난 비슷한
0: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아 절대 몰라요.
1: 난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기침하는 척하는 척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먹고. 네,
0: 본인들만의 그런 필살기 네. 있어. 스킬들이 있어 다.
1: 네 그리고 1028님께서 우리에겐 말랑이 이전에 지우개 똥이 있었다. 아 그쵸.
0: 지우개 똥 그 지우개 이렇게 연필 같은 걸 꽂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올라오는 거 뭔지 알아?
1: 아 그래? 어.
0: 너 거기 안에 있는 지우개 똥이 이렇게 올라와.
1: 우와. 저희는 이제 그냥 괜히 책상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 괜히 지우개를 갈아가지고 막 지우개 똥을 만들고 그리고 지우개 따먹기라고 많이 했거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막 위에 올라가면
0: 뭔지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지우개 막 얻어가고 진짜 재밌었죠. 맞습니다. 학창 시절.
0: 2892님께서 저는 노트에 궁디랑 제 이름으로 궁아빠요. 오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 궁합이 어떻대요? 굉장히 궁금한데.
1: 안 좋게 나오신 거 아니야?
0: 에이 안 좋게 나왔겠어. 환상의 궁합이지.
1: 노트에 오,
0: 그런 걸 어떻게 보지?
1: 약간 이름 궁합 같은 거겠지 아무래도.
0: 이름점. 예. 신기하네.
1: 그리고 마파파리님께서 진짜 딴짓 마스터님들이네.
0: 아, 그쵸.
1: 전 진짜 마스터였죠. 저는 이렇게 저희 때는 뭐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퀴즈도 풀고 그랬거든요 학창 시절에. 아. 쌤이 뭐 이렇게 내주면은 문제 그걸로 퀴즈 풀어서 모든별로 막 뭐 맞추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때 퀴즈를 푼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
0: 잘합니다.
1: 약간 뭐 게임도 가끔 하다가 친구랑 연락도 하고 뭐 그러면서 놀았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다 추억이죠. 지금 할 수 없으니까.
0: 맞습니다. 네. 그 중에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하는 딴짓은 이거겠죠. 몰래 노래 듣기. 아 이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능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그냥 중학교 때는 휴대폰을 다 내야 됐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휴대폰을 안 내도 됐었어가지고.
1: 저희 오히려 저는 자습 시간에 우리 미술 쌤께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자꾸 애들 조용히 자습하는데 습관적으로 막 따라 부르니까 조성일 입 하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혼내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음악 들으면 되니까.
0: 그렇지.
1: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야자 시간에 몰래 들어도 좋을 노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오늘 플레이리스트 주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1: 트로피를 안겨주고 싶은 노래.
0: 트로피. 저희 궁디빵디가 좋아하는 노래들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려고 골라봤는데요.
1: 그 노래들에 상을 하나씩 안겨줬습니다. 과연 저희에게 어떤 상을 받은 곡들이 등장할지 궁디 빵디의 내 맘대로 시상식 바로 시작해볼까요?
0: 먼저 빵디부터 시상 해보시죠.
1: 오케이. 2016 궁디 빵디 어워즈 첫 번째 수상 부문은요. 오. 조성일 군이 선정한 노력이 가상입니다. 주인공은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Can't Stop. 축하드립니다.
0: 와, 축하합니다. 와우. 레드 핫 칠리 페퍼스님 축하합니다. 네. 왜 이 곡을 노력이 가상으로 선정했어요?
1: 왜냐면 제가 이거를 운동할 때 진짜 많이 듣거든요. 텐션도 오르고 약간 애초에 흥 자체가 올라요. 근데 그래서 약간 러닝을 뛸 때 좀 포기하고 싶다 이때쯤에 이 노래를 틀면은 더

0: 오히려 빨라지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노력이 가상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1: 좋대, 좋네. 한 소절. 뭐 흥얼흥얼이라도 가사는 모를 수도 있으니.
0: 네, 약간 처음에 둥둥둥둥둥둥 하다가 이제 템포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뭐 Can't stop, na na na na 뭐 가사 몰라요.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서 달리는 겁니다. 어, 저기 있네요. 이거 근데 띄워주셔도 뭐 Can't stop, addicted, na na na na na 뭐 이런 약간 그런 가사입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잘 저 이거 것 같은데.
0: 가사는 안 보고 들어요. 그냥 분위기로 듣는 거라.
1: 분위기로.
0: 네.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노래 어땠는지 감상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은 저희에게 혹시 혹은 또 82 메이저 노래에 어떤 상을 주고 싶은지도 문자 보내주세요. 오.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Red Hot Chili Peppers의 Can't Stop.

0: Can't stop the spirits when they need you. This life is more than just a read-through.
1: 빵디의 추천곡 Red Hot Chili Peppers의 Can't Stop 듣고 왔습니다.
2: 피크닉님께서 궁디빵디 진짜 잘 노네.
1: 아, 잘 놀죠.
2: 저희 잘 놀죠. 저희끼리는 뭐 막 그냥 저희 둘만 있어도 사실 노래 한 곡 있으면은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 납니다.
1: 맞습니다.
2: 그리고 다다님께서
1: 네, 다다님께서 명곡이죠. 아니 근데 이 노래는 가사 알아서 저렇게 부르게 된.
2: 그쵸. 근데 전 모르긴 하는데 아시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부르시게 될 거예요.
1: 네. 근데 굉장히 너가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
2: 아 그래요? 오호. 그리고 박세빈님께서 헐 이 노래 진짜 베이스 좋아서 좋아하는 노래인데 빵디도 좋아한다니 찌찌뽕.
1: 오.
2: 저도 좋아합니다 이 노래.
1: 난 모르는 노래였는데 앞으로 좀 자주 들을 것 같습니다. 0373님께서 Can't Stop 띵곡이다. 빵디 뭘 좀 안 해. 크크. 빵디는 락에 관심이 있었던 적 없나요?
2: 저도 한때 락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락은 뭔가 제가

0: 락에 관심이 있었던 적 없나요?
1: 저도 한때 락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락은 뭔가 제가 딥하게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진짜 좀 흥을 돋구려고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그래도 뭐 여러 장르 많이 좋아합니다.
2: 좋습니다. 네.
1: 자 그럼 시상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0: 오케이.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2026 궁디빵디 어워즈 트로피를 안겨주고 싶은 노래 다음 수상 부문은요 남성무군이 선정한 내 안의 그놈 상입니다. 주인공은 빅뱅의 투나잇.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제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진짜 저 내 안에 있는 무대 모드 남성모를 꺼내기 위해서는 이 노래가 꼭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전주부터 인트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다. 하면 이제 그냥 막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 VIP거든요.
1: 그쵸?
0: 오늘 또 지드래곤 선배님 생일이십니다.
1: 오늘이요?
0: 네.
1: 오!
0: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1: 아이 네. 잘 빌어서.
0: 그리고 제가 정말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노래 퍼포먼스 이제 지드래곤 선배님이 기타를 부르시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그 퍼포먼스가 저를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끌어오르게 만들어 주셨는데 항상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걸 듣고 무대 올라가면 제 눈빛이 바뀝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좋습니다. 그러면 뭐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0: 오케이.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빅뱅의 Tonight.

0: such a beautiful night. Good night.
1: 궁디의 추천곡 빅뱅의 투나잇 듣고 왔습니다.
2: 네. 2440님께서 갑자기 코노 가고 싶어졌어요. 아,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코노 진짜. 아, 근데 우리 궁디는 코노를 항상 동노라 부르지 않았어요?
2: 네.
1: 동노 뭡니까? 동노라 부르시는 분 있나요, 혹시?
2: 있다고요.
1: 아니 코노죠.
2: 아니 동노요. 동천 노래방.
1: 코노죠. 코노. 홍코노라 하죠. 혼동노랍니까? 혼동노? 아니,
2: 홍코노는 홍코노라 하는데 동노를 동노라고 해요. 동노 가자.
1: 그냥 동네 노래방 아닙니까 그럼?
2: 아 뭐라는 거야.
1: 코노죠 코노. 동노라는 말은 그냥 그 동노 궁디만 쓰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2: 궁디만 쓰지 않는다고요. 제가 라방에서도 얘기했는데.
1: 네 그리고 5537님께서 투나잇 나 중학생 때 나온 노래인데 궁디 그때 몇 살이었을까?
2: 저희가 2004년생이니까
1: 8살이었네요 초등학교 1학년.
2: 아, 맞습니다.
1: 네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2: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 네. 6496님께서 궁디 VIP라더니 완전 모드래곤이 따로 없네요. 한 소절 가자. 그럼 최애 파트 한 소절 불러주세요.
2: Take my soul, take my heart back. 새로운 설렘의 끝에 사랑은 내겐 어울리지 않아. Don't do much simple.
1: 오케이. 가사 모르는 건 저랑 비슷하네요. 뭐.
2: 아니 아니요 다 알잖아. 나는 그래도 딱 아는데 이제.
1: 아 오케이 오케이.
2: 이제 좀 네.
1: 근데 저희끼리 항상 연습할 때 저희가 약간 리틀 G드래곤이라 부르거든요.
2: 아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시고 저에게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1: 되게 완전 항상 리스펙해요.
2: 네. 네. 오늘의 친친방 선곡표는 저희 궁디빵디가 직접 골라온 트로피를 안겨주고 싶은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1: 이번에도 궁디가 한 곡 더 추천해 주실까요?
2: 오케이 그러면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요 나의 침상을 받게 된 노래입니다. 주인공은 스자의 스누즈. 예.
1: 왜 이 곡을 추천했어요?
2: 이 곡이 이제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줘요. 약간 정말 유명한 노래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이제 틈틈이 자주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이제 스케줄이 빡빡하다 보면은 그럴 때 이 노래를 딱 이어폰 꽂고 딱 들으면은 정말 잠이 잘 오고 뭔가 복잡했던 나의 마음과 이 머릿속을 좀 개원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1: 좋습니다.
2: 그럼 이 노래도 바로 들으러 갈게요. 스자의 스누즈.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스자의 스누즈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2595님께서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따라 부르는 중. 여기가 내 동로다. 잠깐만요. 네,
2: 동로라니까.
3: 동로다?
2: 동로라니까.
3: 전 인정하지 않아요.
2: 인정하지 마. 너한테 인정받고 싶지도 않아. 자, 자.
3: 코너입니다. 코너.
2: 알아서 하세요.
3: 네. 자, 트로피를 안겨주고 싶은 노래.
2: 네.
3: 대망의 마지막 트로피를 받을 곡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2: 오.
3: 시원해지는 상상의 주인공 발표합니다.
2: 오케이.
3: 주인공은 바로 폴킴의 화이트.
2: 화이트.
3: 제가 왜 이 곡을 선정했냐면 네. 사실 요즘 너무 무더위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겨울의 분위기도 내고 좀 시원해지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상 이름도 시원해지는 상상으로 이름을 붙여봤고 좀 이거

0: 듣고 좀 이렇게 나른하게 더위를 날려보내셨으면 좋겠어서 선정했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럼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3부 반말 모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원해지는 상상 같이 해볼까요? 폴킴의 화이트.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가워. 나는 남성모.
1: 나는 조성일이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까칠한 궁디 맛 젤리랑
0: 무지개 맛 젤리 가져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네 뭘 좋아하는데?
1: 6814가 보내줬어. 나는 요즘 책 구입에 푹 빠져있어. 책을 읽지는 않는데 요즘 표지 이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모아두면 인테리어 짱임. 그리고 약간 보기만 해도 똑똑해지는 기분도 들고. 그럼 너네도 추천해봐. 추천할 거 있어?
0: 나는 인테리어 말하는 거지.
1: 으흠. 아, 책?
0: 아, 책 사는 거. 책 사는 거 나는 좀, 난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고 싶지 않아.
1: 아, 그래?
0: 난 지금도 좋은 거 같아.
1: 나는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가지고 책 추천은 못하겠다만 인테리어 추천을 하자면 그 요즘에 무슨 약간 이렇게 향을 뿌려두는 돌 같은 게 있더라고.
0: 아,
1: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인테리어를 두면 이쁜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추천해볼게.
0: 좋네. 너클볼이 보내줬어. 아니 나도 성...

0: 것처럼 야구 진짜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냐면 나 저녁 시간 완전 야구한테 저당 잡혔고 어떤 파란색 야구팀 너무 사랑해. 막 피도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안 사랑해.
1: 그냥 라이온즈네.
0: 아침에 산 유니폼 환불하고 싶네. 그래도 라이온즈 올해 우로 시작해서 승으로 끝나는 거 그거 해보자. 한번 해보자. 어차피 한 경기 진 거다. 아 근데 약간 나보다 라이온즈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1: 아, 그래.
0: 라이온즈는 파란 게 아니라 푸른 거거든. 그래서 약간
1: 아 그런 걸로 또
0: 약간 디테일이 살짝 아쉽네. 너클볼? 너클볼을 잘 던지나 봐. 아침에 산 유니폼 환불하지 말고 잘 간직해줬다가 같이 올해 푸른 해로 만들어보자.
1: 입고 같이 응원하면 되겠네. 좋다.
0: 우로 시작해서 승으로 끝나는 거 그거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믿어보자.
1: 그래. 예비삐가 보내줬어. 나 요즘 삐라는 글자가 웃음 버튼임. 정통삐, 개대박삐, 선배삐 모든 삐만 들으면 엄청 웃음 나와. 얼마나 삐가 좋냐면 너튜브 보면서 풍선 공예 같은 거 배우고 있어. 너네 풍선으로 강아지 만들 수 있어? 풍선으로 강아지는 만들지 못하는데 칼은 만들 수 있거든.
0: 아 그래?
1: 약간 삐? 요즘 그게 유행인가? 삐를 붙이는 게?
0: 그로 그게 유행인가 봐.
1: 어떤 거에 삐를 붙여야 되는 거지?
0: 그냥 뭐 성일 삐.
1: 아 약간 사물에도?
0: 어?
1: 아 사물에도? 아 삐에로의 줄임말이구나.
0: 아 삐에로의 줄임말이야. 성일 삐. 성일 삐에로.
1: 아 약간 아 그럼 오. 뒤에 삐에로가 붙은 게 말이 돼야겠네.
0: 그니까. 그 아 삐에로 삐에로가 들어가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였지? 삐에로는 우리를
1: 아 이거 아 이게 뭐지?
0: 난 차라리 웃고 있는 삐에로가 좋아. 아 맞아.
1: 아 그래 이거였어.
0: 자, 나 풍선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난.
1: 방금 노래만 알면 됐어.
0: 6984가 보내줬어. 나는 요즘 약간 명상하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꿀잠잠. 너네도 명상해봤어? 나는 명상 안 해봤어.
1: 난 명상해봤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
0: 어 나도.
1: 명상이면 눈 감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내 성격에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지나면 계속 약간 목을 한번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0: 맞아. 그리고 나도 약간 척추 측만증이 좀 있어서 명상 못해.
1: 아, 한 자세로 있을 수 없구나. 좋다. 나는 명상은 내 성격이 힘든 것 같아.
0: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네 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1: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리센의 Pretty Girl 준비했어.
0: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리센네의 프리티걸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2: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가는 거 알지? 문자 계속 볼게. 민주님께서 민주가 궁디빵디는 우울할 때 듣는 노래 있어? 난 방금 나온 프리티걸이랑 레인보우님들의 키스.
1: 좋지.
2: 나는 우울할 때 듣는 노래 있지.
1: 뭐지?
2: 빅뱅 선배님들의 하루하루. 대신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어야 돼.
1: 아 그래? 나는 우울할 때는 우리 부석순 선배님들의 파이팅해야지 많이 듣거든.
2: 파이팅해야지.
1: 진짜 파이팅이 넘쳐져서 그 노래 많이 듣는 것 같아.
2: 약간 우울하던 걸 벗어나고 싶어서 듣구나.
1: 나는 약간 너 궁디는 위로받고 싶은 거구나.
2: 난 약간 그냥 그 우울함에 젖는 거지.
1: 아 그걸 우울함을 즐기는?
2: 그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1: 아
2: 나의 이 우울함을.
1: 감수성이 좋구만. 그리고 6173이 성모야 나 내일 졸업이야 축하해줘.
2: 축하해.
1: 그래서 오랜만에
2: 고생했어.
1: 그래서 오랜만에 대구 가는데 맛집 추천 좀.
2: 내가 맛집을 하나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곳이 있는데.
1: 대구? 어디지?
2: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설해 갈매기였나? 둘 중에 하나인데 무튼 그 거기를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가보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갈매기 쌀이 진짜 맛있어.
1: 아 그래서 갈매기구나.
2: 진짜 좋아. 맛있더라.
1: 맛있겠다.
2: 아니.

0: 면 803맥에 가서 갈비를 먹어봐.
1: 803맥?
0: 너무 좋아.
1: 어떤 갈비야?
0: 돼지갈비지.
1: 돼지갈비. 맛있겠구만. 그리고 다음 문자도 읽어줘.
0: 2440님께서 난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랑 매점 가는 걸 제일 좋아했는데 궁디빵디는 쉬는 시간마다 주로 뭐 했어?
1: 아, 난 학교에 매점이 없었어.
0: 나도.
1: 매점이 없어가지고 뭐 자판기에서, 자판기에 우리는 이제 과자들이랑 음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뽑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그냥 뭐 친구들이랑 수다 떨기만 했지 난.
0: 나도 수다 떨거나 숙제 미리 하고, 숙제를 이제 급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점심 시간에 축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곳 이반 저반 가면서 축구할 사람들 모으면서 팀을 짰지.
1: 나는 사실 고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내가 1회 입학생이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반에 이제 처음 입학하자마자 딱 그런 컨셉을 유지하려 했었어. 약간 만화에 나오는 차도난 컨셉 있잖아. 그런 컨셉을 잡으려고
0: 최악이다.
1: 창가에 앉아가지고 묵묵하게 이제 창문을 바라보며 싹 있다가 쉬는 시간이 됐는데 나랑 친한 친구가 알고 보니까 나랑 같은 반인 거야. 그때 다 깨졌어. 컨셉 다 깨지고 그냥 서로 막 복도에 누워서 놀면서 그냥 너무 활발하게 놀아가지고
0: 약간 좀 상상이 되네. 너 그 학교 다닐 때 그 이상한 가르마와
1: 가르마? 난 오히려 지금처럼 머리 다 내리고 다녔어.
0: 아니야, 너 이상한 가르마였어.
1: 너가 어떻게 알아?
0: 아니, 그 사진이 있었잖아.
1: 아, 그 가르마를 탈 때도 있었고.
0: 그러고 창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열이 받지?
1: 야, 너 나랑 같은 학교 아니었잖아.
0: 근데 약간 상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넌... 차도난 컨셉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우리 빵디를 생각하면 약간
1: 넌 얼마나
0: 나는 오히려 그런 거 말고 이제 나는 오히려 되게 시끄러웠지. 난 시끄럽고 그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애들이 막 자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얘들아 일어나 하면서 이제 막 약간 소리 질러주는 선생님. 그럼 선생님한테 정말 고마워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아이였지.
1: 근데 그거 알지? 막상 이런 애들도 자는 거. 다 자고 약간 내로남불하고.
0: 아니라니까. 나는 이제 진짜 이게 암묵적으로 잘 수 있는 그 타이밍에만 자지 선생님이 막 열심히 해주실 때 자지.
1: 아, 그 타이밍이 뭔데? 아니,
0: 그 뭐 이거 하세요. 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하세요.
1: 그때 해야지 자면 어떡해.
0: 아니 그러니까 미리 빨리 끝내놓고 하는 거지.
1: 이렇게 빠져나간다. 오케이. 그리고 2863이 너네 오늘 저녁 뭐 먹었어? 나는 엄청난 거 먹음. 진짜 엄청난 거. 근데 너네가 부러워할까봐 얘기 안 해줄 거야. 그럼 나도 얘기 안 해줄래.
0: 그러니까 나도 얘기 안
1: 나도 엄청난 거 먹었어.
0: 나 엄청난 거 못 먹어서 나 얘기 안 할래.
1: 아 그래? 나는 곰탕 먹었어.
0: 나는 버거 먹었어. 너겟까지.
1: 엄청난데?
0: 그래? 응.
1: 뭐 근데 엄청난 거에 기준이랄 게 사실 있나?
0: 그니까 뭘 먹었는지 저 궁금하긴 하네. 진짜 안 알려줄 건가? 무튼 5053님께서 궁디빵디 나 지금 일하는 중인데 힘날 수 있게 응원 한마디만 해주라. 지금 이 시간까지 일을 하고 계신다니. 아이고야,
1: 야근이네. 아, 응원 한마디라. 우리도 일하고 있으니까 같이 파이팅 해보자.
0: 우리 오늘 같이 화이팅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서 아무 꿈도 꾸지 말고 푹 자보자.
1: 근데 일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듣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오늘 마무리를 우리랑 함께 잘 마무리해보자.
0: 화이팅. 조금만 힘내.
1: 곧 끝나. 그리고 3892가 헉, 나 오랜만에 쇼핑했는데 친구랑 똑같은 옷 샀다는 걸 알게 됐어. 어떡하지? 환불해야 되나? 그냥 입어? 너네라면 어떻게 할 거야?
0: 나라면은 그 친구가 환불하게 내가 자주 입고 다닐 거 같아.
1: 그것도 방법이다. 나도 사실 최근에 옷을 샀는데 이게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끔 이걸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요즘에 이걸 많이 안 입는 것 같아.
0: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의류 사이트나 이런 걸 절대 공유 안 하지. 나만 알고 있어야 돼.
1: 그러니까 옷이나 향수, 신발 뭐 이런 것들은
0: 맞아.
1: 그냥 나만의 스타일로 그냥 공유 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0: 맞아. 겹치면 좀 그렇지.
1: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친친방 친구들 문자 만나보고 있고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까?
0: 신청곡 들을게. 정서윤이.

0: 가 보내줬는데
1: 아까 추천곡 들려줄 때 애툼의 노래에도 주고 싶은 상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잖아. 나는 애툼의 혀끝에 기상 주고 싶어.
0: 오.
1: 도입부부터 큰 소리로 맛깔나게 치고 들어와서 졸릴 때 들으면 바로 기상 가능하거든.
0: 아,
1: 사실
0: 도입부의 혀... 주인공은 나지.
1: 그치, 혀끝이 그렇게 시작하잖아. 삐용 삐용 삐용 삐용 이렇게 맞지, 시작하잖아. 맞지, 맞지.
0: 그럼
1: 근데 그거를 진짜 알람으로 해놓으면은 바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
0: 삐용 삐용 삐용 약간 경보음 같기도 하지.
1: 어, 어. 바로 bounce back is my time. 근데 혀끝은 사실 뭐 노래도 노랜데 뮤비가 너무 잘 나와서.
0: 맞아 맞아. 뮤비를 보면은 이게 약간 리프레시 할 수 있어. 그치. 예찬이의 그런 표정들을 보면은
1: 어 장난 아니었지 그때.
0: 예찬이가 요즘도 장난 아니긴 한데 한번 앞으로 나올 영상들을 많이 기대해줬으면 좋겠고.
1: 그때 컨셉이 진짜 확실했어서 만약에 음악 듣는 걸로도 잠이 안 깬다? 그럼 바로 뮤비를 틀어봐. 그럼 잠이 확 깰 거야.
0: 맞아. 그러면 서윤이 추천곡 에리투메즈의 혀끝 듣고 올게.

0: 에리스 메이저 혀끝 듣고 왔어.
1: 쪼가 보내줬어. 혀끝에서 성일이 랩 파트가 제일 좋아.
2: 쪼.
1: 거긴가? 뻑뻑뻑이니 creeping up like snail, spit it like stick, shoot it like bang bang. 여기 부분.
0: bang bang.
1: 나도 인정해. 랩 파트 좋아.
0: 좋아. 1283님께서 알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네 알람 몇 개 맞춰? 난 거짓말 안 치고 20개 맞춰놔. 그리고 20개째 일어나.
1: 그거 20개 맞추면 안 돼. 더 안 일어나.
0: 나는 한 4개? 3개 정도?
1: 근데 얘가 제일 안 일어나. 요즘에 원래는 근데 데뷔 초 때도 좀 빨리 나오는 멤버에 속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가장 늦게 나오는 멤버에 속해. 그게 이게 오전 픽업이면 확실히 제일 늦게 나오고 오후 픽업이면 그래도 좀 빨리 나오는 편인 것 같아.
0: 이게 짬이지.
1: 그런 건 안 차도 되긴 해.
0: 아니고 열심히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아침에 난 진짜 기적같이 일어나거든. 난 진짜
1: 그러니까 약간 픽업이 만약에 한 11시 50분이다. 그럼 11시 48분까지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

0: 나는 항상 11시 50분 픽업이면 무조건 11시에 알람을 맞춰야 되거든. 그냥 나는 딱 3개를 맞춰두고 그 매일 반복이랑 1분마다 반복 그걸 해놔.
1: 나도 그거. 그리고 경보음으로 해놔.
0: 나도 경보음으로 딱
1: 빵빵빵빵 하면서.
0: 근데 방금 우리 곡 혀 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1: 한번 해봐.
0: 그리고 0619가 보내줬어. 혀 끝 때 솔직히 둘 다 리즈였던 거 인정해?
1: 인정 못해. 나 솔직히 트로피 때였던 것 같아.
0: 아 나는 혀 끝 때 뭐 나쁘지 않았던 거. 그때 반응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노란 머리에다가 올백 머리로 싹 올렸었는데 그때
1: 혀 끝에는 석준이가 좋았지.
0: 뭐 석준이는 근데 뭐 항상 좋아가지고 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석준이는 뭐 석준이랑 성모는 사실 항상 빛나지.
1: 에이 무슨 소리야 석준이가. 그렇지.
0: 내가 거기 이제 혀 끝에 이렇게 비집고 나오는 거지. 자리 있나요?
1: 아니,
0: 아, 잠깐
1: 소리야.
0: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빛나 볼게요. 아 뭐 이렇게. 에이.
1: 다음 이번 컴백은 성윤 씨가 확실히 빛날 것 같긴 한데.
0: 아 이번에 나 좀 빛나 볼게.
1: 0716님께서 궁디빵디야 지금 컴백 앞두고 있잖아. 혹시 지금까지 나온 앨범 중에 이 노래는 지금 나왔으면 더 잘 됐을 것 같다 생각하는 노래 있어? 수록곡 포함. 나는 트로피가 지금 나왔으면 난 좀 더 좋았지 않을까.
0: 그치. 요즘 그리고 사람들도 듣는 귀가 엄청 예민해지셔가지고 트로피 노래 들었을 때 딱

0: 딱 해버린다면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되었지 않았을까.
1: 그치. 나는 촉. 왜냐면 촉은 우리가 그때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계속 반응이 좋았던 곡이었어가지고 촉이 나중에 한번 역주행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5815가 보내줬어. 궁디 빵디들은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했어? 난 요즘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안 함.
0: 나도 그 똑같아.
1: 아예 놔버려?
0: 하기 싫은 일을 굳이 안 했어. 근데 억지로 진짜 꼭 하기 싫은데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것들
1: 그러니까.
0: 있잖아. 진짜.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해야지.
1: 그렇지. 나도 딱두 개로 나뉘는데 하기 싫은 일은 나도 굳이 하진 않는데 해야 하는 일은 해야 되는 것 같아.
0: 맞아. 하기 싫은 일이 있고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때좀더 즐겁지.
1: 그리고 사실 뭐 우리는 지금 아이돌이니까 해야 하는 일이 뭐 춤, 노래, 뭐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학생의 본분은 해야 하는
0: 그러니까
1: 일이 공부니까.
0: 맞아. 나 솔직히 비행기 타는 게 무섭거든.
1: 나 진짜 얼마
0: 근데
1: 전에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메모장에 유서 다 적어놨다니까? 거기다가 이제 통장 비번 뭐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카톡까지 싹 돌리고 했는데 다행히 안전하게 착륙해가지고.
0: 그러니까 이게 아난 비행기가 무서운데 에티드를 보러 가려면 가야 되니까 나도 이제 용기를 내고 가는 거지.
1: 넌
0: 어쩔 수
1: 그때
0: 없어.
1: 비행기 흔들릴 때 엄청 흔들렸을 때 우리 있었잖아. 그때 뭐 하고 있었어?
0: 난 그냥 체념하고 있었지.
1: 그때 근데 궁디의 표정을 보면 답이 나와. 약간 그 표정이야. 난 이제 죽었구나.
0: 그렇다기보단 이제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아, 좀 아쉽긴 하다.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만 제 그런 생각만 했지.
1: 나는 사실 모든 생각을 많이 해. 아, 이 쿠션들을 모아가지고 내 머리랑 심장에다가 두면 살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몸을 웅크려서 내 심장을 내 그냥 그나마 다리가 다치게 하면 살수 있지 않을까?
0: 그니까.
1: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비행기 꼬리 쪽으로 가면 뭐살 가능성이 있어. 꼬리 쪽으로
0: 그니까.
1: 뛰어가 볼까? 근데 다 필요 없어.
0: 맞아. 비행기가 진짜 추락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걸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막상 그게 흔들리면은 살짝 좀 무서운 게 있으니까.
1: 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얻어온 정보가 있는데, 이거는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분들께 도움이 좀 되는 정보거든.
0: 오.
1: 비행기는 이제 공중에서는 되게 흔들려도 추락할 일이 없대. 왜냐면은 이게 조종하는 그 시스템이 애초에 추락할 수가 없어서, 버드 스트라이크 이런 거 아니면은 아예 추락할 일이 없다고 하고, 착륙할 때만 좀 조심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공중에 있을 때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흔들려도. 오케이. 그리고 이제
0: 유진님이 혹시 그 메모 나 알려줄 수 있냐고.
1: 메모?
0: 비밀번호까지 다 있는데 그걸
1: 아,
0: 알고 싶다고.
1: 비밀번호까지 말 못해주지만 내가 대충 적었던 내용이 그냥 약간 고마웠던 것들을 말했었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마웠고, 근데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었고 막 그러면서 내 아쉬운 것들이랑 뭐 고마운 것들을 적어놨는데, 뭐 지금 사실 생각하면 너무 귀엽지 그때 내가.
0: 귀엽긴 하네. 난 그런 생각도 안 들던데.
1: 그치.
0: 자, 이 문자를 끝으로 이제 야자도 마치고 반말 모두도 마칠 시간이야.
1: 아쉽지만 아직 우리한테는 30분이 더 남아 있으니까 이제 다시 예의를 갖춰서 대화 나눠보자. 노래 하나 들을 건데, 한이 친구가 이 노래에 가만히 못 있게 만들어 상을 줬어.
0: 오.
1: 바로 82 메이저의 니데 베이스.
0: Need that bass.
1: 아, 니데 베이스 솔직히 가만히 못 있어.
0: 니때 베이스는 진짜 가만히 못 있지.
1: 나는 약간 손발을 묶고 노래를 들어야 한다? 니데 베이스 나와. 그럼 바로 몸부터 이렇게 점프할 것 같아 계속.
0: 그러니까.
1: I wanna dance, put on my song, cause I need that bass.
0: Need that
1: Need that bass.
0: Need that
1: Need that bass.
0: 네, 그럼 한이의 추천곡 에리트메이저의 Need That Bass 듣고 4부로 돌아올게. 이따 봐.

0: 보이지 못했지만 눈떠 보니 LA에서까지 불려 내 입술 적응을 해가지고 MBC FM for you.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성모 이모급이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사수중학교.
1: 이야, 우리 남성모 학생이 또 이 학교의 제1회 졸업생 아닙니까? 교과 기억하시나요?
2: 아, 교과가 기억이 안 나요.
1: 아이, 교과를 기억 못하면 어떡해요. 학생인데.
2: 다시 오늘
1: 듣게요?
2: 네, 다시 들어볼게요.
1: 저는 아직도 중학교 교과도 기억나요.
2: 미안해요.
1: 저는 뭐
2: 제가 들어볼게요. 사수 중학교 미안해요.
1: 네, 그러면 미안한 마음으로 사수 중학교 자랑 세 가지 한번 시작.
2: 아, 사수 중학교는 일단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1: 야, 그리고요?
2: 굉장히 깨끗하고요. 학생 그 뭐야 이제 강당이 이제 그 초등학교와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그래서 강당이 굉장히 깨끗하고 천장도 되게 높고 학생들이 운동 체육 수업을 받기 너무 좋죠. 그리고 축제가
1: 축제 빼놓을 수 없죠.
2: 축제가 또 엄청 많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많이 하고
1: 그쵸.
2: 되게 열정적이어서 저희 학교에 그 수많은 엔터에서도 가끔씩 오디션 트럭이 옵니다.
1: 오. 네. 그러면 궁디도 축제 참여해봤어요?
2: 축제 참여했죠.
1: 그럼 뭐 했어요 축제에서?
2: 저는 그때 춤을 췄죠. 내 피땀 눈물 좋습니다.
1: 그 영상 사실 살짝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2: 네. 자, 그럼 저의 모교 급식력 퀴즈 바로 가볼까요? 옴뇸뇸.
1: 8월 19일 수요일 내일 사수 중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잔치국수와 얌얌짱, 북성로 불고기와 파채, 작은 밥, 배추김치, 샤인머스켓, 그리고 이것 고추장, 이것 고추 된장 무침.

0: 아침인데요.
1: 오늘의 문제, 이것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것은 고추의 하나로 오이고추의 다른 말이기도 한데요. 매운맛이 거의 없고 풋고추 특유의 풋내 정도만 납니다. 씹을 때 소리 때문에 이것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참고로 저는 초등학생 때 제가 키우던 무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2: 1번 말랑이.
1: 말랑이.
2: 2번 아삭이.
1: 아삭이.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3: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치킨 5마리 보내드릴게요.
1: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3: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AN의 X2Z.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ANN의 X2Z 듣고 왔습니다. 한일 합작 글로벌 보이그룹 ANN의 데뷔곡이었는데요. 혼란과 미지의 세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곁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일렉트로닉 록 퓨전곡으로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신선한 데뷔곡이었죠.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아삭이었습니다.
0: 내일 8월 19일 사수 중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잔치국수와

0: 양념장, 북송로, 불고기와 파채, 작은 밥, 배추김치, 샤인머스켓, 그리고 아삭이 고추 된장무침.
1: 네. 오. 오. 아, 사수중 급식 메뉴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0: 어때요?
1: 추억이 새록새록.
0: 비슷해요 그때랑?
1: 그때랑 약간 비슷한데, 그때도 잔치국수와 양념장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샤인머스켓도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
0: 아, 근데 왜 밥이 작은 밥이죠?
1: 네? 아니, 잔치국수가 나오잖아요.
0: 아.

0: 그런 피드백 하지 마십시오. 저희
1: 아,
0: 목요일인데.
1: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저 때도 그러면 배추김치 나왔을 때 안 드셨겠네요.
0: 네.
1: 좋아요. 네. 아, 근데 그래도 엄청 맛있게 나오는데요?
2: 그러니까
1: 요즘 학교 급식들이 진짜 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엄청 맛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1: 자, 그럼 7411님께서 아삭이 편지 2026년 성모 버전으로 읽어주실 수 있나요?
2: 아, 그럼요. 제가 이게 어떤 편지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근데 이제 무를 키웠습니다.
1: 무?
2: 네, 무를 이제 학교에서 키우는 걸 했는데 그 키우고 나서 저렇게 편지 같은 걸 썼어요. 그림도 그리고.
1: 네.
2: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편지를 무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고 생각하면서 쓴 편지인데 정확히 완전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1: 저게
2: 지금 한번. 네.
1: 그러면 실제로 그때 그 궁디가 쓴 거예요?
2: 그쵸 그쵸.
1: 오.
2: 아삭이.
1: 자, 그럼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있구나 아직.
2: 나의 무 아삭이 아삭아 내가 아삭이 너를 아주 잘 키워줄게 그러니까 너도 잘 자라야 해 나는 너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 내가 처음에 너를 심고 내가 처음에 너를 심었을 때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 너는 반드시 잘 자랄 거야 너는 나처럼 잘 자라 나는 너를 믿어 잘 자랄 거라고 아삭이 네가 진정한 무가 되면 내가 너를 맛있게 먹어줄게 내가 무를 꾸준히 줄게 내가 너의 친구도 만들어줄게 너가 사람이면 나와 놀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잘 자라는 게 나의 소원이야 그리고 뒤 밑에 더 있는데 네. 저희가 이게 저희 할머니가 저 안에 이제 저희 저 사진을 넣어놔가지고 아~ 안 보여요
1: 아, 되게 감수성이 풍부했네요 어릴 때부터
2: 그러니까.
1: 그래서 가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아삭이 편지를 읽는 와중에 우리 성모 어머님께 어머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2: 오.
1: 아들 친친방 잘 보면서 출근하고 있단다 컴백 준비 잘하고 항상 건강 잘 챙기면서 멋진 무대와 활동 부탁해 사랑해 나의 자랑스러운 남땡
2: 아 이게 엄마가 아니라 아빠네 저 남땡이라고 해가지고
1: 아
2: 네.
1: 아버지께서 남땡이라고 부르시나 봐요 약간 애칭인가요 그러면 집에서 부르는
2: 약간 저 애칭을 안 들은지 좀 됐는데 오랜만에 듣는데 요즘 바뀌었죠
1: 뭘로?
2: 남스타
1: 남 아 너도구나 집 가면 저만 저도 집만 가면 어이 조스타 왔어
2: 그러니까 그거 좀 그만했으면
1: 뭐야 무조건이야 이거
2: 남스타 왜? 남스타 하면서 약간
1: 근데 이건 다른 아이돌 분들도 이런 게 많으실 거야
2: 그러니까
1: 뭐 황스타 박스타 김스타 윤스타 다 이러실 거야
2: 아마. 맞아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또 출근
1: 아 근데
2: 파이팅하고
1: 지금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2: 네
1: 와 늦게
2: 지금 출근하고 낮에도 잠깐 일을 또 하십니다
1: 바쁘게 살아가시는 네. 우리 아버님께 한마디
2: 밤늦게 출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언젠가는 보답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항상 밤낮으로 일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히 퇴근하고 또 시간이 되면 얼굴 보고 밥 먹고 그럽시다 사랑해요
1: 좋아요
2: 빵디도 부모님께 한마디
1: 아 제가 아직 또 철이 안 들어서 이렇게 가끔씩 부모님께 뭐 용돈도 달라고 하고 그런 전화도 잘 안 하고 하는데 제가 활동 열심히 해서 언젠가 부모님 용돈도 자주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더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만 있어 주십시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해요.
2: 네. 철을 헬스장에서만 들지 말고
1: 네.
2: 좀
1: 이렇게 부모님을 네. 위해서라도
2: 그쵸 그쵸
1: 좀 철을 드는 빵디가 되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2: 저?
1: 단체 간식 선물을 받을 주인공은

0: 에티들과 걸스나잇 한다고 보내주신 1644님 축하합니다.
1: 에티들과 걸스나잇.
0: 어, 걸스나잇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보이즈나잇 우리끼리 또 가끔씩 하거든요.
1: 그쵸 그쵸.
0: 사실 보이즈나잇 너무 재밌어요. 저는.
1: 우린 뭐 숙소 있으면 맨날 보이즈나잇 아니요?
0: 그건 맞죠. 어. 네. 근데 이제 또 숙소에서도 약간 콘서트나 중요한 거 끝나고 이제 다 같이 아, 모여서 보이즈나잇을 하는 게
1: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네.
0: 그때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맛있게 드세요.
0: 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요. 이제 저희는 바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1: 저희 둘이 직접 일기를 써왔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0: 2026년 8월 18일 성모의 일기. 요즘 나는 나의 미래를 머릿속으로 많이 그려본다. 1년 뒤에 나는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 지금과 비슷할까? 만약 성장했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보곤 한다. 그러다 학창시절 생각이 나면 고향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요즘은 빨리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라이온즈가 올해는 한국시리즈 우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요즘 내 머릿속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들로 가득하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1: 나는 요즘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최근에 내가 촬영한 디스코팡팡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게 됐고 컴백 준비와 함께 좋은 기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팬분들은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재미있게 봐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나도 자연스럽게 더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요즘은 앞으로 촬영할 컨텐츠들도 너무 기대가 되고 직접 아이디어도 내면서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또 내가 하는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팀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하고 뿌듯하다. 덕분에 이렇게 꿈에 그리던 친한 친구 방송반, 라디오 DJ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하나씩 이어지는 걸 보면서 모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 마음은 나에게 그랬듯 모두에게도 똑같지 않을까? 다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에디투메이저의 퍼스트 클래스 듣고 왔고요.
1: 오늘 교환일기는 저희 둘이 직접 써온 일기였습니다. 궁디는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나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머릿속을 한번 공개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요즘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내 머릿속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공유해주고 싶었습니다. 빵디는요?
1: 저는 사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살아가보자 라는 거를 좀 전해주고 싶어서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생각을, 마인드를 바꾸고 나서 저라는 사람 자체가 바뀐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지금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0: 그... 네.
1: 근데 얘기는 진짜 오랜만에 해서 맞죠, 저희?
0: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1: 네.
0: 막 10년만?
1: 저도 막 한 중학교 때도 안
0: 10년까지는 아니네.
1: 한 초등학교 때?
0: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쓰는 것 같긴 한데.
1: 그래도 꽤 늦게까지 썼네.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기도 졸업했는데.
0: 아 그래? 우리는 사수 중 딱 일기를 쓰라고 하셔가지고.
1: 아 쓰라고 하신 거야? 너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이제 한때 딱 또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일기를 써야겠다 하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는데 3일 만에 3일 하고
0: 근데 적었어. 우리는 약간 일기 같은 걸 좀 많이 썼던 게 이제 연습생 때 연습일지를 썼으니까.
1: 아 그치. 그것도 그치. 근데 그것도 쓰기 싫어서 항상 세 줄씩
0: 맞아. 그 일지 검사를 맨날 해주셨어.
1: 맞아. 한 원래는 처음에 이제 연습생 시작할 때 그것도 한 여덟 줄씩 썼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생 이제 좀 하고 하니까 길어야 한 세네 줄, 짧으면 한두 줄. 오늘은 나는 연습을 했다. 근데 연습하다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다. 이러고 끝난 적도 있고.
0: 와, 그건 좀 심한데?
1: 그래서 그걸 누나가 사진 찍어서 올린 거야.
0: 뭐 진짜?
1: 그래가지고 아 이거 부끄럽게 왜 올렸지. 그래도 뭐 귀여워 보였으니까 올렸겠죠.
0: 그럼 뭐 서로의 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1: 아 저희 일기를요? 네. 나는 이제 우리 궁디 일기를 들으면서 사실 궁디가 미래에 대한 약간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친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걱정이 저는 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걱정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연습하고 노력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뭐 일기 되게 잘 읽었어요. 네.
0: 저 같은 경우에는 빤디 일기를 보면서 굉장히 팀에 대한 애정이 높다. 그리고 뭔가

0: 요즘 이렇게 어떤 컨텐츠들에서 활약을 하면서 우리 팀을 알리고 그렇게 해주는 모습에 다시 한번 뭔가 좀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서 우리 둘다 일기에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리고 팀에 대한 생각들 해서, 아, 뭔가 그래도 이제 이게 팀이구나. 뭔가 팀이어서 뭔가 일기에도 팀을 꼭 빠뜨리지 않는 우리 조리더. 네, 조빵디가 완전 최고였다.
1: 아니, 빵디 앞에 제 성은 안 붙여도
0: 아니
1: 되긴 하는데.
0: 왜요? 남궁디.
1: 남궁디예요?
0: 네.
1: 그래, 남궁은 약간 남궁이랑 성도 있고 좀
0: 네.
1: 남궁디 괜찮은데.
0: 네.
1: 조빵디.
0: 아니 왜요?
1: 너무 오케이. 그래도 뭐 귀여우니까요.
0: 네, 귀여운데 왜요? 저희 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1: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하교할 시간입니다.
0: 오늘도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1: 네. 또 889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시간이 빠르게 가버렸다. 그만큼 엄청 재밌었다는 거겠죠? 고생 많았다, 우리 궁디 빵디!
0: 아, 뭔가 이게 고생이라기보다는 좀 아쉽고.
1: 네.
0: 좀 너무. 여기만 오면 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1: 그니까요. 사실 저도 원래면은 이제 하루에 마무리를 한 10시쯤 뭐 12시쯤 연습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라디오로 청취자분들과 뭐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니까 너무너무 또 약간 릴렉스해지면서 또 재미도 있는
0: 맞아요.
1: 그런 시간이 된것 같아서 라디오로 앞으로 항상 마무리를 해보고 싶어요.
0: 맞아요. 그리고 뭔가 신곡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1: 그쵸,
0: 제가 몰랐던 신곡들이나 그런 곡들도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궁디빵디의 스페셜 DJ 마지막 날인 내일은 손동표 씨와 우리끼리 코너로 함께합니다.
1: 재미있는 토론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0: 그럼 오늘 끝곡으로 저희가 추천한 곡이에요. 82매즈의 Circles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82매니저의 조성일
0: 남성모였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0: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비욘드 더시 바비데론의 노래였습니다. 영화 슈퍼 해피 포에버 삽입곡이죠.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영화 속에서 영화 제목에 직접 언급되는 장면 슈퍼 해피 포에버 그 장면을 들려드렸죠. 이 남자의 친구, 이 산호의 친구는 이상한 모임 같은데 가입하고 있어요. 아, 이상하다고 하는 거는 좀 선입견일 수 있겠다. 나름 좀 도움을 받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이름이 바로 슈퍼해피 포에버예요. 그 얘기를 들은 주인공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죠. 슈퍼해피 포에버가 뭐야? 뭔가 삶의 어떤 동시성이나

0: 우연성을 좀 경험한 뒤에 좀 삶이 바뀌었다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이 남자한테도 그런 경험이 없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남자는 나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뭔가 두 사람만 느낀 어떤 그런 우연한 사건이 있었다. 근데 그럼 지금 나기는 어디에 있는 거지? 둘 사이는 어떻게 된 거지? 그게 영화 슈퍼해피 포에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영화 보고 나서 그때 어느 지면에 영화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과거를 돌아보는 연출이 아니다. 과거가 돌아오는 연출이다. 5년 전 그때를 추억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5년 전 그때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 이게 무슨 소리야? 궁금하신 분들은 슈퍼해피 포에버를 보시면 됩니다. 슈퍼해피 포에버 개봉 당시에 제가 영화 괜찮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낚여서 보신 분들 먼저 임효섭 씨 지난 1월에 주신 사연인데 이제야 소개하네요. 부산 영화의 전당에 가서 슈퍼해피 포에버 보고 왔습니다. 세윤 작가님 추천을 듣고 보러 가야지 보러 가야지 하면서도 계속 못 보고 있어서 극장에서는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봤습니다. 여운도 있었고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하시면서 영화에 나온 비욘드 더 시를 신청하셨고요. 박준영 씨는 최근에 이제 OTT에 올라온 슈퍼해피 포에버를 보셨나 봐요. 전에 작가님이 몇 번이나 언급하셔서 기억하고 찜해두었던 영화 슈퍼해피 포에버를 플레이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이기를 쓸쓸함과 슬픔 가득한 영화에 이렇게 부조화스러운 제목, 슈퍼해피 포에버라는 제목이 붙은 게 뭔가 신선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뒤 제가 쓰는 평점 사이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만남과 상실, 그 어딘가 즈음에. 좋은 영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역시 같은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비욘드 더 시. 마치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홍차와 마들렌처럼 영화에서는 이 노래가 조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5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5년의 시간이 약간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이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아주 좀 신선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영화이고요. 남자와 친구가 어느 그 호텔 방에 어느 리조트의 그 숙소에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6년 8월 19일에 다시 보기에 딱 좋은 영화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슈퍼해피 포에버를 골라봤습니다. 영화 속그 날짜, 8월 19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조금 뒤에 이은선 기자와 함께 또새 영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0: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8월 19일은 또 제가 사랑하는 토니 스콧 감독님 기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연출작 가운데 폭풍의 질주.

뷰지에서 나켄 온 헤븐스도어, 건젠 로지스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뭐 토니 스콧 감독님은 제가 매년 뭐 이런 특집 저런 특집 해서 오늘은 그냥 조촐하게 노래 하나로 그의 존재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서울에는 비가 뭐 거의 오지 않았는데 남쪽에는 비가 또 너무 와서 지금 피해가 많죠. 특히 거제 지역의 피해 그 영상들을 뉴스로 보니까 어떻게 뭐 준비한다고 뭐 대비를 한다고 피할 수 있는 수준의 비가 아니었더라고요. 아무쪼록 추가 피해 없이 잘 복구가 되고 무사히 이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제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좀 힘이 날수 있는 좀 힘이 될수 있는 노래를 골라봤어요. 댄포걸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힘들어도 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즐겁게 춤추면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댄포걸즈가 지금 거제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사월 윤중의 댄포걸즈 듣고요. 이은선 기자 만날게요.

0: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조금 선선해졌죠.
1: 네. 확실히 감지하고 있고요. 네. 뉴스를 보니까 남부지방에 너무 심하게 비가 많이 와서
0: 깜짝 놀랐어요.
1: 네. 청취자분들 다 괜찮으셨는지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0: 그래서 제가 앞에서 댐버걸즈의 노래를 틀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이
1: 네, 이렇게 정말요.
0: 남은 여름은 무사히 좀 지나갔으면 하는 네.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1: 이런 얘기 끝에 주제가 굉장히 갑자기 비장하네요.
0: 네.
1: 이번 주 주제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0: 지켜야 할 것이 있다.
1: 네. 네.
0: 뭘 지키나요?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속 주인공들은 좀 비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터전을 걸고 지켜내야만 해요.
0: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1: 네.
0: 네. 가장 중요한 걸 지켜내야 하는 그런 존재들.
1: 네.
0: 자, 첫 번째 작품은 뭐죠?
1: 첫 번째 작품은 오랜만에 극장에서 재개봉을 하는 작품입니다.

0: 그 머리를 집게핀으로 탁 꽂는 그 야무진 소녀의 표정이 기억이 나는 영화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소녀가 10cm 정도 되는 소인족이라는 사실이 영화에서 곧 드러나게 됐는데요.
1: 네.
0: 이 소인족들은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요한 만큼만 인간의 물건을 몰래 빌려와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종족입니다.
1: 네.
0: 아리에트는 이제 막 14살이 됐고요. 14살이 된 어느 날 드디어 그 인간들에게 물건을 빌리기 위해
1: 네.
0: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인간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이 집에 얼마 전에 심장병을 앓는 소년인 쇼우가 왔다는 것이 특이점이죠. 요양을 하느라 이 집에 와 있는데, 사실 쇼우에게 이 집은 가족 대대로 살아온 조상들의 집이자 또 쇼우처럼 소인족의 존재를 믿고 있는 할머니의 집이기도 한데요. 그런 쇼우가 아리에트의 정체를 눈치채게 됩니다.
1: 우리 마루 밑에 살고 있다.
0: 네.
1: 아파트에서는 만나기 힘든
0: 그쵸.
1: 네, 주택이어야 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풀어내는 마루 밑 아리에티. 작지만 생명력 넘치는 세계.
0: 네. 마루미티라는 표현을 제목에서부터 쓰고 있는데, 이 쇼가 지내고 있는 할머니의 집이 한적한 시골 마을의 저택이고, 그 저택에 마루미티를 들추면 아리에티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등장한다는 설정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평소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1: 네.
0: 그리고 이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인족이 아리에티를 포함해서 단 3명뿐이기 때문에, 소인족들은 어디에 있을까? 아리에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뭐또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을 안고 처음에 이야기에 좀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대신 아리에티 가족들과 함께 공간을 나눠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생태계는 곤충들,
1: 네.
0: 작은 벌레들, 뭐 딱정벌레 혹은 무당벌레 이런 작은 벌레들이라거나 풀, 꽃 이런 생태계를 훨씬 자세히 보게 되는 경험을 이 영화의 초반 풍경들의 묘사를 통해 하게 되는데, 이들의 좀 평화로운 공유 생태계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발로 밟고 다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세계를 묘사하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그 빌리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 영화 안에서 가장 좀 긴장감 넘치고 재미있는 시퀀스거든요. 아리에티는 평소에 어떤 것들을 해왔냐면, 엄마를 위해서 한낮에 정원에서 월계수잎 하나 가져오기 이런 것들을 했어요. 왜냐면 그한 장의 월계수잎을 가져오면 아리에트 식구들은 1년 내내 그 월계수잎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에게 그 필요한 물건들을 인간들에게서 가져온다라고 하는 걸 빌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가족이 지금

0: 것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잃어도 문제가 없거나 그런 것들을 소인들이 빌려오는 방식을 또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돈을 가져가진 않기 때문에.
0: 그렇죠. 가져가도 쓸데도 없죠. 네. 소인족은.
1: 뭐 단추 같은 거 하나 뭐 가져가거나 말거나 네. 인간의 삶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0: 네,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면 어릴 적 내가 상상했던 것들이 막 이렇게 눈앞에 그렇죠. 펼쳐지는 기분인데 항상 이게 대체 어디 갔지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럴 때 아리에티가 빌려갔나?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하게 되는데 아리에티 같은 존재들을 영화에서 만나기 전에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굉장히 강렬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출처가 뭔지, 뭐 누가 저한테 해준 건지, 그 사람은 뭐 어디서 읽거나 보고 해준 건지 뭐 전혀 모르겠는 이야기가 있어요.
1: 네.
0: 파란 노동자라고.
1: 파란 노동자.
0: 네,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1: 혹시 예전에 환상특급 이런 데 나왔던 거 아닌가?
0: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이고 네. 파란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2차원의 세계라서 그 사실은 우리가 눈에 이렇게 고정된 물건처럼 보고 있는 게 사실은 파란 노동자들이 2차원, 3차원을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이 물건을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런데 혹시 이 제 눈앞에 있는 게 지금 컵인데 이 컵을 담당한 2차원의 파란 노동자가 잠깐 잠이 들었거나 혹은 그 노동자가 좀 게으르면 3차원에 다시 갖다 놓는 걸 깜빡한다는 거죠.
1: 오.
0: 그럴 때 인간이 어? 그 물건 어디 갔지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1: 내가 어릴 때 보았던 환상특급의 어떤 에피소드와 네. 비슷한데
0: 흡사해요?
1: 또 달라요.
0: 아.
1: 제 기억 속에는 네. 우리의 미래를 네.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 1초 뒤의 미래를 그들이 미리 만들어 놓는 세계인 거죠. 우리가 계속 네. 살아가는 세계는 계속해서.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뭐 장갑을 목장갑 같은 거를 잠깐 흘리고 갔나? 갑자기 눈앞에 장갑이 보이고 뭐 이렇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살짝 비슷한데
0: 그러게요.
1: 2차원, 3차원은 아,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네, 네. 변화하고 발전하며
0: 증식되고 그러나 네.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말고 누군가 우리의 시간과 뭐 물건과 이런 걸 관장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상상력에서 다 비롯된 이야기 드릴 텐데
1: 네.
0: 그 파란 노동자로만 기억하고 있던 이야기가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경험이 저는 이제 마르미 나리에티라는 애니메이션이었던 거죠.
1: 내가 사는 집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다면 호러가 되는데
0: 너무 무섭죠.
1: 숨바꼭질 되는 거잖아요. 허정 네. 감독의. 하지만 마르미 나리에티 같은 존재가 숨어 있으면 네. 이런 판타지가 되죠.
0: 네.
1: 도움과 관여 사이는 뭔가요?
0: 이 소인족을 대하는 각 인물들의 태도가 달라요. 가령 아리에티의 존재를 목격한 뒤에 쇼우는 돕고 싶어 하거든요.
1: 그렇죠.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0: 네. 그래서 뭐 아리에티가 허겁지겁 막 도망가다가 놓치고 간 각설탕 하나를 혹시 여기가 아리에티 가족이 오가는 길목인가 이렇게 놓아둔다던가 하는 게 쇼우인 것이고 대를 이어서 소인의 존재를 이 집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눈치를 채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인족에게 선물하려는 인형의 집까지 마련해 두는 게 사실 이 집안의 전통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면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사도우미인 하루라는 인물은 소인들의 소행을 그냥 도둑질이라고 못 박아요.
1: 네.
0: 할머니나 쇼가 소인들이 이건 빌려간 것이구나 라고 인식을 한 거면 아닙니다. 그들은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이제 하루의 쪽인 거죠. 그런데 양쪽 다 사실 맞는 생각들이기도 하죠. 그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소인족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지고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도 달라진 것인데 그렇게 각설탕을 놓아주거나 인형의 집 부엌을 뭐 새로 갈아주거나 이런 식의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는 이 소인족의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 때문에 어느 날 아리에티 엄마를 발견하고서는 병에 가두어버리는 굉장히 좀 무서운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행동이 그럼 악행이냐? 사실 영화를 보고 나면 그렇지만은 않은 게 쇼우는 어디까지나 아리에티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한 선행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이 관여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아리에티 가족은 그 터전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1: 그쵸.
0: 거예요.
1: 네.
0: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약간은 좀 커다란 생각이지만 아 이건 생태계의 규칙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의 존재

0: 네, 뭐 곤충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는지를 알지만 그 생태계를 돕고 싶다는 이유로 섣불리 끼어들면 그 먹이 사슬과 모든 생태계를 망치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방식일 텐데 마치 그 관계가 소인족과 인간의 관계처럼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반면 하루는 그 엄마를 가두는, 아리에티 엄마를 유리병에 가두는 좀 무시무시한 사냥 같은 행동을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소인을 박멸하고 싶어 하거나 이 소인을 가지고 다른 꿍꿍이를 발휘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냥 아무도 어릴 때 내가 소인을 봤다는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좀 무리한 행동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쇼우가 현명한 것도 아니고 하루가 현명한 것도 아니고 소인들의 존재는 믿지만 그냥 가만히 그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쇼우의 할머니가 가장 현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생태계라는 게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 하나의 세계, 우리가 선물 받은 지구라는 세계를 빌려쓰고 나눠쓰고 서로의 존재와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서 유지되는 게 생태계이자 인간 세계일 텐데 그렇게 좀 어떻게 하는 것이 관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인지를 이 작은 애니메이션의 세계에서 조금 더 폭넓게 깨닫게 된다고 할까요? 그런 지점이 있는 애니메이션이기도 합니다.
1: 마르메 나리에티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이지만 미야자키 하야오가 연출을 한건 아니고요.
0: 네.
1: 하지만 또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의 느낌이 물씬 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0: 네.
1: 지브리가 제일 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0: 맞아요. 이게
1: 네.
0: 왜 어떤 면에서 또 촘촘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냐면, 저는 지브리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항상 보이지 않던 세계를 발견하는 누군가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웃집 토토로를 생각해보면,
1: 맞아요, 맞아요.
0: 토토로가 어디서 갑자기 온건 아니잖아요. 늘 거기에 있었는데, 이
1: 네.
0: 자매들의 눈에 띄면서, 그 토토로가 가지고 있는 마법의 세계가 발견이 되는 것이고, 마녀 배달부 키키 같은 경우도 그 바닷가 마을의 어떤 풍경을 거기에 정착하려고 애쓰는 이 키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1: 그죠.
0: 당연히 그 인간들이 살아갈 수 없는 신들의 세상을 목격하게 하는 그 센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이고,
1: 하울도 그래요,
0: 그렇죠.
1: 생각해보면.
0: 네.
1: 예.
0: 마법이 지배하는 신비한 성이 있지만, 소피가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세계를 볼 수가
1: 맞아요,
0: 있는
1: 네.
0: 거잖아요. 뭐, 포뇨도 마찬가지고요. 벼랑이의 포뇨도 사람이 되고 싶은 물고기가 인간 세계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바닷속 세계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나친 아주 작은 틈을 들여다보는 것이 모든 상상력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고, 이 관점에서 본다면 마르미 나리에티 역시 작은 것 혹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마음과 시선의 변화를 가져오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리에티를 통해서 나와는 다른데 나와 닮은 면이 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존재가 사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선물 받거든요. 저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라난 모두가 그 특별한 능력을 항상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능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주 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어른으로 자라나는 능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수가 담겨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마르미 나리에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애니메이션처럼 뭐 방금 언급했던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도 모험의 스케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큰 스케일을 자랑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사실상 굉장한 정수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1: 음악은 히사이시 조가 아니라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인데
0: 네.
1: 히사이시 조가 음악을 하지 않은 몇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죠.
0: 네.
1: 세실 코르벨의 Our House Below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세실 코르벨의 Our House Below였습니다.
1: 오늘은 기분 좋아지는 음악이에요.
0: 네, 여름이 아니라 뭔가 약간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의 네. 노래였고요. 오늘은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주인공들의 이야기. 먼저 마누 및 아리에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9월 9일에 극장에서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1: 두 번째 영화 속 주인공들은 한층 더 첨예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0: 네.
1: 이 작품은 제작년도는 94년도인데 한국에 처음 개봉한 것은 2005년이고요.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제목이 모든 단어가 귀엽거든요.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입니다.
0: 폼포코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네, 그냥 어감이 네. 뭔가 폼포코라는 이 세 글자를 말하는 것만으로 네.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1: 이 단어의 유래를 혹시 아세요? 폼포코?
0: 아니요, 아니요. 뭐였죠?
1: 이게 너구리가 배를 두드릴 때 나는 소리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해요.
0: 더 귀엽다.
1: 폼포코.
0: 네. 폼포코, 네. 너구리 대작전.
1: 배경은 좀 예전 시대예요. 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도쿄 네. 근방의 타마라고 하는 지역이 배경인데 여기에는 원래 다카숲과 스즈가숲 두 개의 숲이 있었고 두 무리로 나뉘어 살던 너구리들이 평화롭게 살던 지역이었는데요. 이 타마 지역을 도쿄의 개발 계획 중에 하나인 뉴타운 프로젝트의 지구로 선정을 하게 되면서 숲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너구리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게 되냐면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변신술을 써야겠다. 라는 그 변신술의 부흥을 꾀하는 한편 인간 연구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는 동시에 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전설의 장로들에게 좀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데 의견이 모여져서 시고쿠와 사도 지방에 있는 장로들에게 원군을 또 청하기로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터전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너구리들의 굉장한 의지가 발휘가 됩니다.
0: 시놉시스만

0: 들어도 귀엽습니다. 네. 상황들이. 그리고 저는 최근에 디즈니 픽사의 호퍼스를 보면서 살짝 이 펌퍼콘 너구리 대작전의 헐리우드 버전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최근에 호퍼스 보신 분은 어쩌면 비슷한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만 다르게 네.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구리를 통해서 보는 인간의 이야기인가요?
1: 사실 그림도 굉장히 귀엽고 너구리들의 캐릭터도 귀여운데 이 안의 이야기가 정말 심오하거든요. 그래서 너구리
0: 그러니까 지브리 애니메이션들이 그래요 대부분.
1: 네.
0: 미야자키 하야오나 특히 다카가타 이사오 시절의 그 작품들이 얘기가 사실 되게 크고 깊은 이야기인데 네. 어릴 때 보면 마냥 그냥 그게 그냥 재밌는 판타지로만 보이고 네. 조금 나이 먹어 다시 보면 아 이런 이야기였구나.
1: 네. 좀 서늘한 지점마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거의 인간사 갈등의 정점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구리가 변신술을 깨우치면서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인간과 유사하게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인간사회와 고향을 오가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구리들이 인간의 이기심을 배우게 돼요.
0: 배우지 마.
1: 네, 정말 배워선 안 될 것을
0: 제발 배우지
1: 배우게
0: 마.
1: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답습하면서 어떤 갈등들이 생각이 서서히 이 너구리들 사이에 심어지는 건데 인간 사회는 늘 갈등이 있잖아요. 늘 그렇죠. 팔을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이 너구리들에게 갈등의 시작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아 몰라 인간 다 없애버려. 인간 없애자. 이런 곤타라고 하는 너구리 중심의 곤타파가 하나가 세워지고 아니야 귀여운 인간도 있잖아. 우리 공존해야 돼 라고 말하는 쇼키치라고 하는 너구리의 파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변신술에 가장 능했던 어떤 너구리는 끝내 인간의 모습으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어떤 너구리는 그냥 너구리 그대로의 삶을 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이 각자 어떤 삶을 선택해 갈 것인가, 무엇이 가장 너구리다운 방식인가,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올바른 삶의 방식인가라는 질문으로까지 나아가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이 1967년부터 시작이 된 일본 도쿄 인근의 타마 뉴타운 사업을 실제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모든 것을 통과했을 때는 이게 단순히 그 어떤 재개발 상황을 둘러싼 이야기라기보다 일본의 그 전공투라고 하는 네, 전국 학생 공동 투쟁 회의의 그 세대의 실패를 다룬 알레고리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이 전공투 세대도 한국의 학생 운동 세대들처럼 기존의 어떤 체제 편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결국에는 그 성공의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잖아요.
0: 네. 그래서
1: 이 너구리 이야기들도 결국에는 그 세대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인간이 아닌 존재로 인간의 갈등과 인간사를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상 지브리가 아니더라도 애니메이션이 가장 잘하는 작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의외로 좀 싱거웠던 것이 다카타 이사오와 미야자키 하야오가 나란히 앉아서 왜 너구리 영화는 없을까? 일본의 너구리가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너구리를 좋아하는데 너구리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본 적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떠올렸다고 하고요. 그렇게 합심이 조금 더 구체적인 단계로 나아간 이유는 붉은 돼지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붉은 돼지의 성공 이후 다음은 너구리다.
0: 사람이 아니어도 성공한다.
1: 네. 네. 그렇게 나온 작품이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입니다.
0: 날지 않는 돼지는 그냥 돼지일 뿐이야 라는 명대사를
1: 남겼죠. 네.
0: 하지만 예전에 제가 살던 우리 동네 삼겹살집 간판에 붉은 돼지 그림이 있었어요.
1: 아찔하네요. 정말.
0: 사장님이 붉은 돼지를 뭐 좋아하고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1: 네.
0: 본인이 삼겹살 제 사장이라는 걸 망각하셨는지 그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붉은 돼지의 그림을 지나쳐서 삼겹살을 먹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1: 그러게요.
0: 예, 예전에 옥자 나왔을 때 옥자 순댓국집 간판처럼 약간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나네요. 갑자기.
1: 네.
0: 자, 중요한 건 너구리입니다.
1: 네.
0: 너구리 귀엽잖아요.
1: 너무 귀엽죠.
0: 자, 귀여운 거 좋아하는 분들 어때요 이 작품?
1: 너무 귀여운 순간순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들이 결국엔 너구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낙천적인 지점들이 있어요.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볼 때 항상 가장 크게 웃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구리들이 그 인간 개조를 위한

0: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막그 인간에 대한 파가 갈린다고 했잖아요. 아, 몰라, 인간 다 미워. 와, 그래도 어차피 같이 살아보자. 이런 파로 나뉠 때, 너구리들의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니, 근데 우리 그 맥도날 땡 햄버거 되게 맛있잖아. 근데 인간을 다 없애면 어떡해? 그럼 그거 누가 만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에 있던 너구리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아, 그러면 만드는 사람을 조금만 살려둘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귀여운 장면들이 있는데, 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귀여운 장면들을 뛰어넘어서 밤의 요괴 대작전이라는 걸 펼치는 시퀀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다른 지역, 그러니까 시고쿠의 장로들을 초빙해서 너구리들이 합동으로 펼치는 가장 큰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뭐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괴담들, 전통 요괴들을 너구리의 둔갑술로 다 발휘를 해서 인간을 쫓아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그 마츠리, 그러니까 축제 장면을 연상시킬 정도로 화려하고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괴기한 장면들인데, 하늘에 막 용과 신선이 날아다닌다거나, 그리고 땅에는 막 불을 뿜는 호랑이와 괴물들이 막 있다거나, 너구리들은 이 작전이 굉장히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겁을 먹었으니 인간들이 다이 개발을 중단하고 다들 물러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전이 사람들 너무 즐겁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 축제를. 그래서 너구리들의 이 둔갑술이 괴담으로 퍼져나가기를 이 너구리들은 기대했는데,
1: 무서워하길
0: 네,
1: 바랬는데.
0: 사람들은 이게 너무 화려한 구경거리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심지어 이 둔갑술에 너무 많은 힘을 써야 됐기 때문에 사범 너구리 한 마리가 세상을 떠나는 사건마저 벌어지게 되거든요.
1: 왜 벌써 슬퍼?
0: 그래서 젊은 너구리들이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문제는 한 망해가던 놀이동산의 사장이 이 흥행을 보고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1: 인간들이란.
0: 네. 그래서 너구리들이 막 분통을 터트리는 이런 시퀀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너구리들을 현혹하는 것이 여우 일족입니다. 이 여우들이 와서 변신술을 그런 때 사용하지 말고 그냥 놀이동산에 취직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우들이 이미 그 변신술을 사용해서 인간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숨어 있는지를 이 너구리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너구리들의 갈등이 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퍼지게 되는데, 결국에 그러니까 너구리들이 맞서 싸울 무기라고는 변신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어떻게 재개발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1: 변신만 해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0: 네. 그래서 결국엔 너구리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인간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방식을 택할 것인가? 너구리의 낙천성을 잃지 않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이 또이 작품의 재미이기도 합니다.
1: 아, 다시 봐야겠다. 네.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0: 네.
1: 땡플릭스가 한좀 가장 큰일 중에 하나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을 다
0: 네.
1: 볼수 있게 했다는 거.
0: 맞아요.
1: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거. 네,
0: 네.
1: 그래서 이거 집에서 볼수 있습니다.
0: 네, 지금도 땡플릭스에서 계속해서 상영 중입니다.
1: 예전에 이 작품을 보고 이게 1994년 작품이고 한국에는 한 10년쯤 뒤에 이제 개봉을 했고요.
0: 네.
1: 그랬으면 만약 그때 봤으면 이제 한뭐 20년
0: 네.
1: 뭐 어둠의 경로로 봤으면 30년 전에 이 작품을 보고 어른이 되고
0: 네.
1: 혹시 아이를 낳은 어떤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이 작품을 지금 아이들이랑 아마 같이 봐도
0: 네.
1: 너무너무 재밌게 볼수 있을 거예요.
0: 어른이 되고 일을 하면서 저의 생활을 책임지는 나이가 된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장면은 눈물 없이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엔딩이 굉장히 흥겨운 엔딩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1: 네.
0: 실제로 그 엔딩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흥겹고요. 그런데, 아, 이게 그 흥겨움으로만 보이지 않는 나이가 저도 어느덧 됐더라고요.
1: 미야자키 하야오 거보다 다카하타 이사오 거 쪽이 좀더 그래.
0: 네.
1: 좀더 슬퍼.
0: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섞여 살아가던 너구리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그 마지막 엔딩을 장식하는데, 그 짧은 한 1분, 2분 안쪽에 그 벌어지는 이 너구리의 선택과 행동이 지금 보니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1: 네. 낚이셨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마지막 멘트에 또 낚이셨습니다.
0: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출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눈물을 참기 힘든 어떤 대목일 겁니다.
1: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낚아주시는 이윤성 기자님. 오늘은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존재들의 이야기. 첫 번째.

0: 번째는 9월 9일에 다시 극장에 걸리는 마루미 나리에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땡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펌퍼코 너구리 대작전이었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뵐게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펌퍼코 너구리 대작전 사운드 트랙에서 언제나 누군가가. 그 이름도 귀여운 팀이죠. 샹샹 타이푼의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매가르츠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언니들이 만나 다들 박수 세 번 시작.

의미 없는 걸 알잖아 너나 잘 아세요 때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antasy Waltz.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 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게 좁다. 길게 내뿜는 담배 연기를 바라보던 반쯤 감긴 눈이 좋았다. 그 따뜻한 눈빛이 좋아서 난 자꾸 노래를 부르고 싶어 했다. 잘나는 이마도 이렇다 할 재주도 없던 내게 유일한 구원은 그녀와의 시간뿐. 그렇게 사랑이 깊어갈수록 괴로워져 간다. 군대 안정된 직장.

그 후론 다신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친구들의 얘기로는 모든 조건이 아주 좋은 그런 남자와 선을 보곤 곧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몹시 서둘러 어느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채 나에게서 멀리, 아주 멀리.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0: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음력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날 칠석이죠. 직녀는 실로 천을 짜는 길쌈솜씨가 뛰어난 여인이었고요. 견우는 소를 돌보는 목동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 뒤 각자의 일을 소홀히 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하늘의 신이 두 사람을 은하수 양쪽에 떨어뜨려 놓았다고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옛날엔 칠석에 두 사람의 만남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녀에게 길쌈솜씨가 좋아지기를 비는 풍속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저를 비롯한 손재주 없는 빵그리들, 오늘 우리도 직녀한테 한번 빌어볼까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토록 바라던 금손을 갖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8월 19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19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우주소녀의 이루리였습니다. 이루리 이거 1월 1일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곡으로 트는 노래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했네요. 7월 7석이군요. 아, 제가 또한 똥손하죠. 우리 손재주 없는 사람들 똥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저 정말 아무것도 할줄 몰라요. 미술 시간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림 그리기, 뭐 자르기, 오르기, 만들기 다 못해가지고 항상 피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손재주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림 막 뚝딱 그리는 사람들. 정말 대충 그리는 것 같은데 예쁘게 뭐 하나 캐릭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 정말 부럽다. 재주 좋다 싶었습니다. 견우와 직녀, 직녀를 만나면은 어떤 소원을 또 빌어야 할까요? 네, 새 아침 모닝루트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수요일입니다. 퀴즈 도망자들 있는 날이죠. 1522번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네요. 영디, 스카이다이빙 하러 도망치실 때 바람을 맞으면 멘트를 하니 꼭 여름에 선풍기 앞에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크크 하셨는데. 2주 연속 제가 홈런을 친것 같죠? 나름 제 연기에 만족했어요, 저도. 잠금 위에 이어서 스카이다이빙까지. 이제 뭘 가져와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어디로 과연 우리가 도망을 갈지, 제가 당황을 하게 될지, 또한 번에 홈런을 치게 될지, 도망지 어디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워킷 안전화.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원스야.
2: 무조맨.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4640번님, 남편이 차가 없어서 남편을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저도 출근 중입니다. 조금 일찍 도착할 것 같은데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 한잔 먹고 가려고요. 이른 아침에 출근 전에 어디 들렀다 가기 정말 쉽지 않은데 남편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해주셨네요. 편의점 커피 진짜 맛있죠. 캔이나 페트병으로 된 거 혹시 드시나요? 그러면 얼음컵을 꼭 추가로 구매하셔서요. 아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출근 잘하세요. 유성호님, 아침마다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시원한 미숫가루 음료와 간식을 싸들고 택배 배송을 하러 출발합니다. 일은 힘들지만 손에 들린 것들 덕분에 마음은 든든하네요. 어머니의 사랑, 시원한 미숫가루와 간식 정말 느껴집니다. 맞아요. 일은 힘들더라도 이렇게 곁에서 누가 챙겨준다 생각하면 더 힘을 낼 수 있게 되죠. 맛있게 또 드시고요. 오늘 일도 잘하고 오시고요. 파이팅입니다. 8184번님, 저는 병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혈액 투석하러 가는 길인데 치료받는데 4시간 정도 걸려요. 마음이 울적한데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혈액투석 큰일하러 가시는군요. 이게 투석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은 이렇게까지 많이 걸리는 줄 몰랐네요. 4시간이면 거의 반나절이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8184번님, 병원 잘 다녀오시고요. 힘내세요. 제가 응원 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419번님, 하루의 시작을 영디와 함께해요. 피곤한 기분 떨칠 수 있게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신청합니다. 그럼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루 시작하는 이 기분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듣고 올게요.

아니 벌써 몇 분째 그렇게 어? 갔다 보냐 말도 없이 그렇게 입 꼭 닫고 있으면은 내가 뭐가 돼? 진짜 왜 그러는데? 아니 내가 귀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전화기를 왼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오른쪽에 댔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7705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 나왔어요.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전거 정비하고 몸 푸는 중이랍니다. 신청곡은 프리티걸입니다. 들려주시면 라이딩하며 잘 들을게요. 오,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보통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그냥 라이딩하러 가실 수 있는데 몸 푸는 거 정말 꼭 중요하죠. 꼭 해야 되죠. 이 프리티걸 저한테는 이제 카라가 우선이니까 카라의 곡들이 익숙한데 18년 전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라의 프리티걸이. 아, 좀 감회가 남달랐어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니. 그래서 리센드의 프리티걸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유성호님, 8184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6101번님은요. 아침부터 에어컨 없는 주방에서 전 부치고 있어요. 주변에 봐도 다들 여름이라고 놀러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도 반찬 가게 불판 앞이네요. 뒤집게 던지고 앞치마 벗어 던진 채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풍덩 들어가 하루 종일 안 나오고 싶어요. 이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지는데요. 뒤집게 던져버리고 앞치마 그냥 바닥에 벗어버리고. 아,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게 참 요즘 날이 많이 풀려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다 하더라도 불 앞에 있는 거는 또 얘기가 다르죠.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 붙이는 거 잠깐 눈 떼면은 전 다 홀라당 타버리잖아요. 계속 앞에 있어야 되는데 힘드실 것 같네요. 얼른 일 마무리 지으시고 좀 휴식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박기훈님, 안녕하세요 영디. 저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운 좋게 저녁을 한번 먹긴 했는데 제가 재밌는 타입이 아니라서 좀 많이 어색했어요.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잡으면 좋을까요? 아, 우선 기훈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요즘 이렇게 내 마음 맞는 사람, 좋아하게 되는 사람 만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도 이런 감정을 느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일 것 같고요. 근데 재미있는 타입을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좋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심을 잘 전달하면은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연락을 해보십시오. 제가 응원 드릴게요. 큐피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성공하시고 꼭 다시 사연 보내주세요. 4520번님, 영디 출근길에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이제 아침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저는 지금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쿨의 아로아 신청해봅니다. 아, 또 이런 맛이 있죠. 조금 늦게 가는 여름 휴가의 맛. 남들 다 휴가 갈 때 나는 열심히 일하고 또 다시 그분들이 복귀할 때쯤 나는 떠나고 그럼 왠지 이긴 것 같고 기분이 좋고 막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어디를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행하면은 날씨가 저는 8알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부디 좋은 날씨 속에서 유유자적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럼 신청곡 함께 하시죠. 쿨의 아로아입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다시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 그리고 오후에는 소나기까지 여름 날씨 풀세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졌고요. 지금 열대야도 곳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5도, 강릉 27도, 대구 26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부산이 32도, 광주, 경주 33도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지금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들이 있는데요. 아침까지는 수도권에, 또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지방에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많이 있겠고요. 또 남부 지방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약하게 이어지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버스나 지하철에서 졸다가 갑자기 몸이 움찔해서 깜짝 놀란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인면기 경련 또는 수면 놀람증이라고 하는데요. 아,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잠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근육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면서 편안하게 이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가 아직 완전히 잠들지 않은 상태라면 갑자기 힘이 빠지는 몸의 변화를 순간적으로 낯설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이때 마치 몸이 움직이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면서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 움찔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잠이 부족하거나 피곤한 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 날에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출근길에 혹시나 졸다가 갑자기 몸이 움찔한다면 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만큼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졸다가 몸이 움찔하는 이유는 잠들기 직전 몸에 힘이 빠지는 과정에서 뇌가 몸의 변화를 순간적으로 잘못해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어머 여러분, 글쎄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명언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런 말이 딱 뜨더라고요. 타자는 밀림에서 살아남고 우리는 회사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아 진짜 명언 맞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정글로 한번 도망쳐봤어요. 햇빛이 잘 안 보일 만큼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있고요. 영화 속에서 타잔이 고릴라 가족한테서 자랐잖아요. 지금 저기 제 옆으로 고릴라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조용. 아 그리고 타잔의 친구 중에서 탄도르라고 왜 코끼리도 있었잖아요. 오 저 멀리 거대한 코끼리도 지나다니고 있네요. 오 근데 저는 사실 정글에서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타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저기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저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제가 정글에 온 게 아닌가 실감이 나네요. 저는 타잔이랑 어떻게 하면 정글 같은

절대우림. 힌트 드릴게요. 2009년에 MBC에서 이것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었죠. 한국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의 눈물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말을 잘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아마존 열대우림, 2번 콩고 열대우림, 3번 다인트리 열대우림, 4번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들을 텐데요. 열대우림 하면 바로 이 노래죠. REF의 이별 공식 함께 하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아마존 열대우림이었습니다.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열대우림 아마존이죠. 남아메리카에 펼쳐져 있는데요. 브라질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걸쳐 있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재규어, 나무늘보, 아나콘다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기 좀더 짚어볼게요. 2번이었던 콩고 열대우림, 아마존 다음으로 큰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이고요. 다인트리 열대우림은 호주 북동부에 있는 1억 8천만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아주 오래된 열대우림이래요. 우와, 1억 8천만 년. 그리고 4번이었던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은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에 넓게 펼쳐진 열대우림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눈물 정말 재밌었죠. 그리고 저 어릴 때 타잔 너무 좋아했어요. 타잔 애니메이션을 몇 번이나 봤는지. 마지막에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아, 정말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오랜만에 저도 되새겨 봤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멀티 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시죠.

REF의 이별 공식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 열대우림이 등장하죠. 신기했어요. 갑자기 이별 공식인데 열대우림? 네, 우린 정답 알아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열대우림.

오늘 아침 회사에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드라마 포스터에 유부녀 킬러로 변신한 공효진 씨의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공효진 씨가 동백이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떠올라서 오늘은 이 작품 속으로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공효진, 강하늘 주연의 동백꽃 필 무렵은 순박하고 정 많은 경찰 용식이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 동백이에게 첫눈에 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지만 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만을 다룬 작품은 아니었는데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따뜻하게 보여준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작품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동백꽃은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추운 날씨에도 붉고 선명한 꽃을 피워 강인함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꽃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런 동백꽃의 모습은 드라마 속 주인공인 동백이의 삶과도 매우 닮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동백꽃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제목을 보고 학창시절 국어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을 떠올린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근데 소설 속 동백꽃은 우리가 아는 붉은 동백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뿅뿅나무의 꽃을 가리키기 때문인데요. 잎이나 가지를 꺾으면 나는 독특한 향이 뿅뿅과 비슷해서 나무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김유정의 소설에 등장하는 동백꽃은 다음 중 어느 나무의 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대추나무, 2번 생강나무, 3번 가시나무, 4번 버드나무. 이번에도 힌트 드릴게요. 보기 중에서 독특한 향이 날 것 같은 나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대추나무, 2번 생강나무, 3번 가시나무, 4번 버드나무예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하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좀 더 들으시죠.

0: 네, 함께 들으신 곡은 드라마 동백꽃 핀 물엽의 OST,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펀치의 노래였습니다. 정답 확인해야죠. 김유정의 소설에서 동백꽃이 가리키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생강나무였습니다. 와, 이게요? 좀 신기해요. 예전에 강원도 지역에서는 추운 날씨 때문에 동백나무가 잘 자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강나무의 열매로 기름을 짜서 동백기름 대신 썼대요. 그래서 생강나무를 산동백나무라고 불렀고 그 꽃도 자연스럽게 동백꽃이라고 부르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동백꽃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저 이거 드라마 너무 좋아했거든요. 동백꽃 필 무렵. 왜? 그 부분 너무 웃기잖아요. 왜 눈가리를 그렇게 떠? 용식이한테 하는 말. 이 드라마가 정말 재미도 재미지만 감동도 감동도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이미정님. 저희 아빠는 제과일을 하시면서 거의 30년 동안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셨어요. 얼마 전 아빠가 저한테 내 사연이 라디오에 나오면

되게 신기하겠다라고 지나가듯 얘기하셨는데요. 그 말에 용기 내 사연 예약해 봅니다. 아빠 덕분에 나는 꿈을 이루러 프랑스로 가게 됐어. 어릴 때부터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재과를 좋아하게 됐고 같은 꿈을 꾸게 됐어. 앞으로 힘든 순간도 많겠지만 아빠가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온 모습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볼게. 아빠, 나 잘 다녀올게. 딸이 많이 사랑해. 참고로 저희 아빠 성함은 이연자 승자이십니다. 신청곡은 인순이의 거위의 꿈 부탁드려요. 사연이 진짜 너무 감동적인데요. 아버님, 이렇게 30년 동안 한 일을 하시면서 자식이, 자녀가 내가 하는 일을 따라가겠다라는 거는 또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뿌듯하실 것 같고 또 감동도 받으실 것 같고 나를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 자식이라니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연승님 정말 좋은 자녀분을 또 두셨습니다. 이렇게 아빠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가려는 그 자녀의 모습에 힘을 또 얻으시면서 따님과 함께 좋은 하루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정님께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인순이의 거위의 꿈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야식 드셨어요? 드셨다면 뭐 드셨어요? 치킨, 라면, 떡볶이? 하루 열심히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야식이 더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식을 먹는 게 가끔이 아니라 밤마다 반복된다면 야식 증후군일 수도 있다네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야식 찾게 될 때 있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만족감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입니다. 오늘 하루는 잠깐씩 여유가 생길 때마다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시고요. 가볍게 산책도 하시고 나만의 해수법이 틈틈이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는 거 어떨까요? 그래야 오늘 밤 닭발, 피자, 야채 곱창 뭐 이런 거 무시무시한 야식의 유혹을 가볍게 뿌리칠 수 있을 거예요.

0: 청아 스트레스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8월 19일 수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아침 컨디션 어떠세요? 수요일 되면은 힘들 수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연휴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틀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어제가 제일 힘들었나? 그런 거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야식 증후군은 뭐 저는 거의 이제 중증입니다. 저는 중증이라 가지고 여기 오프닝에 이제 공감도 되면서 또 잘 모르네 싶기도 하는 느낌이 있어요. 야식은 오늘 아침 스트레스, 오늘 점심 스트레스, 저녁 스트레스 상관없습니다. 습관이에요. 그때만 되면 입이 심심하니 배도 안 고픈데 심심하니 뭘 넣어야 되나 하면서 어플을 배달 어플을 뒤적거리는 내 모습 그게 이제 중증입니다. 예. 끊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좀 살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심은정님이 어제 아주 오랜만에 야식으로 군만두 먹었어요. 밤 산책하러 나갔다가 괜히 군만두나 사왔네요. 하셨는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랜만에 야식을 한 번씩 먹을 만하지. 그게 행복인데. 그게 행복이에요. 예. 고생하신 만큼 하루 정도는 좀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습관되면 저처럼 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안내사항이 좀 있는데 저희 MBC 지금 문자 시스템 오류가 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신 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거든요. 아마 실시간으로 적용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래 뭐 문자 보내셨던 분들 보내놓으셔도 돼요. 예, 저희가 나중에 또 아침 행복 같은 데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당장 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MBC 미니 앱으로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무료니까 많이 보내주시고 문자는 예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듭니다. 2시간 예 이렇게 조금 오류가 있어도 저희는 뭐 정상적으로 가죠. 화이팅 있게 갑니다. 2시간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MBC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서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우 셰프님과 먹방 투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떠날지 기대해주세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따라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문자보다는 미니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그리고 미니 무료입니다. 아 복구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문자. 예. 자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
1: 갈비부가 세 별도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0: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지긋지긋 무조맨
5: 디 어실 원스야.

0: 세수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7시 10분 29초 30초 딱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스모닝.
1: 스모닝.
2: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이 절기상 처선데요. 무더위는 주말을 지나서 8월 말까지도 아직까지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다시 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해안가 중심으로는 지금 곳곳으로 열대 도 나타났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에 체감온도가 27.2도로 서울도 열대야 수준의 밤이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구 부산도 32도, 광주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조금 더 덥겠고요. 여기에 소나기가 습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컸던 경남 지방을 포함해서 전국 곳곳으로 오늘과 내일 사이 5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지금 호남 지방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중에는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밤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이 시간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 2배속 빨리 함께 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진짜 빠르게 지나가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사와 멜로디 캐치 도전해보시죠. 잘 들으시고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 선착순 1등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부침 유래명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릴 거예요.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마 빨리 오는 것까지 체크가 미니가 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로 도전을 많이 해보시죠. 자,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진짜 빨라요. 민영 PD 준비됐죠? 빨리 감기 한 노래 들려 주세요. 장난치지 말고요. 장난치지 말고 메롱 하는 것 같죠 느낌이. 들리긴 합니다. 저는 들렸어요. 예, 여러분들도 들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진짜 빨리 이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신의 영역 축하드립니다. 미니에서 이소혜님 축하드려요.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너무 빠르죠? 약간만 속도 늦춰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내 맘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준비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이 노래를 부른 이제 밴드의 보컬 이원석 씨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오늘 아침 스페셜 DJ도 함께 해주셨죠. 참고로 오늘부터는 배우 진구 씨가 이제 나와주십니다. MBC 라디오 애청자분들이시라면 이원석 씨가 속한 이 밴드의 노래 대표곡이죠. 예, 뭔지 아시겠죠? 자, 오늘의 정답송 데이브레이크의 노래입니다. 제목 맞춰주셔야 돼요.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성 발표 하겠습니다. 문자 시스템 복구가 됐대요. 복구됐습니다. 자, 문자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많이 보내주셔도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체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야.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빨리 함께한 노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정답 데이브레이크의 그렇죠 들었다 놨다 였습니다. 정답자 발표할게요. 신하영님 정답 들었다 놨다.

저 어제 미스터 선샤인 봤는데 진구 씨가 거기서 완전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제 귀까지 들었다 놨다 하시겠네요. 어허, 미스터 선샤인을 다시 보고 있어요. 명작이지 명작이야. 정수미 님이 정답 들었다 놨다. 요즘 우리 집 중2가 저를 들었다 놨다 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중2. 예,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 하나하나 다 반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2 그 친구의 마음도 스스로도 혼자 들었다 놨다 하니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셔야지. 쉽지 않죠? 두 분 포함해서 5분께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계약서 봄. 최근 호날두가 오랜 연인인 조지나랑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이혼해도 재산 분할은 없다 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대요. 날두 형 재산 관리 진짜 철저하네요 하셨는데, 와, 재산 분할뿐만이 아니라 성도 각자 유지하기로 했대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해주기로 하면서 이렇게 결혼했나 본데. 결혼 왜 했지? 아, 죄송합니다. 지금 혼자 소리가 툭 나왔네. 그것 때문에 결혼할 때 이 감동이 있는 건데, 사실 모든 걸 함께 하겠다. 예, 날두 형 알아서 사세요. 난 날두 형의 정이 없어졌어요. 원래도 7934번님 계란맛 과자 드립니다. 2212번님 겨울왕국 3 예고 봄. 올라프에게 사만다라는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올라프도 연애하는데 저만 못해요. 저만. 그러니까 겨울왕국 3가 내년 11월에 개봉을 합니다. 올라프의 여자친구 사만다는 어떤 친구일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겨울왕국 이 또 뮤지컬로도 개봉을 했어요. 개봉이 아니지 개장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둘둘 12번님 콘 아이스크림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분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겨울왕국 OST 들어야죠. 크리스틴 벨 그리고 산티노 폰타나가 함께한 Love is an Open Door 듣고 올게요.
1: Okay, can I just say something crazy?
2: I love crazy.
1: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2: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Because like

0: see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1: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3: 겨울왕국 OST였죠. 크리스틴 벨, 산티노 폰타나가 같이 부른 Love is an Open Door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 받아볼게요. 고미정님이 버스 기사님이 몸이 불편한 승객의 용변 실수를 도와줬다는 기사 봄. 서울에서 양산으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거동이 불편한 한 승객이 버스에서 실수를 했는데요. 버스 기사님이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분을 씻겨드렸다고 해요. 이를 본 또 다른 승객은 바지를 사왔다고 합니다. 훈훈하네요. 아, 이게 또 장시간 운전이 앉아서 가기가 좀 쉽지 않은 승객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모두가 다 같이 이해하고 도와주는 게 이렇게 사람은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에요. 훈훈합니다. 고미정님 월드땡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이석윤님, 테디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얼마 전에 종료됐잖아요. 하지만 카트라이더 클래식은 돌아온다네요. 크아가 없어져서 아쉬운 만큼 카트라이더로 달래야겠어요. 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추억의 게임들. 근데 계속 사랑을 해주셔야, 이것도 이제 응원을 해주셔야 안 사라지고 있을 텐데 잠깐 잊으면 이렇게 없어지네요. 돌아온 카트라이더로 아쉬움 많이 달리시죠.

님, 돼지땡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문미영님, 인천공항에 펜스 설치한 거 봄 집단 새치기 때문이라는데요. 예전 영상 보니까 마치 재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캐리어랑 같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안전 펜스 설치를 했으니 이제 안전한 체크인 가능하겠죠? 아, 사람이 몰리면은 꼭 이렇게 위험해져요. 질서 의식은 모두가 다 유의를 해야 함께 지켜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뭐 안전하게 대책 잘 해서 다행입니다. 문미영님, 스크류땡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적재에 나랑 같이 걸을래? 듣고 올게요.

0: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무난하게 시작한 출근길인데 갑자기 고속도로에 사고가 많이 나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분기점 2, 3차로에 화물차 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해지고 있고요. 일직 이전부터 금천 쪽으로 밀립니다. 반대 목포 쪽은 순산터널과 비봉 일대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은 송파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성남에서 송파까지 5km가 정체고요.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47분 정도 걸립니다. 반대강 서쪽으로 강변북로가 천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올림픽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려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도 북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민재영 리포터, 우리 오프닝에 네. 야식 증후군 얘기를 했어요. 야식 어제 드셨어요?
1: 바로 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야식 증후군 치료 중이에요.
0: 아 진짜?
1: 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마지막으로 야식을 먹지 않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0: 대박.
1: 테디는 어때요?
0: 와, 저는 치료 중이거든요.
1: 네.
0: 치료가 안 돼요. 어제도 먹었습니다.
1: 어제 뭐 드셨어요?
0: 어제 고등어를.
1: 근데 이 정도면 야식 건강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0: 건강한데 이제 야식은 예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운동 계속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1: 그러니까요. 예. 건강 챙겨야 합니다.
0: 운동하고 계시죠?
1: 운동해야죠. 하고 있습니다. 아, 했어요. 했어요.
0: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저도 근데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건강하게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깨알 뉴스 들어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 보수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0: 이사할 때 사실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청년들한테 도움 되겠어요?
1: 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도 4천 명 이상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을 했거나 서울시

0: 안에서 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를 해야 하고요. 소득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 중위 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데요. 1인 가구라면 세전 월 소득 384만 7천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1: 예, 이 조건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요?
0: 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부동산 중개 보수와 이사비를 생애 1회에 한해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서울 청년 종합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신청하실 때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를 하면요, 주민등록표 등 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더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1: 네, 청년분들 중에 이제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 약간 스트레스 있으시죠?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도움 받으세요.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테디 어제 오디세이 보러 영화관 간다고 했는데 예. 아침에도 사람 많았나요?
1: 아, 사람이 많았어요.
0: 많았어요?
1: 저 4D로 봤는데 어렵게 구했거든요.
0: 진짜?
1: 북적북적 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0: 네, 실제로 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이 1,000만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할리우드 대작인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와 오디세이가 연이어 개봉하면서 관객들의 발길을 극장으로 이끈 건데요. 스파이더맨은 올해 최단 기간 7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서 어제 기준 누적 관객 761만 명을 넘어섰고요. 와. 오디세이는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 약 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누적 관객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 두 영화의 힘이 엄청납니다.
0: 네, 그리고 또 극장과 활기에는 특별관의 영향도 컸습니다. IMAX, 스크린 X 같은 특별관의 객석률이 7, 8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IMAX는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즐길 수가 있고요. 스크린 X는 화면이 좌우로 확장이 돼서 세 면의 화면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특별관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명당 자리에 무려 5배 이상의 웃돈을 붙인 암표까지 등장을 했고요. 티켓이 남아있는 IMAX관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원정 관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주변에 들어보니까 그 꽉 차서 사실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빈자리가 있더라고.
0: 그럼 잘 구하셨네요.
1: 아니, 빈자리가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0: 아,
1: 팔려고 하다가 안 팔리니까 예, 당일 취소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정말 문제가 됩니다. 영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한다는 것도 의미가 크니까 안표. 아, 진짜 근절해야 돼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1인 사우나가 유행 중인 거 혹시 아시나요?
1: 1인 사우나? 사우나를 혼자 즐겨요?
0: 네, 이걸 프라이빗 사우나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공간을 공유할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에 예약해서 혼자만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특히 요즘은 도심 한가운데 문을 연 1인 사우나가 늘면서 퇴근 후에 이 피로를 풀려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해요.
1: 예, 요즘 사람들은 혼자 쉬는 시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네, 실제로 1인 사우나를 경험해본 한 30대 이용자는 이 세면용품이 다 갖춰져 있어서 퇴근 후에 몸만 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서 혼자 90분 동안 느긋하게 쉬는 시간이 최근 가장 행복했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유행을 두고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사우나가 이제는 회복과 휴식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힙한 휴식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생각을 좀 해보면 가끔은 아무한테도 이제 방해받지 않고 혼자 푹 쉬는 시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퇴근하고 한번 시원하게 사우나를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0: 네, 이수키님이 저도 오디세이 특별관에서 보고 싶은데 예매하기 힘들더라고요. 좀 나중에 관람해야겠어요.
1: 예, 아 제가 근데 이제 4D로 보고 왔잖아요. 감상은 그냥 2D나 보셔도 오, 훌륭할 것 같아요.
0: 웅장하다.
1: 예, 훌륭할 것 같아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5334님이 청년들에게 이사비랑 부동산 중개 보수 비용 지원해 준 거 너무 좋네요. 우리 아들에게도 알려줘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청년들 중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이제 신청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것까지도 다 노력이에요. 노력이야.
0: 맞아, 맞아요.
1: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얼마 많은데.
0: 그러니까.
1: 다 받아가세요.
0: 네, 정문준님은 1인 사우나 좋은 곳 어딘가요? 당장 가고 싶은 날이네요.
1: 아유, 왜요, 왜요? 오늘 왜 스트레스 받았어요? 예, 혼자서 좀 쉴 수 있는 힐링의 공간들 찾아보면 있으니까 잘 힐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깨알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반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이상은의 여름별 들으면서 윈장 리포터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하루 10분 정도 투자로 치킨 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의 신청 사연 만나봅니다. 서울 물레동에서 아버지랑 같이 반도체 부품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여파로 일거리가 많이 줄고 있어요. 효도할 겸 반반한 퀴즈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이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밥 먹고 밥 시키노봤자 바라바라 바라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물레동에서 자그마한 공장으로 아버지랑 같이 일하고 있는 31살 청년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공장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 지금 아버지가 사장님 덕분에 사장님을 통해서 한 40년 정도 됐어요.
1: 공장이. 40년이나 됐어요. 와, 근데 요새 조금 힘든가 보네요.
2: 네, 요새 지금 뭐 전쟁이다, 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자재료 값이 저희가 오르다 보니까 큰 타격을 입고서 저희가 또 많이 아쉬워하거든요.
1: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 이럴 때 또 잘 버텨야지 또 좋은 날 올 것 같은데, 그죠?
2: 네네네네, 맞습니다.
1: 화이팅입니다.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은 어때요? 좋은 점 또 뭐 불편한 점 있을 것 같긴 한데.
2: 좋은 점은 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이 좀 많으면 주말에도 못 쉬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예.
1: 그럼 어떻게 몰래 빠지고 이런 건 아예 생각도 못 하겠네요. 아버지랑
2: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제가 또 회계를 또 맡고 있고 또 그때 또 하니까.
1: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뭐. 네, 아버지가 뭐 어떻게 식사하거나 이럴 때 좀 챙겨주거나 하는 부분 있지 않아요?
2: 에, 같이 그간 옆 공장이랑 이제 같은 공장에 붙어 있는데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쉬었다가 또 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아 좋습니다. 아, 또 힘든 기간에 이렇게 또 신청 됐으니까 성공 퀴즈부터 성공하시고 또 네. 좋은 일들 많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일단 응원합니다. 정연희님이 네. 힘내세요 아드님, 퀴즈 성공하고 효도하세요 하셨어요.
2: 아 감사합니다.
1: 마음도 너무 멋지신데 자 이제 파이팅 한번 외치고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파이팅.
1: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갑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2: 네, 준비됐습니다.
1: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구구단을 외자 88
2: 64.
1: 사자성어예요. 산과 바다에서 나는 귀하고 값진 음식. 산해.
2: 김미.
1: 8월을 영어로 하면
2: January.
1: 아니에요.
2: 8월. 아, 패스.
1: 아, 패스.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된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2: 신청이.
1: 남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2: 아, 패스, 패스, 패스.
1: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대사가 나온 영화는
2: 패스?
1: 어허. 국민 타자 이승엽은 어떤 구단의 영구 결번일까요?
2: 하나?
1: 아니에요.
2: 기아?
1: 아니야. 계속 얘기해봐.
2: 삼성?
1: 오!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입이 10개라도?
2: 패스.
1: 천상의 맛과 지옥의 냄새로 유명한 과일로 냄새 때문에 일부 나라의 공공재...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 도시국가는?
2: 패스.
1: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가장 많이 한 K-POP 그룹은
2: 데모난타스.
1: 아니에요.
2: 아, 패스.
1: 패스. 다시 8월을 영어로 하면 8월.
2: 먼저리?
1: 아, 아니야. 아, 무슨 영화도 있었는데 러쉬가 있었는데. 자. 아. 일단 보겠습니다. 끝났어.
2: 패스. 아.
1: 열 문제 중에 결과 발표합니다. 열 문제 중에 하나, 둘, 셋. 아유, 아쉽다. 네 문제만 있어서 실패하셨어요.
2: 아.
1: 하지만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는 드립니다. 아유. 아... 너무 아쉽다. 하나만 맞추면 되는데.

0: 아 맞아요.
1: 괜찮아요. 잘 피셨어요. 자 8월을 영어로 하면 어거스트였고요.
0: 아
1: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된 분은 이몽룡.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속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바티칸 시국 빌보드 200차트에서 이 드릴게요. 안녕. 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두리안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릴게요. 두리안의 이름은요, 말레이시아어로 이것을 뜻하는 단어 두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두리안 껍질 전체를 빽빽하게 감싸보이는 뾰족한 돌출부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힌트를 드릴 텐데 버즈 노래 중에 이게 이제 제목인, 정답이 제목인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 기억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정답이 되어, 아시죠? 예,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0번,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미니 무료로 정답 보내주세요. 마치시면 5분 뽑아서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듣네 이 노래는. 제가 이 민경훈 씨랑 군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군생활 때 자주 들었어요. 그때 생각난다. 선 봉! 예, 저희 선임 민경훈 씨가 보컬인 버즈의 정답 듣고 올게요.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0: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2: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어로 두리가 뜻하는 것 정답은 바로 가시였습니다. 신지연님이 정답 가시. 저 장미 가시 코에 붙여봤어요. 아 이거 뭔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예, 20세기 소년 소녀들 예 해봤어요? 이거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걸? 아 저희 스텝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장미 가시를 코에 어떻게 해요? 막. 예, 거기에 이렇게 톡 떨어져요. 그래서 침 묻혀가지고 코에 올리면 코뿔소가 되는 겁니다. 코뿔소 안 대본 사람 다 나가. 이지연님이 정답 가시. 오늘 부장님하고 외근 나가는데 가시 방석이네요. 예, 부장님도 많이 힘드시겠네요. 서로 파이팅 하시고. 자,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엔 감정을 보여주는 손목시계가 등장하죠. 설렘, 흥미진진뿐 아니라 실망, 격한 수치처럼 불쾌한 감정도 명확하게 아는 순간 마음이 진정된다. 매트 리버맨이란 미국 심리학자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이른바 감정 라벨링만으로도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된답니다. 즉, 이 마음이 뭔지 천천히 응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꽤 많이 풀린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8: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9: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0: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11: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0: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1: 경농이 만듭니다.
12: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 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0: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상암동에 살고 있는 백다영입니다. 로마식 1인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나폴리식 피자인데 그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추구하고요. 저희 남자 사장님이 이탈리아에 10년 계셨는데 거기서 배워서 오셔서 한국에서 매장 운영하고 계세요. 깨끗하게 비워진 접시를 볼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바로 구운 피자를 손으로 들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피자는 올리브 오일을 좀 듬뿍 뿌려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결혼 예정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저희 지금 4년째 연애하고 있고요. 십몇 년 만에 재회해서 4년째 연애하고 있어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2: 궁금하다. 약간 시카고식, 또 이탈리안식 있는데 로마식. 1인 피자집 운영하고 있다는 백다영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맛일까? 피자. 아하. 1인 피자는 저는 이제 가서 한 조각 먹으면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피자를 또 어마어마하게 먹는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 물리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뭐든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피자. 그래서 먹어보고 싶네. 남자친구랑 십몇 년 만에 재회를 해서 4년째 연애를 하고 있다. 연애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져요. 이런 거 좀 자세히 전해주시면 안 돼요?

0: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오늘도 여차저차 무사히 출근을 했습니다. MC 네.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예. 네. 이준 아나운서는 회사 말고 좀 매번 뭐 출근한다 싶을 정도로 출퇴근하는 네. 뭐 장소 같은 게 있나요?
1: 아, 있죠.
0: 있어?
1: 제가 그 이거 언어유희 끝나면 바로 이제 돌아다닙니다. 상암동을. 엄청
0: 왜요?
1: 돌아다녀요.
0: 뭐 홍반장이에요. 왜요?
1: 맛있는 거 없나 이러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아침에.
0: 그냥 산책으로. 네,
1: 그냥 돌아다녀요.
0: 산보.
1: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뭐 연대 있나 이러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이게 맛있어 보이면 또 한 번씩 사 먹고 하는데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이제 커피 하피엔스라는 하피엔스라는 곳이 있어요. 상암동에서 시작한 이제 커피인데 좀 가격대가 좋고 저희 동네까지 생겼어요.
0: 아 정말 네, S로 시작
1: 커피 하피엔스. 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저를 볼 수 있습니다.
0: 단골집이 있구나.
1: 아,
0: 저희 동네에도 계속 돌아다니는 아이씨 한 분 계시거든요.
1: 아, 정가요?
0: 예, 그러니까 휘진 아나운서 같은 분이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1: 아, 있어요?
0: 네. 근데 계속 같은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는 아이씨가 있어요.
1: 저도 엄청 돌아다녀요.
0: 그런 아저씨가 됐네요. 예.
1: 8시 반 전후로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상암동에 예. 오시면.
0: 휘진 아나운서를 네. 실제로 보고 싶다 하시면 예, 같은 시간에 상암동 오시면 있습니다.
1: 돌아다녀 보세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언어유의 시작해볼까요?
1: 네, 반가워주세요 여러분. 예. 자,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잘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1: 자, 도전 골든벨 최후의 1인 울산여자고등학교 김태순 학생만 남았습니다. 소감이 어떤가요?
2: 네, 너무 떨립니다.
1: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2: 네. 여기까지 올라오기에 도와주신 울산 여자고등학교 최고의 조리사 이원일 쌤 감사드리고요. 엄마 아빠 사랑해. 친구들 항상 고마워.
1: 네. 자,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2: 아, 너무 떨린다. 제발 쉬운 문제 나와라. 제발.
1: 마음이 아플 만큼 안 되고 처연하다는 뜻의 가엾다. 발음을 가엾다라고 하죠. 이 단어 맞춤법에 맞게 적어주세요.
2: 네, 답 적었습니다.
1: 정답을 들어주세요.
2: 자,
1: 뭐라고 썼죠?
2: 가엽다. 가운데 글자 여에 비읍과 시옷 받침이 있습니다.
1: 아, 자, 비읍과 시옷 받침. 아, 가엽다. 과연 정답일지. 정답은 바로. 음악 진짜 오랜만.
0: 아, 이건 거의 아쉬울 때 나오는 음악인데.
1: 끝날 때, 그렇죠.
0: 끝날 때
1: 떨어졌을 때.
0: 고생했다 하면서 울고 막.
1: 예, 맞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그렇죠.
0: 예, 이거 다 머리 다 거꾸로 쓰고. 모자 다 뒤집어 쓰고. 예.
1: 맞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느크크. 자, 오늘 우리가 이해 우리 말 가엽다의 올바른 맞춤법입니다.
0: 아, 맞춤법 이런 거 어려워요. 가엽다.
1: 어려워요. 자, 도전 골든벨 최후의 1인이 된 울산여고 김태순 학생. 마음이 아플 만큼 안 되고 처연하다라는 뜻의 가엽다를 잘 맞춤법에 맞게 적으라는 문제였어요.
0: 예, 실제로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울산여고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만 갔어요.
1: 오.
0: 반에서 3등 안에.
1: 명문고등학교.
0: 예, 명문고등학교였어요. 지금 이제 평준화가 됐습니다.
1: 지금도 아직 여고로 남아 있는 거예요?
0: 그거 모르겠어요.
1: 여고 남아 있대요. 네. 또 옆에 울산 또 있어가지고.
0: 울산 출신들
1: 울산이너. 네. 네. 자, 가겠습니다.
0: 예.
1: 자, 김태순 학생의 답 맞아요.
0: 맞아?
1: 맞아요.
0: 가엽다의 비읍시옷이 네. 맞아요?
1: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0: 반전.
1: 비읍 받침만 있는 가엽다라고 적어도 정답이에요.
0: 시옷을 빼도 돼?
1: 둘 다 표준어입니다.
0: 가엽다가 아니고 가엽다만
1: 가엽다 아니고
0: 아. 진짜로?
1: 발음은 둘 다 가엽다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뜻도 마음이 아플 만큼 안 되고 처연하다라는 뜻으로 같은데요. 활용할 때 조금씩 달라집니다. 비읍과 시옷 받침이 있는 가엽다는 가엽서, 가엽슨, 가엽슨이라고 쓰고요. 비읍 받침만 있는 가엽다는 가여워, 가여운, 가여우니 라고 써요.
0: 그렇네.
1: 그래가지고 가엽슨 아이, 가여운 아이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0: 어려운데 둘 다 맞다고 하니까 마음 편하다.
1: 그쵸. 이러면 또 편해집니다.
0: 다 맞다니까 편하다.
1: 맞아요. 표준어규정 제26항에 따르면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형태가 널리 쓰이고 또 표준어규정에 맞는 경우엔 그 형태들을 모두 표준으로 인정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두 형태가 모두 표준으로 인정되는 걸 복수표준어 라고도 하죠.
0: 복수 표준어를 오늘 배웠습니다. 가엽다, 가엽스다.
1: 가엽스다지만
0: 다 맞대요.
1: 다 맞습니다. 예. 네.
0: 서보람님이 울산여고 태순이 골든벨을 울렸네요. 크크크. 야, 그러니까 태순이 대단하다.
1: 이게 50번까지 있었잖아요.
0: 예.
1: 쉬운 게 아니었어요.
0: 쉬운 게 아니야.
1: 그렇죠, 그렇죠. 예. 문은희님 도전 골든벨 모자에 명찰 10개쯤 붙어 있잖아요. 아, 추억아. 그치, 이게 떨어지는 친구들 이름표 다 여기 다 오잖아.
0: 다 붙여야지.
1: 다 와요, 다.
0: 여기 올라오지 못한 친구들 다.
1: 진짜 기억난다.
0: 그래.
1: 나중에 한 100개 달고 있잖아요, 온몸에.
0: 기준 아나운서 잘했을 것 같아요.
1: 일단 안 열렸고요.
0: 아, 이게 쉽지 않아. 그 학교 선정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1: 네, 보통 잘 안 오더라고요, 저 있을 때.
0: 잘 안 와.
1: 잘 안 와. 하고 싶었는데.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추억 속에 또 예, 있던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1: 네.
0: 가엽다. 가엽 네. 그 비옵시옷까지 다 된다.
1: 다 됩니다.
0: 아, 다 되니까 다 쓰세요.
1: 네.
0: 퓨전 아나운서 보내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들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있습니다. 6332번님이 울산여자고등학교 38회 졸업생입니다. 아이고, 목요일만 들어도 너무 반갑네요. 태순이에게 내적 친밀감이 더 생깁니다. 크크크 하셨어요. 아유, 그러시군요. 지금 또 많은 또 울산여자고등학교 출신 분들이 또 감상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9859번님이 저 고등학교 때 골든벨 출연했었어요. 오, 참고로 저는 35번 문제에서 탈락했답니다 하셨는데, 오, 그래도 선방하셨네요. 너무너무 멋진 추억을 또 가지고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4부는 맛쟁이 신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즌2 이원희 셰프님과 전국으로 미식 여행 떠나봅니다. 어디로 갈지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동서, 코끼리베이글닷컴, 음주유엔 팀앱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참나.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8시 16분 10초 11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테디. 이번 주 일요일이 절기상 처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서 매직. 올해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 돼.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졌고요. 해안가로는 열대야주의보 내려진 곳들도 많습니다. 서울의 현재 체감온도가 벌써 2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높아서 서울, 대구, 부산 32도, 강릉, 대전, 광주 33도가 예상되고요. 지금 일부 호남지방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중에는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저녁까지 곳곳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고요. 복구 작업이 한창인 경남 남해안으로도 오늘 하루 최대 60mm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나세훈입니다.
0: 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1: 아, 괜찮습니다.
0: 괜찮습니까?
1: 아, 예. 늘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0: 네. 근데 약간
1: 그대로
0: 웃상이셔가지고.
1: 아, 예.
0: 예, 볼 때마다 약간 기운을 얻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저는 약간 죽상이라가지고 뵐 때마다 너무 죄송한데 좋은 컨디션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키워드 뉴스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사직서, 두 번째 키워드는 AI 배당금, 마지막으로는 초유의 훈련 축소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법무부 장관 사직서입니다.
0: 여러 차례 그만둔다던 이제 말이 나왔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를 냈습니다.
1: 네, 정성호 장관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작년 7월에 취임했으니까

0: 남짓 재임한 건데요. 사직서에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사퇴 이유를 담았다고 하고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적었습니다.
1: 예,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고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한 인물이잖아요.
0: 네,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을 중용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들어선 이재명 정부다 보니까 검찰개혁 요구가 높았습니다. 정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이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따라서 검찰 조직을 없애고 기소만 맞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입법을 이뤄냈고요.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포기했을 때 검찰 내부 반발이 컸는데 이를 정면 돌파하면서 무마하기도 했습니다.
1: 예, 막상 이제 사직서를 내고는 미묘한 말을 남겼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사직서를 냈다고 하니까 어제 퇴근길에 법무부 청사 앞에 기자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 예.
0: 거기에서 형소법도 통과됐고 뭐 크게 할 역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뭐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장 오는 10월 2일에 검찰청이 문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1: 예.
0: 인력 채용도 해야 되고 뭐 자잘한 규정까지 하위법령만 180개를 하나하나 손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1: 예.
0: 이 와중에 알만한 또 기자들한테 할 역할이 없다라고 했으니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뭐 경찰이 해놓은 수사가 잘 됐는지 한번 검찰이 살피는 이 보안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던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좌절감을 느껴서 사직서를 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실제 이전에 이제 사직한다 했을 때도 대통령이 만류를 했잖아요.
0: 네,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10일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이 대통령도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때까지만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더 이상 말리기 어렵다고 본 거고요.
1: 예.
0: 정 장관은 본인이 5선 국회의원이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39년 직이거든요.
1: 예.
0: 원조 친명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0: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AI 배당금입니다.
0: 대만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1: 네, 대만 라이칭 더 총통이 내년에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현금으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선 이른바 AI 보너스, AI 배당금이라고 불리는데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고 배당금 지급안을 마련했는데 전체 국민이, 대만 국민이 2,400만 명 정도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우리 돈으로 10조 4천억 원 규모라고 해요.
0: 와, AI 붙는 거 보니까 재원을 AI 산업에서 이제 마련한다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위탁 생산 반도체 업체죠. TSMC, 바로 대만 기업입니다.
0: 예.
1: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SMC 등 대만 AI 관련 기업들의 매출도 폭등하는 양상인데 그래서 올해 대만 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 수준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걷어들일 세금도 그 자체가 크게 늘어났고요. 대만 정부는 그래서 빚 없이도 AI 배당금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0: AI로 얻은 수익을 현금으로 배당하자라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1: 뭐 투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 스트럭처를 올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현금 배당하자는 요구가 나오는 데는 뭐 이런 명분이 있습니다. 성장의 온기가 한쪽에만 쏠려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빼면 자동차 부품 같은 이 기계 분야 등 전통 제조업은 부진한데 그런데 실제 대만 노동자 넷 중 하나는 바로 이 분야에 몸담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니어서 우리도 어제 한국은행 발표인데 지난 4년간 사라진 일자리의 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0: 네, 대만 안에서도 이제 찬반이 갈릴 것 같은데 어때요 반응은?
1: 국내 정치적으로는 11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노린 이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반대로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게 해법이 되지 않겠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성장의 열매를 이제 어떻게 나눌지 우리도 곱씹어 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초유의 훈련 축소입니다.
0: 어제도 사실 다른 주제인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국방부를 직접 찾았다고요?
1: 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 오후에 원래 예정됐던 공개 행사 일정이 있었거든요. 급하게 예. 취소하고 국방부에 와서 안규백 국방장관을 짧게 15분가량 만났습니다. 이때도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면서 왜 왔는지 방문 이유가 뭔지 물었는데 브런슨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전에 개인 SNS에 한미연합훈련 축소하라고 공개 지시한 걸 의미한 걸로 보입니다.
0: 예, 실제 그제부터 하던 한미연합훈련을 갑자기 줄였다면서요.
1: 근데 진행하던 훈련을 줄이고 따로 하겠다고 장비를 싸고 훈련 지휘부에서도 떠났습니다. 이게 예. 정말 들어본 적 없는 일이고 한 군 관계자는 천재지변 같은 초유의 일이라고도 평가했거든요. 북한 남침을 가정해서 연합훈련 때는 한국군과 미군이 방어작전을 먼저 한 다음에 또 반격작전을 훈련한 거를 매년 해왔는데 미군이 이 후반부 방어작전이 아닌 이 반격작전을 하지 않고 취소하자고 통보했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지휘 병력이 들어있던 벙커에서도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이제 겉으로 얘기한 건 첫째 이제 북한 간의 관계 그리고 한국의 무임승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호응하고 있었다고 공개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때 김 위원장하고 관계가 좋다고 했는데 예. 관계가 좋으니까 북한이 싫어하는 연합훈련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연합훈련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 주장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얘기인데 한국군 훈련비를 미군이 대주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 자국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면서 비용을 쓰고 있고 또 방위부 분담금도 우리가 올해만 해도 1조 5천억 원 넘게 내고 있습니다.
0: 자, 이게 속내가 있을 건데 속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1: 그래서 좀 이면을 봐야 되는데요. 미국 매체에선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불을 끄려고 김 장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갔고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우리는 1호 투자로 가스발전소, 텍사스에 있는 가스발전소 투자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반도체 사업에 투자해라 이걸 요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로서도 미래 먹거리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니까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덧붙여서 이란 전에 한국이 도움을 안 줬다는 불만도 얘기했습니다. 또 잘 보면 이란 전쟁 60일 휴전이 끝난

0: 시점에 트럼프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1: 예.
0: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를 앞두고 이란전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니까 만만한 동맹국을 때리고 또 정상 대 정상 대화에서 긍정적으로 응했던 북한 문제를 꺼내드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막상 북한은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행동으로 자위권 행사하겠다는 강경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1: 예.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한미 관계는 혈맹 관계라고 하죠. 오늘의 핵심 한 줄, 적대국에 뺨 맞고 혈맹에는 화풀이 하나로 하겠습니다.
1: 네, 이런 좀 알 수 없는 행동들이
0: 답답하죠. 네,
1: 예, 나비 효과로 좀 나쁜 영향을 크게 미칠까봐 걱정이 늘 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쯤에서 MBC 나수영 기자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스티브 레이 씨의 예 듣고 이원희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2 시작할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2: 네, 지금은 좀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사고가 좀 있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지나서 5차로에 사고 있어서 뒤로 많이 밀립니다. 행주대교부터 정체인데 이후로도 동작대교까지 쭉 밀려서 1시간 10분은 걸리고 있습니다. 제2자유로도 차들이 많습니다. 행주대교에서 상암동 쪽으로 쭉 지체고요. 올림픽대로가 이 구간은 조금 더 수월하긴 한데 강서구와 노량진 또 반포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구간 밀려 있습니다. 반대 공항 방향은 전 시간에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는 끝났고요. 구리 암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 모두 정체입니다. 도심 지나는 길들 많이 밀리진 않는데요. 동호로는 그래도 동호대교 북단에서 약수역 쪽으로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도 대체로 평소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평소엔 점잖은 신사지만 양복을 열면 세상의 모든 음식이 줄줄이 나오는 마술사가 됩니다.
1: 냠냠 신사 젠틀맨 2-on-1
0: 쩍쩍박사 닥터 테이스티.
1: 우리는 맛쟁이 신사.
0: 큰 음식엔 큰 원인이 따른다. 굿모닝 FM의 히어로 스파 이원일맨 이원일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아니, 어우, 박수까지 쳐주시네. 야,
0: 히어로니까. 네.
1: 이게 끊어 읽기를 잘해야 돼요. 띄어, 네. 띄어 읽기를. 스파 이원일맨 이렇게 될 것인지. 아. 네. 근데 약간 스파가 앞에 붙으니까 약간 사우나로 좋아할 것 같은.
0: 스파 이원일맨 이렇게 하니까 그렇네. 스파가 약간 호처럼 돼버리네.
1: 그러니까요.
0: 네. 스파 이원일맨.
1: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0: 예. 네. 아, 진짜.
1: 저는 근데 그런 그 거미줄 같은 것 따위로는 날아다닐 수 없어요. 제목이를 진단할 수 없거든요. 좀 밧줄이 나와야 돼요.
0: 아, 그렇네. 예. 네. 뭐 어떤 아, 것도 저희가 예. 아니라고 말 못하겠네요.
1: 네, 네. 아, 저 인정합니다. 네.
0: 좋습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손 목에서 밧줄이 나오려면
1: 쭉.
0: 일단은 손도 통통해야겠네. 많이 통통해야겠네.
1: 네, 제 팔뚝이 더 굵잖아요.
0: 네,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자, 우리 맛쟁이 신사 시즌 2 전국으로 떠나고 있는데 그 떠나기 전에 먹고민 상담소로 먼저 몸풀기를 합니다.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럴 때 뭐 먹지 싶을 때 그 먹고민 보내주시면 돼요. 이원희 셰프님이 상황에 딱 맞는 처방 레시피 딱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거 좋아요.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미리 도착한 먹고민 사연 소화해볼까요?
1: 네. 오늘은 정문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셰프님, 남편이 주말 농장에서 농사지은 청양고추가 너무 많아요.
0: 오.
1: 고추 다져서 소고기 넣고 볶음도 하고 장아찌도 하고 온갖 해줄 거 다 해줘도 계속 따오네요. 이 고추들을 어떻게 하나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고추 음식 추천 좀 해주세요.
0: 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또 잘 되면 고추를 이렇게... 네. 많이
1: 저는, 저는 이 주말 농장 그다음에 남편들이 하는 취미 생활 중에 낚시 이런 것들이 전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거기서 소화를 하고 오세요 보통. 아, 그렇지. 이걸 집으로 가져오는 순간 모든 그 불행이 시작되거든요.
0: 아, 그렇지. 네. 이거 명언이다.
1: 아, 이 그냥 그 자리에서 소화하시고 오시면 돼요.
0: 적당히 가져와야 돼.
1: 그럼요. 적당히 사근사근 조금씩 가져오셔야 되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청양고추가 많다고 하니까 저는 왜 이런 걸 고민하시는지 참 이해는 안 되는데요.
0: 좋다.
1: 저 워낙 또 매운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고추가 남아돌기 시작하면은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지금 항상 고추가 익어가는 계절이에요. 뜨거운 햇살을 맞고 나서 빨갛게 됐었을 때 요때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고춧가루를 보통 만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청양고추, 초록색 고추를 따가지고 말리실 생각을 한 번도 못 하시더라고요.
0: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1: 네, 아직 못 보신 것 같죠. 네. 네. 근데

0: 식품 건조기 같은 거 있으시면 진짜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보통 하루 정도면 마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하시면은 반갈죽 하셔가지고 요걸 갖다가 햇빛에다가 널어놓은 다음에 얘를 말리면은 실은 초록색으로 마르는 게 아니라 얘는 살짝 색깔이 카키색, 국방색으로 변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변한 색감의 고추는 그거를 바로 튀김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튀겨서 설탕을 뿌려서 소금을 살짝 친 다음에 고추부각을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근데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청양고추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청양고추로 만든 걸 먹거든요.
1: 진짜 좋아하겠다. 네. 진짜 그리고 좋아하겠어.
0: 얘를 한번 말리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냉동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1년이고 보관하실 수 있어요. 언제고 꺼내서 그리고 튀각만 해서 먹을 수 있느냐 요걸 꺼내가지고 불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갈아가지고 얘로 물김치를 담가 드시면 정말 깔끔한 빨간 빛깔이 도는 게 아니라 하얀 빛깔이 도는 김치를 만들어 드실 수 있거든요. 저는 말려놓으실 거 이외에도 뭐 고추물을 만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저는 우선은 말리실 거를 조금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1: 뭐 완벽하게 모든 게 다 해결됐네요.
0: 부각하면은 네. 이거 그리고 이거 말려놓은 거 갖다가 나중에 라면 같은 거 끓여 드실 때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를 넣어서 드시면은 그냥 고춧가루가 들어간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매운맛이 나거든요. 전 이런 거 좋아하는데
1: 고추는 뭐 그냥 이원희 셰프님한테 물어보면
0: 보내요 나한테
1: 한 100가지 나오겠네. 100가지
0: 나한테
1: 나오겠어.
0: 좀 보내주세요.
1: 문재님 네. 아시겠죠?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맛쟁이 시사 시즌 2 지역별로 먹으면 좋을 음식들 만나볼 건데 오늘 먹방 투어를 과감하게 떠나네요 우리.
0: 이 좀 위험한 도시거든요.
1: 위험하게 가네요.
0: 네.
1: 가시죠.
0: 네, 오늘 떠날 장소는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 바로 저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한 부산입니다. 야.
1: 부산 갑시다. 아마 가봅시다.
0: 아니 휴거철만 되면은 부산의 해수욕 즐길 많이 떠나시잖아요.
1: 진짜
0: 올 여름 부산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이 무려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 1천만 명 넘었어요 벌써.
0: 와 그 중에서도 단연 1위는 해운대 해수욕장이라고 하고요. 근데 부산에는 해수욕장이 정말 많잖아요. 뭐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그렇지. 송정.
1: 그렇지. 네.
0: 태진은 어느 해수욕장을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있어요?
1: 저는 해수욕장 네. 저도 이제 울산 고향이라. 네. 이렇게 뭐 부산 울산 해수욕장으로는 잘 안 가죠.
0: 아 그래요?
1: 네, 잘 안 갑니다.
0: 아 더 멀리 가시는군요.
1: 차라리 올라오지. 올라옵니다. 간포 위쪽으로.
0: 아 동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쫙 올라가시는 거죠.
1: 위쪽으로 올라가서 울진 뭐 이 라인.
0: 아
1: 그렇게
0: 그렇구나.
1: 가는 거죠. 원래 자기가 있던 곳 바다는 해수욕장이랑 안 쳐요.
0: 하긴
1: 내 앞바다는.
0: 처음 여름에 한강 잘 안 가고.
1: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늘 가던 곳을 그 해수욕으로 갈 수가 없어요. 멀리
0: 근데
1: 가야지.
0: 가면은 만약에 간다. 꼭 만약에 여름이 간다. 아니어도 뭐 드세요 가시면은?
1: 저는 일단 해운대 라인에 네. 예 전복죽을 너무 사랑합니다. 거기 유명한 전복죽 있죠. 진미채랑
0: 맞아요.
1: 네. 거기 가서 거의 뭐 한 5만원치 때립니다, 저.
0: 아니, 저는 이게 위험하다라고 한, 위험한 도시다라고 한 게 부산이 위험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아서.
1: 너무 많아.
0: 제 생각에는 이거 약간 구별로 끊던지 아니면 해수욕장별로 끊어야 되는데.
1: 그래 되고.
0: 우선은 한번 전체 종합편을 한번 해보고, 아, 이건 난리 났다. 이 만약에 반응이 폭발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정말 맛집 제보를 다 받아가지고
1: 그렇지.
0: 저희가 지역별로 조금 한번 분류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를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셰프님 어디로 가요? 지금 부산 간다.
0: 부산
1: 오늘
0: 간다.
1: 1박으로 갔다 온다.
0: 오늘 간다. 저도 해운대 아니면 광안리로 보통 가거든요.
1: 아무래도
0: 전 촌사람이잖아요. 네. 네. 아 근데 저는 군생활을 부산에서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부산 거주민이거든요.
1: 고향 인정.
0: 네, 저는
1: 군생활 했으면 인정해.
0: 진짜 마음의 고향이고 저는 제가 가는 돼지국밥집, 밀면집 이런 것들이
1: 좋다.
0: 백반집 이런 것들이 쫙 리스트업이 되어 있거든요.
1: 네.
0: 아 저도 참 할 말 많은데.
1: 포도 가고 싶다. 난 포도. 네.
0: 근데 요즘 혹시 그 백캉스족이라고 있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백캉스는 뭐예요? 또?
0: 이게 바닷가 해수욕장 갈 때 예전처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먹을 거 싸들고 예전처럼 가서 해먹는 게 아니고요.
1: 아니고?
0: 스마트폰 해가지고 딜리버리로 배달이나 간식 등을 시켜먹는 바캉스족을 백캉스족이라고 하더라고요.
1: 많긴 많더라. 요즘.
0: 배달 바캉스.
1: 예, 요새 많긴 예. 많아요.
0: 그래서 정말 맛집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보 주시면 저희가 부산의 맛있는 곳들, 맛집들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시즌3 가면은 네. 배달 음식만 가지고 맛집을 찾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0: 그때는 우리도 좀 시켜봅시다.
1: 먹으면서 합시다. 자, 오늘 막 부산 갑니다. 여러분. 네. 부산 해수욕장에서 시켜먹을 수 있는 배달 맛집까지도 저희가 인정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숨은 맛집 여러분들 추억 지금이에요.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은 비타민 음료 바로 쏠게요. 노래 듣고 와서 맛있는 곳 다 들어보겠습니다. 스컬 앤 하하의 부산 바캉스 듣고 올게요.

0: 스크랜하 부산 바캉스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난리 났습니다. 지금.
1: 난리가 났네요. 와 이런 거구나.
0: 부산 네? 아 네. 이거는 뭐 한 달치인데 일단 가봅니다. 먹을 네. 음식들 맛집들 추억들 만나볼게요.
1: 네 우선 07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부산 대연역 근처 김땡순 대구 볼찜 아시나요? 이런 스타일의 볼찜은 부산 말고는 못 봤어요. 아 이것 때문에 부산 가고 싶어요. 막 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유유유 막 보내주셨습니다.
0: 그랬는데 이제 사진 찾아보시면은 아 볼찜이 약간 내공 있어 보여 확실히.
1: 저희가 지금 이 노래 나가는 동안 지금 테디님이랑 저랑 피디님이랑 셋이서 부산의 이 음식들은 정말 양념이 맛있다. 양념 그런데 아, 와 이거는 정말 뻘구죽죽한 양념이 위에 뻑 하고 올라가 있는데 쫄면사리에다가 데친 콩나물에다가 위에다가 대구 볼찜 한 거 빨간 걸 위에다 빡 하고 올려주셨거든요.
0: 이제 소면 말아가지고 와. 이제 쫙쫙 와우. 그러니까
1: 저는 이런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 아무리 어디서 가서 뭐 어디서 서울

0: 꼴 어디선가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 집에서만 주는 맛이 분명히 있을 있어, 거란 있어, 말이에요. 있어. 근데 이게 서울에서는 요 톤으로 양념을 만들어서 음식을 내잖아요. 예. 그러면은 서울 분들은 좀 무서워해요. 네,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좀 톤이 낮아야 돼.
1: 아, 그렇네. 아,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와일드한 느낌이구나. 네,
0: 약간 좀 거칠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네,
0: 전 요 거친 음식 이런 요 맛을 느끼려면은 저는 지역에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여러분들 만약에 빨간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집 맛있을 것 같아요.
1: 아, 대구볶음 좀 제대로다 여기.
0: 그리고 그 빨간 양념에다가 쫄면 싹 해가지고 이야 맛있겠다. 아. 막 콩나물 아삭아삭 씹히면서 막 난리 나겠네요. 아하.
1: 사장님 무조건 물어볼 건데. 아. 매운 거 잘 먹어요. 이 강일님이 부산 해운대 돼지국밥 맛집 숯땡 최고 돼지국밥. 아. 강력 추천이요. 고기에서 잡내가 안 나고 국물 맛도 진합니다. 아. 소주가 땡기는 맛. 네. 항정살 많이 들어간 항정국밥도 추천.
0: 항정국밥을 드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가신 분이네요. 아, 아니면 진짜 좋아하시거나. 왜냐면은
1: 와, 진하다,
0: 이 돼지국밥이 뭐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뭐 굳이 논한다고 뭐 이렇게 뭐 할 게 없겠지만
1: 아, 그래도 전문가신데.
0: 그래도 나름 조금 국밥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뽀얀 국물파랑 맑은 국물파가 있거든요. 아. 요 집은 그 뽀얀 국물을 대표하는 맛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야
1: 돼지국밥은 무조건 그냥 뽀얀 거예요. 제가 볼 때.
0: 그래요.
1: 예, 맑은 거는 수육국밥이라고 하죠. 아, 진짜 맑은 거는 국을 다시 해서 고기를 위에 고명을 올리는 네. 거지.
0: 우리나라에서 국밥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1: 아, 그런가? 몰라, 다 덤벼. 다 덤벼. 나는 그렇게 알았어요. 어떻게?
0: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저는 보통 뼈를 우려내면은 뽀얀 계열로 많이 가고요.
1: 곰탕 라인이나
0: 살을 많이 우려내면은 맑은 계열로 가요.
1: 그럴 수도 있고.
0: 근데 저는 그거를 아주 그 절묘한 지점에서 하지만 살이 조금 더 많게 예. 약간 뽀얘지는 국물을 좋아하지 또 너무 맑어도 예, 너무 맑은 것도 그거는 아예 맑은 곰탕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이브리드 섞였는데 살이 살짝 이렇게
1: 고급지네,
0: 이거
1: 고급죠.
0: 이런 거 고급죠. 좋아하거든요.
1: 아, 네. 그게 좀 있는 사람들이 먹는
0: 아니에요.
1: 국밥입니다. 아니에요. 고기를 네. 어떻게 삶아서
0: 그것도
1: 해요. 고기는
0: 푸고야지.
1: 고기를 삶는다는 것은 네. 미안합니다.
0: 예. 아 근데 참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지역 방언에 특화돼 있는 DJ이다 보니까 아 정말 너무 좋네요.
1: 죄송합니다.
0: 네. 아 왜냐면은 저는 사투리 잘 못하니까 예, 예. 저 거기 가서도 계속 서울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아 정말 이 듣고 있으면은 와 있는 것 같아.
1: 고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주변에.
0: 너무 좋아요.
1: 계속 보겠습니다. 네. 한미화님 부산이 고향인 나. 10년 전 부산을 떠났지만 갈 때마다 먹는 동땡 밀면 너무 찐 맛이에요.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가고 BTS RM도 다녀갔어요. 거기 밀면도 맛있는데 들깨 칼국수가 완전 진국이에요.
0: 맞아, 이 집 들깨 칼국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요건 이제 제가 또 잘 모르는 라인이니까.
0: 저는 우선은 이 집 밀면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는 밀면집이 서면 쪽에 따로 있어요.
1: 예,
0: 추나 땡동이라고.
1: 아, 그건 예. 또 대표적이죠.
0: 예, 예, 예. 그런데, 대표적이죠. 예. 근데 뭐, 워낙 또 이제 스타일이 많고 가시는 곳들이 워낙 많으실 테니까. 근데, 밀면은 많이 드셔보셔야 돼요. 가서 한 군데를 먹어보고 밀면을 논한다 그러면은 예끼! 네, 혼나야 돼요. 여러 군데 가서 드셔보시고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실 거로 저는
1: 차이가 좀 많이 나는군요.
0: 그럼요. 네, 집집별로 그냥 차이가 아니라 확확 차이나요.
1: 그래요. 네. 나 제가 이런 쪽이 좀 약해요.
0: 맞아요. 근데 네. 왜냐면은 이게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많이 갈리고 집집마다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양념 맛의 차이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거든요. 꼭 여러 개를 드셔보실 거 한두 개 먹고 나는 이쪽이야 라고 선택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1: 그래. 네. 겸손해야 돼요.
0: 몇 년 가서 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부산 맛있는 데 많거든요.
1: 밀면, 뭐 메밀면 이런 라인은 네.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0: 겸손해야 돼요.
1: 여기 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0: 많이 무봐야 된다.
1: 예. 네. 또 보시죠.
0: 네. 6722님께서 아, 나 이 집 아는데. 부산 초량에 있는 밀땡갈비라는 생갈비집 추천합니다. 생갈비 가격도 정말 괜찮고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어서 너무 만족해요. 뭐보다 기억에 남았던 건 된장찌개인데요. 미더덕이랑 오만둥이 정말 아낌없이 들어가있어서 국물에서 바다향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1: 아, 이렇게 해준 데가 좋아요. 확실히 고깃집에 갔는데 네. 이제 찌개류는 해물 라인으로 나와.
0: 맞아요.
1: 아, 이 네. 밸런스 진짜 좋아.
0: 이게 왜냐면은 고기의 감칠맛이랑 바다의 감칠맛이 합쳐졌을 때 나는 그 맛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0: 가마솥 그 손잡이를 뗀것 같은 그 불판 위에다가
1: 예.
0: 이 생갈비, 그 생갈비는 얼리지 않은 갈비잖아요. 그 고기 자체가 육향도 되게 좋고 부드러운데 뼈를 타고 가는 거를 이렇게 포를 떠났기 때문에 중간중간 근막이 딱 구워졌을
1: 그치.
0: 때 오독오독하게 씹히는 요
1: 그렇지, 그렇지.
0: 식감이 진짜 맛있는 게. 근데 이 집은, 아,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이렇게 재료가 돌잖아요. 이집 재료가 진짜 신선하고 좋기는 해요. 저는 먹어본 적이 있는 집이거든요.
1: 정말 가야겠다. 나 얘기만 들어봤어요.
0: 야, 지금 우선은 부산 내에서도 뭐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왔다 갔다 난리가 났어요.
1: 장르가 여러분 네.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0: 갈비 밀면 대구볼집 나왔고 국밥 나왔고 야.
1: 뭐 해산물도 나오고 분식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지금 빨리 네. 소개할까요?
0: 네. 8502님 거 먼저
1: 제가 가요. 네. 지난주에 부산 다녀왔어요. 깡통시장에 땡간의 떡볶이 이거 막 떡볶이 나온다. 무가 들어가서 시원하고 칼칼하니 맛돌이랍니다. 부산 네. 갈 때마다 꼭 들리는 곳이에요. 아 시장에서 파는 또 떡볶이들
0: 그렇죠.
1: 또 이 네. 컬러가 또 다르거든요.
0: 그럼요. 아, 네. 혹시 밀떡 파세요? 쌀떡 파세요?
1: 아 저는 네. 아 야 밀떡을 네. 하면 또 양념이 잘 배가 쫀득한 게 생각나고 그러자니 쌀떡에 또 그 담백한 맛이 또 생각나고
0: 쫀득쫀득한 이게 근데 정말 이 집은 이 쌀떡을 쓰는 집 중에서 전국구로 유명한 집이잖아요.
1: 예.
0: 저는 이거 이 그 제품을 나 언젠가 서울에서도 한번 먹어볼 수 있게 이게 아마 밀키트가 됐었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올라왔었나?
0: 근데 제가 이 집을 가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먹어보고 판단했어요. 현장에 가서 드셔야
1: 돼요. 아, 당연하지. 현타로죠. 어떻게 따로. 공장에서 뽑는 거는.
0: 옆에 뚜껑을 슬쩍 닫아놓은 데에서 물떡을 옆에서 불불불 끓이고 계시더만요. 그거를 탁탁 떠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채를 옆에다가 쌓아놓고 퍽퍽 얹어가지고 그 꾸덕진 양념에다가 진짜 자글자글 끓여주시는데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씹히는 게 아니라 짠닭 이렇게
1: 쌀떡은 그 맛인데 양념 되기가 쉽지 않은데 아 미리 또 끓이고 네. 붓고 조리고 네. 하는구나.
0: 그럼요.
1: 역시나 정성이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
0: 아, 나 이 다음 사연 지금 돈까스 나왔는데 이거 돈까스도 해야 되는 큰일 났네. 미시가 없어가지고 황인주님께서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양곱창집에 가보셔요.
1: 허허.
0: 특히 백땡 양곱창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연탄구이집입니다. 아 여기도 있지만 그 왜 그 문땡 곱창이라고 서면 뒷골목에
1: 예,
0: 가면은 예. 거기 있는데 쭉 포장 실내 포장처럼 쫙 돼 있잖아요. 아우 부산에 가면은 이런 데들이 왜 이렇게 맛있나 몰라.
1: 이래서 다들 그 소주를.
0: 저도 참 요즘 웬만하면 술 잘 안 마시려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가면 술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1: 저희 약간 흥분 갈아차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고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0: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1: 굿모닝의 펜테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고문의 팬세입니다. 이원일 셰프님과 와 맛집 투어 떠나는 곳이 부산이어가지고
3: 위험하다고 했죠.
1: 너무 내가. 많이 남아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박소영님이 부산 1회로 부족하죠. 4주 잡아서 갑시다.
3: 저희가 기본 옵션으로 2주는 하자고
1: 2주는
3: 했잖아요.
1: 해요. 다음 주는 할 건데.
3: 우선은 2주는 해보고.
1: 해보고.
3: 네, 해보고. 왜냐하면 지금 뒷고기, 복국, 쌈장 찍어 먹는 순대, 어묵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1: 아 그리고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또 맛쟁이 신사 내공이 쌓여가지고 같이 검색을 하면서 비주얼 보면서 막 하고 있거든.
3: 얼마나 좋아요.
1: 미치겠대요 지금.
3: 우리 지금 요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는 그 땡스타 있잖아요. 인스땡. 거기다가 우리 해시태그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거 맛집 목록 한번 올려봅시다.
1: 그래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니까 저희 공식 인별에다가 맛집 목록을 한번 올리는 걸로.
3: 맛쟁이 스타 맛집 해시태그를 우리가 먹어버리자.
1: 그래. 해버리자.
3: 한번 해보자고. 리스트업을 해야겠어. 노래 나오기 시작하네요.
1: 네, 이제 가라고 하네요. 바로 살 테니까 가라고 하네. 셰프님 고생하셨어요.
3: 고생하셨어요.
1: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4: Have a good day.
5: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7: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